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저 곡으로요. 포카림님께서 신청하신 잔나비의 행운을 빌어요. 띄워드렸습니다. 쉬고 떨봤던 매실은요. 망종 무렵이 되면 비로소 달콤해진다라는 그런 속설이 전해온답니다. 그래서 망종이 지나면 언제든 매실을 수확해도 된다라고들 하는데요. 보리와 매실을 거두고 본격적인 1년 농사를 시작하는 때 여러모로 망종은 한 해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는

0: 거두는 일도 참 어렵지만 뿌리는 일도 역시 못지않게 공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이참에 우리는 무얼 뿌리고 또 무얼 가꾸고 있는지, 올 한 해의 농사는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척되고 있는지 이쯤에서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말랑이님께서 신청하신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리고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길버트를 찾아서님, 미국으로 시집간 고교 동창이 5년 만에 두 딸들과 친정 동생네 방문 겸 한국 여행을 계획했답니다. 경복궁과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볼 예정이죠. 10시 수문장 교대식을 보여주려면 서둘러 해야 돼요. 독감 수준의 감기로 컨디션이 다운이지만 마스크 쓰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가서 봐야 되겠는데요. 그나저나 애기들은 좋겠다.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한국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기한 것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때 그 북촌 이쪽 그 한옥마을 주변에 맛있는 것들 많거든요. 잘 다녀오시죠. 딸 부자님, 주말 아침부터 너무 바쁘네요. 큰 딸내미 허벅지 내전근이 파열되는 바람에 주말에도 학원으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해서 아이고, 물론 다친 아이가 더 고생하긴 하지만 케어하는 것도 너무 바쁘고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뭐하다가 아이고 운동을 열심히 했나? 안 그래도 애기들 그 학생들일 텐데 그죠? 공부하느라고 참 쉽지 않을 텐데 내전근이 어쩌다가 파열이 됐지? 자, 어쨌든 챙겨줘야죠. 네, 데리러 갔다 들어오시면서 같이 떡볶이도 드시고 하시면 되죠. 나연장님이 신청하신 마이클 부블레의 홈 그리고 에드 시란의 포토그래프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진원님께서 신청하신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 듣고 오셨습니다. 은하님, 지금 오늘 우리 부부가 같이 하던 개인 사업을 폐업합니다. 그동안 알렉스님 방송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됐고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 집에서 편안하게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시원섭섭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이네요. 그러셨군요. 요즘 다들 뭐 많이 힘들어요. 그죠? 예전에 올해 초쯤이었나? 그때도 제가 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설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너무 요즘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우리 코앞에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정말 끝까지 고민하시고 끝까지 노력하셨다가 네, 이제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시원섭섭, 시원하다만 좀 남았으면 좋겠네요. 기운내십시오. 네, 원래 개구리도 이렇게 크게 또 점프하려고 이렇게 움츠리는 타이밍이 꼭 필요한 법이니까. 김봉원님, 며느리 결혼 후 첫 생일이라 음식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시엄마 노릇하느라 오늘 많이 바쁠 예정입니다. 시엄마 할 도리는 다 하자. 하자 하자.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좋겠다. 이렇게 막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생일상도 준비해 주시고 그죠? 어머니 음식은 뭐 최대한 간단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레몬트리님께 신청하신 유피의 바다, 그리고 거북이의 비행기. 레몬트리 바다 거북이 비행기.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말랑이님, 내일 지리산 칠암자 순례길 가는데요. 연습 겸 훈련 겸 동네 뒷산으로 운동 왔습니다. 초여름 산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잠시 휴식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네요. 모두가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하셨습니다. 지금 동네 뒷산만 가도 아침 오전 바람은 선선하고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나저나 내일 지리산 칠암자 순례길 잘 다녀오시고요. 네. 또 이렇게 내려오는 길도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천천히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깨소미님, 8월에 조카 보러 호주 갑니다. 어젯밤에 티켓 끊었어요. 목돈이 깨져서 마음은 공허하지만 기대되네요. 조카 얼른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잘 다녀오십시오. 호주는 뭐든 좀 음식이 사이즈가 큼직큼직한 것 같아요.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부럽다.

저도 호주 다녀왔을 때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그나저나 조카는 또안본 사이에 많이 자랐겠네요. 그죠? 사진 많이 찍어 오시고요. 브라이언 맥나이트, 베켓 원,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듣고 오겠습니다.

0: T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재선거를 요구하며 밤새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대는 어제 오전 10시쯤 개표소가 있는 서울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으로 와 봉쇄에 나섰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개표는 5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지만 선관위 직원 등 관계자 수십 명은 여전히 개표장에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한편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태 발생 이틀 만인 어제 사과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선관위도 외부 전문가로 진상규명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보수단체들은 청와대 인근과 서울 광화문 광장, 중앙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측이 2주간 쉬었던 광화문 집회를 재개합니다.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는 재선거 촉구 집회가 열리고,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유튜버 전한길 씨의 집회도 과천 선관위 앞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저녁 한 종합편성TV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도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오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밝힌 당선 소감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마치 선관위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것처럼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며 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4도, 습도는 61%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야외 활동에 불편 없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서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수원과 청주, 대전과 광주도 29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다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며 외출 시 햇볕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경상도와 제주도, 오후부터는 호남 동부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6: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7: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8: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9: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10: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1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스페스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아바의 슈퍼 트루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작년 9월에 시작한 1호점부터 지난 4월에 소개한 27호점까지 장장 8개월을 하면서 시즌1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즌2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혜택 받고 다녀오시는 아기새 여러분들은 꼭 인증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가맹점 방문 인증 문자 뭐 모두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 광고도 볼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The Weeknd, Take My Breath, 그리고 제이슨 데룰로의 Want to Want M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요리왕님, 오늘은 결혼 34주년 기념일입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남편 뒷모습이 오늘따라 짠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뭐 밀린 집 청소하는 신세긴 하지만 어느새 친구들은 다들 며느리 보고 사위 본다고 난린데 우린 언제쯤일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라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길 바래요. 훈기 씨 사랑합니다. 그러셨군요. 오늘은 퇴근길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마중 나가 보시고 네 밖에서 맛있는 거 식사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 34주년이면 아직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이러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요? 요즘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다들 좀 이렇게 30살 넘어서 시집장가들을 가다 보니까 이른 건 아닌데, 이른 건 아닌데 지금쯤 애들이 몇 살일지 모르니까. 그죠? 자, 어쨌든 두 분,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믿음의 뮤지션님, 낚시하러 포항에 왔는데요. 차에서 라디오 듣다가 한번 남겨봅니다. 알디는 어쩜 그렇게 모르는 게 없고 청산 유수같이 말도 잘하시나요? 방송 듣다 보면 배우는 게참 많습니다. 앞으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믿음의 뮤지션이라는 아이디 처음 보는 이제 우리 세상님 같은데 잘 오셨어요. 네. 저도 근데 가끔 이렇게 청산 유수 신이 이렇게 강림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주 강림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좀, 네. 헛헛하고 강정, 속빈 강정 같은 소리 많이 하고요. 네. 오늘 좀 그런데? 조앤의, 아, 이거 봐. 조앤의 노래가 아니죠. 조앤님께서 신청하신 세정의 꽃길. 흰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듣고 올게요.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레이 찰스의 Hit the Road 듣고 오셨습니다. 웅이님, 일하면서 항상 몰래 듣는데 남들 쉬는 토요일에 하필 이사님도 출근, 저도 출근. 이사님은 다른 층에 계시기는 하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오늘만 스피커로 들어도 되겠죠? 나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RD 방송 한번 크게 틀어놓고 싶어요. 된다고 해줬대요 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뭐 늘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죠. 예. 됩니다. 네.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이사님한테 9시부터 11시까지 CBS 라디오 네. 98.1 너무 좋다. 뭐 그러니까 DJ고 뭐고 다 떠나서 음악이 너무 좋다. 네.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떠냐. 몇 번 좀 듣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방송 괜찮던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에 이렇게 스피커로 다 같이 들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런 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만 일단 오늘만. 희나비맘님.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봐. 하다가 오늘 출근했네요. 어제 못다한 일을 하려고요. 어제의 숙취가 절 괴롭히고 있지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라디오 크게 틀어놓으니 그래도 위안이 되네요. 그죠. 오늘은 원래 토요일이니까 네 원래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텐데. 자, 네 남들 일할 때 벌면 두 배로 번다. 정신으로 오늘도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자,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Faith, 앨리스 머튼의 No Roots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4543님, 서울 사는 친구 집에 1박 2일 놀러 가려고 마산에서 프리미엄 버스 타고 가는 중인데요. 마치 해외여행 가는 기분입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따라 음악들도 왜 이렇게 꿀인지 신이 납니다. 알디 방송 다 듣고 이수영 언니 라디오 들어야 도착하겠네요.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버스 같은 거 이제 오래 타시니까, 그죠? 버스 안에서 라디오 듣고 그러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9시부터 11시에 이동하시는 뭐 전철이라든지 이런 거 또 이용하시면서도 듣기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고, 요즘 확실히 라디오가 좀 대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내 눈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 비디오 매체들이 너무 발전을 해 있어서, 조금 더 라디오가 저는 집중이 좀잘 되더라고요. 자, 잘 다녀오시고요. 해외여행 가는 기분으로 잘 다녀오시고요. 8589님, 어제 연차 내고 호캉스로 고성 바다 보러 왔습니다. 날씨가 한여름이네요. 예쁜 바다를 넋놓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대창 음악과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아주 세상 행복합니다. 저 힐링 제대로 하고 있죠? 하셨습니다. 아, 지금 그 느낌 알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경주 갔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경주에 이런저런 되게 멋진 호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옥 호텔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경주에서 이제 뭐 첨성대도 보고 뭐 이거저거 다본 다음에 한 40분만 이렇게 내려가면은 포항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딱 가면 이렇게 회타운 앞에 바다가 예쁘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해는 못 보니까 거기는 어차피 동쪽이니까 해질 때쯤 창가 쪽에 이렇게 딱 앉아가 있으면은 이제 하늘이 약간 이제 붉은 빛으로 싹 노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요. 요런 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입 다물고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잘 쉬다 오십시오. 인절미님께서 신청하신 쿨의 운명, DJ DOC의 DOC와 춤을까지 듣고 올게요.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토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네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인주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나 둘.

0: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오늘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건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튼튼한 국방력과 원칙 있는 대북 안보관을 바탕으로 호국 영령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리고 전후에도 이어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온몸을 던져 전선을 사수한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이와 무책임한 안보 불감증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호히 배격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외롭게 잊히지 않도록 보훈의 격을 드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0: 윤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책임론을내놨습니다.오시장은어제저녁한종합편성 TV 에출연해이번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질문에참으로있어서는안되는일이라며대통령도큰책임감을느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오시장은앞서지난4일서울시청앞에서밝힌당선소감에서도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참으로통탄할일이라며대통령도이부분에대해서책임을면할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절기상망종인오늘낮에는기온이오르며초여름날씨를보이겠고자외선도강하겠습니다.현재서울기온 23.4 도, 습도는 53% 입니다. CBS 뉴스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2: 작년의성산불기억하세요?한국역사상가장큰산불이었는데요.그때고운사라는이름의절도대부분불타버렸어요.고운사등운주지스님의이야기입니다.
3: 이안에전체가불바다가되니까이안에온도가1000에서 1500도예요.소방관들도이제가족들하고마지막통화하고죽는줄알고.
2: 그런데며칠뒤에스님의눈에작은초록색이들어왔습니다.
3: 제가불나고한3일4일후에산에올라가니까온산이까만재로만덮여져있는데그사이에삭이불한뼘이올라왔다.소나무들은이제불이오면다죽는데저소나무밑에팔뚝정도되는굵기의화려수들이많이있었어요.개들은다타서죽어버렸는데뿌리는살아있으니까네,개들이올라와서저만큼커버렸어요.
2: 숲은불탔지만모든것이죽지는않았습니다.고운사는불탄숲의나무들을모조리베어버리는인공조림대신숲을그냥놔두는자연복원을택했는데요.소나무는소나무로서의삶은마쳤지만다른많은생명을위해자신을내어주고있습니다.의성에가시면폐허에서태어난아름다움을만날수있습니다. CBS 캠페인기후위기시대의현인들,우리의하루하루는역사가될것입니다. 11시5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김윤주의랄랄라김윤주입니다. 지난시간들이문득스칠때면생각합니다.옛날은가는게아니라자꾸오는것이었구나.언제부턴가레트로 감성의 추억 속을 다시 자주 거니는 우리들인데요.

내 나라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아낌없이 던진 이들을 다시 떠올리는 건 1년에 뭐 한두 번쯤인 것 같아서 찔리는 마음이기도 해요. 조국 위에 몸바친 용기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이별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땅을 지키려고 고귀한 희생을 한 우리 선열들을 기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듣고 싶은 노래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세요. 현충일에 함께하는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한 사람을 위한 마음, 2호 공감의 노래, 밴쿠버님 신청곡,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곰돌이님, 대전 식장산 산행 중에 듣는데 참 좋네요. 목소리도 음악도 풍경도. 근데 윤주 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연 안 읽어줬어요. 그래도 좋아요. 한 번도요? 단 한 번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어쨌든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아, 곰돌이님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제가 드리는 마음의 선물 커피 쿠폰 기꺼이 받아주세요. 피노키오님, 인천에서 개인 택시 운행 중입니다. 요즘 벌써 외부 온도가 28도를 넘어가요. 28도를 넘어서 30도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시원하게 다들 커피 한잔 하시라고 피노키오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현충일 주말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랄랄라 듣고 계신가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다이브 오래오래 타샤니 하루하루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듣고 계세요. 콩순이님 주말 아침 김치 담그기 화초 물주기 베란다 청소하기 에고 쉬는 게 아니지만 저에게는 랄랄라가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눈도장 꽝 찍습니다. 눈도장 꽝 찍어주셔서 커피 쿠폰 슝 보내드려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침에 너무 많이 하신다. 주말인데. 0054님 남편 딸과 함께 체코 여행 첫날인데요. 시차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새벽 4시 윤주씨 목소리 듣고 있는데 낯선 풍경 속 편안한 노래가 마음을 달래줍니다. 좋은 데 가셨네요. 체코 여행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세요. 0054님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주말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랄랄라 듣고 계신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한

둘 하나 둘 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3136님,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요즘 손님이 정말 없는데 김윤주의 랄랄라 들으면서 늘 위로받고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3136님께도 커피 쿠폰 드리면서 아이들의 모노 같이 들을게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아이들 모노 있지의 모토 들으셨고요. 4798님 아침부터 황금향 농약 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한 2kg는 빠졌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소금물이라도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소금물은 없으니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영우22님 혼자 여행 가요. 여주와 부산 갑니다. 날씨가 여름 날씨예요. 아마 남쪽 지방은 훨씬 더 덥겠죠? 0522님도 커피 쿠폰. 루비사랑님 동생과 만나서 쇼핑하려고 고속터미널 갑니다. 버스 안에서 완전 좋아하는 노래 선곡에 감탄하며 여름옷 많이 사서 입고 예쁘게 살고 싶네요. 은영아 기다려. 언니가 간다. 고속터미널에 진짜 예쁜 옷 많은데. 일명 고터 쇼핑. 저도 옛날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요즘에도 여전하겠죠. 한번 가보고 싶네요. 루비 사랑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주말 어디서 뭐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세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주시면 커피 쿠폰 푸짐하게 드립니다. 8946님 6월인데 친구도 없고 손주들도 오늘 안 온다고 해서 이 좋은 계절 랄랄라 들으면서 혼자 누워있는데 좋아요. 8946님께 커피 쿠폰 드리면서 너드 커넥션 서영주의 나란한 밤 띄워드릴게요.

서영주 나란한 밤 드라마 모자무사 OST였고요. 범진의 인사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3654님은 만학도 대학생인데요. 주말에 학교 가는 길입니다. 하종님 식구들이 오전에 외출해서 대청소 중입니다. 바닥에서 광이 나니 아주 흡족합니다. 뭐든지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아 부럽네요. 바닥에서 광이 난다니. 우리 하종님 식구분들은 너무 부럽다. 주말 오전에 외출했다가 딱 돌아왔는데 집에서 광이 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모를까? 청소한 공은 없다고 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려나? 4095님 오랜만에 아빠랑 단둘이 속초 여행 가요.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혀요. 둥글게 모나지 않겠님? 강아지랑 산책하고 와서 남편이랑 냉면 먹으려고 준비 중인데 신나요.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이분들과 함께 들을게요.

노이즈 어제와 다른 오늘 REF 이별 공식 베이비복스 우연 들으셨어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선물 소개합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0: 김윤지의 랄랄라.
1: 6618님, 가락시장인데요. 일하는 게 라디오 덕에 지루하지 않아요.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더위도 잘 부탁합니다. 015B, 우린 같은 꿈을 꾼 거야. 청해 주셔서 이 곡으로 주말 김윤주의 랄랄라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0: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중앙신문제 휴 CBS 녹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오늘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튼튼한 국방력과 원칙 있는 대북 안보관을 바탕으로 호국 영령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리고 전후에도 이어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온몸을 던져 전선을 사수한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이와 무책임한 안보 불감증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호히 배격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외롭게 잊히지 않도록 보훈의 격을 드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내놓았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저녁 대통령도 정

0: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9도, 습도는 46%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 오늘은 절기상으론 망종이고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는 가장 경건하고 중요한 국가 기념일인 현충일입니다. 조기를 개항하고 추모의 묵념을 올리는가 하면 온라인 추모 공간에 헌화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것, 이 엄숙한 기념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겠죠? 미국에도 메모리얼 데이라는 현충일과 비슷한 기념일이 있죠.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을 추모하는 날로 남북전쟁 직후부터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기념하는데요. 쇼핑몰에선 대대적인 세일 이벤트가 펼쳐지고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축제 기간처럼 이날을 기념한답니다. 이렇게 추모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안함 뒤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조금의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자 토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One Woman in Time이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비슷한 기념일이지만 추모의 방식이나 분위기는 제법 다르죠. 미국인들에게 메모리얼 데이는 추모의 날인 동시에 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어서 가족이 모여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지는가 하면 백화점과 쇼핑몰에선 대대적인 세일이 진행됩니다. 영웅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평화와 자유를 행복하게 즐기는 게 진정한 보답이라는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우리나라 현충일은 그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경건한 기념일이죠. 사이렌 소리에 맞춰 전국적으로 1분간 묵념을 하는 건 역시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장엄한 추모 문화인데요. 현충일이든 메모리얼 데이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한 계절과 평범한 일상, 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특별한 기념일인 것만은 다르지 않은 것 같죠. 토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3: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8: 빌딩앤리치.
7: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8: 빌딩앤리치.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그린.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에너벨리님 또 소희님 청하셨어요. 웨스트라이프의 솔리다드, 또 머라이어 캐리의 곡 마이 올, 또 엔싱크와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함께 노래한 R&B 발라드 곡이죠. 뮤직 오브 마이 하트까지 세 곡을 들었습니다. 8708님이 내일은 결혼기념일입니다. 6월 7일이 결혼기념일인데요. 저희가 부부가 되던 날. 결혼식 때 남편이 축가를 불러줬고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해졌다가 안 친했다가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다가 아휴 그래도 역시 이 사람밖에 없지 싶다가 그렇게 11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갈지 기대가 되고요. 이번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요. 일이 생겨 못 갔어요. 이번 달 안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맛있는 거나 먹어야겠죠 하셨네요. 뭐 그런 거죠. 아,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다가도 이 사람밖에 없다가 싶다가도 이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다가도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면서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킬러스예요. 휴먼.

혜숙님, 존 웨이트의 Missing You였고요. 보헤미안님, 크랜베리스의 Dreams, 또 킬러스의 Human까지 전했습니다. 2286님이 아주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주시면서 우리 집 귀요미 복실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아, 다 같이 공원으로 주말마다 산책을 다니는데 요즘 우리 복실이 기분이 최고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자연을 만끽하며 걷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해피송 들으면서 다 같이 걷다 보면 저희 가족 모두 광대 승천합니다. 하시면서 아 고맙습니다. 상상만 해도 막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 예쁜 강아지도 있고요. 굉장히 똘똘한 강아지도 있고 좀 씩씩한 강아지도 있잖아요. 그런 반려동물들도 자신만의 개성과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좀 유난히 또 이렇게 장점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엄마 아빠, 그러니까 댕댕이 엄마 아빠가 되게 흐뭇해하시고 또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복재님 청하셨고요. 칼리미노 Can't Get You Out of My Head.

하총님, Sis Catch였어요. Backseat of Your Cadillac이었고요. 앞선 곡은 복제님이 정하신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였습니다. 앞서 사연의 주인공 복실이가 신나는 노래 나오면 막 깡총깡총 뛴다고 해서 또 두 곡 들어봤네요. 6월 6일 토요일이자 현충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박경화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앰모니아 에비뉴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오늘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건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친일 재산 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튼튼한 국방력과 원칙 있는 대북 안보관을 바탕으로 호국 영령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리고 전후에도 이어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온몸을 던져 전선을 사수한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이와 무책임한 안보 불감증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호히 배격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외롭게 잊히지 않도록 보훈의 격을 드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저녁 한 종합편성 TV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도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밝힌 당선 소감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지금 마치 선관위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것처럼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며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재선거를 요구하며 밤새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0: 합니다. 시위대는 어제 오전 10시쯤 개표소가 있는 서울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으로 와 봉쇄에 나섰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오르고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1도, 습도는 39%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4: 1시 5분입니다.

0: 파란파도님 함께 하셨죠? 빌리 아이돌의 머니 머니였습니다. 토요일 낮 시간을 깨우는 곡이었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또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뮤지션입니다. 닥터 알번의 Let the Beat Go On, 또 캔디핑님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 또 ATC의 유로팝이죠. Around the World, 라라라라라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시엔나 스피로의 Die on This Hill입니다. 영국 출신의 신예 싱어송라이터 시엔나 스피로. 허스키하면서도 공간을 가득 채우는 소울풀한 보컬로 제2의 아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Die on This Hill이라는 곡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죠. 직역하면 언덕 위에서 죽다가 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 모든 걸 걸고 신념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렇게도 풀이 됩니다. 상처받고 무너지더라도 이 사랑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묘한 중독성을 가진 노래 72곡 시에나 스피로의 Die on this Hill 먼저 들어봅니다. 이어서 그레이시 에이브람스의 Hit the Wall인데요. 영화감독 J.J. 에이브람스의 딸, 이런 수식어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죠? 어느새 그래미 신인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독보적인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오늘 만나보실 곡 역시 특유의 나직하고 속삭이는 듯한 보컬, 그리고 미니멀한 어쿠스틱 사운드로 감성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아련한 음색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는 멋진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빌보드 핫송 72곡인 시에나 스피로의 Die on this Hill, 또 48위 곡 그레이시 에이브람스의 Hit the Wall까지 두 곡입니다.

몽환적인 느낌이죠. 그레이시 에이브람스의 Hit the World, 또 절절한 곡 시에나 스피로의 Die on this Hill까지 빌보드 핫송으로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6월 6일 토요일이자 현충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신청곡 이어지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머라이어 박님 함께 들어요. 스테이시 라이언의 Fall in Love Alone.

보람님 함께 들었습니다. 에드션이 공동 작사 작곡으로 참여한 곡이기도 하죠. 카밀라 카베요 밤밤이었고요. 소금 공주님 실크 소닉의 곡이었어요. 브루노 마스 앤더스 팍이 함께한. 앤더스 팍은 또 우리 한국계 뮤지션이기도 하죠. Leave the door open. 또 스테이스 라이언의 Fall in Love Alone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시고요. 1958님이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일하는 게 힘든 줄도 모르고 음악에 취해 있었네요 하셨는데 이 시간 노동요로 신나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도 들을 수 있어 참 좋다는 의견 계속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준호맘님 청하셨던 곡이고요. 피버 브랜슨 로버타 플렉이에요.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이국적인 분위기였죠. 트렌티어 오스텔 하비스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였고요. 콜린 블런스턴의 Tiger in the Night, 또 피버 브라이슨, 로버트 플렉, Tonight I Celebrate My Lov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윤미라님, 이스라엘 까마까미 올립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0: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0명이 집결해 재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며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감시 중입니다. 선관위 직원 2, 30명은 개표가 끝난 어제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개표소 내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위대가 문제 삼는 투표함들도 개표소 내에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은 개표소 밖에서도 이어져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총학생회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오늘 신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오후 을지로에서 선거 공정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오늘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튼튼한 국방력과 원칙 있는 대북 안보관을 바탕으로 호국 영령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리고 전후에도 이어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온몸을 던져 전선을 사수한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이와 무책임한 안보 불감증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호히 배격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외롭게 잊히지 않도록 보훈의 격을 드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내놓았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저녁 한 종합편성TV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대통령도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밝힌 당선 소감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로 비가 예상됩니다. CBS 뉴스 임영희였습니다.
4: CBS

0: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Sommer.

0: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에이면 첫 번째 트랙은 수경화님의 신청곡 쿨의 해변의 여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입니다. 제71회 현충일을 맞은 토요일 바로 우리 봉팔님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만나봅니다. 어떤가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 수잔느님의 사연이에요. 살짝 제가 소개하기 낯간지럽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레 써주셨으니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몇 년째 이봉규의 어떤가요를 몰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늘 혼자 좋아하는 비밀 동아리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러던 중 3년 전 이봉규가 간다 자영업자 응원 특집 너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봉디가 우리 동네 노원에 파라솔 즉석 떡볶이 가게에 와 계시더라고요. 와, 여긴 꼭 가봐야 한다 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3년이 지나서야 지지난주 주말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주문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 이봉규가 간다 영상 보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엔 너무 바쁘셔서인지 그게 몇 년 전인데 이러시고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순간 괜히 말했나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삶은 계란도 원래 세트에 두 개인데 세 개 챙겨주시고 사이다도 서비스로 주시고 찐데레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좀 빠지자 갑자기 저희 테이블에 앉으셔서 봉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우울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방송에 사연을 보냈더니 방송 끝난 오후 4시 10분쯤 봉디가 직접 가게로 전화해서 괜찮으세요? 라고 안부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장님도 너무 감동받으셔서 CBS 사장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례로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즉석 떡볶이를 먹고 거의 1시간 넘게 봉디 이야기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신기했어요. 하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만으로도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오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요. 지지난주에 사장님께서 꼭 사연 남기라고 하셨는데 안 쓰고 그냥 지나가려니 계속 마음에 걸려서 결국 용기 냈었습니다. 봉디 항상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어폰 한쪽 꽂고 사연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들을게요. 아, 부끄럽습니다. 뭐 어떤 멘트를 제가 여기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예, 봉팔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무튼 수잔느님도 우리 파라솔 사장님도 늘 응원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고요.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4: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5: 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 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6: 일양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0: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먼저 만나보신 곡 마이바우저님의 신청곡 구본승 너 하나만을 위해 그리고 하루 종일 자고만 싶다고 하신 5702번님 위해서 잘자요를 응원하며 이현우 꿈 재생해드렸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수경환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으르륵 벌써 이렇게 더우면 7, 8월은 얼마나 더울지. 봉디 더위 잘 피해 다니기 위해 건강 챙겨요. 책갈피 만드는 작업 중입니다. 갈증이 자꾸 나서 물만 들이키고 있어요. 우리 수경아님 책갈피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고 계시는군요. 정성만큼 땀도 쏟아지는 겁니다. 손끝에서 예쁜 책갈피 완성되면 저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어떻게 자고 물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디 비오기님 초사 아들이 지나는 가게에서 봉디 라디오가 나온대요.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와서 신기하다고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혹시 서울이나 경기권에 거주하신다면 언제 우리 아들이랑 방송국 꼭 놀러오세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접대하겠습니다. 자우림 준비했습니다. 하하하송 그리고 밴쿠버님을 위해서 유다빈이에요. 좋지 아니한가?

자, 우리의 하하하송 유다빈 좋지 않냐가 밴쿠버님을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2190번님이십니다. 저희 언니가 이 주파수 추천해줬어요. 청취율 때문에 아주 몸부림을 치게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오늘은 또 어떻게 재미있게 해주시려나 기대하겠습니다. 제가요 진짜 막 청취율에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숫자만 보고 방송하다 보면 숫자에 매몰되고 숫자를 위한 방송을 하게 돼요. 저희 어떤가요 제작진은 그저 이 시간 우리 봉팔님만을 바라보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하다 보면 청취율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몸부림이 없는 날, 그저 가볍게 어떤가요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음식할 때 간 보죠? 그냥 간 보는 날이 어떤가요 토요일 방송이에요. 간이 맞길 바랍니다. SG워너비의 한여름날의 꿈 재생해드리고요. 마음의 나이님이십니다. 저는 남편이 외근을 나왔다가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온다 해서 급하게 미역국 끓이고 급하게 압력솥으로 밥을 하고 계란찜을 만들고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남편에 대한 저의 사랑 밥상에서 표현해줘요. 옴므 밥만 잘 먹더라. 남편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밥이 후다닥 만들어졌어도 다 나를 위한 이 아내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밥상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눈길을 쉽게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라도 어떻게 이게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 누군가의 희생과 손길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옴므까지 감상해 보고 옵니다.

이 한 여름날의 꿈, 옴므 밥만 잘 먹더라 였습니다. 9193번님, 아는 사람만 아는 띵곡 양파의 A불비 신청합니다. 봉디가 A불비 뜻도 설명해 줘요. 오케이, it's ballad time인데요. A불비를 우리말로 바꾸면, 한자도 뭐, A불비를 설명해 드리자면 네 글자로 다시 줄여봅니다. 속쓸 겉괜이에요. 이게 뭐냐? 속은 슬픈데 겉은 괜찮은 척하는 게 애이불비입니다. 9193번님 위에 재생해드리고요. 내 딸 서영님은 사무실 이어폰으로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은 글 남기려고 CBS 가입했습니다. 20대 때를 추억하게 해주는 어떤가요? 최고. 고맙습니다. 어떤가요? 최고라 또 샷아웃 해주셨으니 박하엽이가 부른 이정봉 원곡의 어떤가요? 재생해드릴게요. 이어서 바이브가 맛깔나게 부르는 곡도 청취해 보시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샘송님의 신청곡 강산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죠.

0: T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0: 최근창 동아일보제 이슈 CBS 노컷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천 명이 집결해 재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며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감시 중입니다. 선관위 직원 2, 30명은 개표가 끝난 어제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개표소 내에 머무는 상태로 추정되며 시위대가 문제 삼는 투표함들도 개표소 내에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은 개표소 밖에서도 이어져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총학생회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오늘 신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오후에 을지로에서 선거 공정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점,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 시간 대기하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전원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로 끝내서도 안 되고 이들을 수사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선관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분노에 계속 귀막고 버틴다면 정권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은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CBS 뉴스 임영입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였습니다. 비면도 계속해서 어떤 거요 청취해 주시고요. 언제나 설렘 가득한 방송 써니힐의 두근두근 계속해서 이어가보고 6726번님은 다비치의 파리파리 신청하셨습니다. 아우 쉬는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파리파리 가는지. 그쵸. 아우 주말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진짜. 근데 주말이 빨리 가야 또 월요일에 우리 봉팔님들 추임새 있는 방송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또 빨리 가는 것도 좋답니다. 파리파리 이 곡은 이 곡 전체 구성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시작은 발라드풍으로 가다가 후렴 구간부터 갑자기 댄스풍으로 바뀌죠. 상당히 모험적인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또 잘 통해서 지금까지도 다비치의 대표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곡은 뮤직비디오도 한번 꼭 봐보세요. 이게 뭔가 싶습니다. 진짜 깜짝 놀래요. 그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가사만 보고 이게 해석을 한다면 이 곡에서 화자가 홧김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그만 만나 연락 그만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아, 내가 진짜로 만나지 말자 했니? 아, 빨리 다시 연락해 라고 소리치고 있는 곡입니다. 어떻게 소리쳐요? 8282 하고 소리쳐요. 다비치까지 갑니다. 8282.

써니힐의 두근두근, 다비치의 파리파리, 6276번님의 신청곡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디 고야미님이세요. 아, 반품하러 마트 갔는데 반품한 물건을 깜빡했어요. 슬퍼서 빵을 사러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 돌아갔어요. 근데 빵 전체 품절. 아, 피곤합니다. 아, 꼬이네요. 아, 이렇게 꼬이는 날이 있어요. 마치 세차로 가는데 차 놓고 버스 타고 가는 격입니다. 안경 쓰고 안경 찾는 격이고 휴대폰 찾는다고 휴대폰 선전등 켜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격이에요. 근데 빵집에 빵이 얼마나 맛있길래 이 시간에 벌써 전체 품절이 됩니까? 제가 차마 우리 고야미님의 사연은 반품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접수해서 바로 방송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꽁실꽁실님은 다들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고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좋아. 봉디 세븐틴 아주 나이스 신청합니다. 꽁실꽁실님 댁에 가족분들 오늘 최대한 늦게 들어오세요. 근데 너무 늦게는 안 됩니다. 걱정되니까 적당히 저녁 먹기 9시쯤엔 돌아오세요. 12시에 들어오면 잠 못 자요. 기다리다가. 우리 꽁실꽁실님 지금 이 기분 어때요? 지금 이 기분 어때요? 아주 나이스. 잠시 댁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리실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그 지역 최고의 날날입니다.

저는 오목교 날라리 할게요. 같이 춤춰보겠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처진 달팽이, 수지맘님의 신청곡입니다. 압구정 날라리.

처진 달팽이 압구정 날라리였고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7803번님 안녕하세요. 봉디 어떤 걸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봉디 저 졸음 좀 없애주세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면 쌍화차 한잔 할래요. 아니면 직접 한잔 할래요. 원하는 거 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1460번님 나이 47세에 사회복지학과 편입해서 기말고사 공부 중인데 너무 어려워요. 시험 잘 볼 수 있겠죠? 저의 대학 시절 기말고사 시즌을 생각해 보면 진짜 단 한 번도 공부할 때 쉽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완벽하게 100% 알고 시험 보러 갔던 적이 없어요.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계속 준비해 보시죠. A++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B0 나와도 괜찮습니다. C-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재수강이 있으니까. 저도 이런 정신으로 전공 과목을 삼수강 한 게 한두 개 있답니다. 한두 개라는 거는 두 개 있다는 얘기겠죠? 아, 얼마나 창피한지. 아, 3학년 돼가지고 1학년들 수업 듣는데 아,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주문을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으로 신혜숙님 신청하셨습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바다를 사랑한 소금인형님도 사연 남겨주셨어요. 휴게소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갑자기 잘렸어요. 띠로리. 업장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불안불안했지만 사장님이 별말 없이 서서 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하는 중에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잘렸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겠죠? 이한철 슈퍼스타 신청해요. 물론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죠. 오히려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사장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다른 일도 구하면 됩니다. 꼭 요 위기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응원해 주세요. 사장님도 이렇게 또 말씀해 줬던 사람은 이렇게 알바하셨던 분은 야, 참 마음이 감사하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좋은 조건으로 불러주실 수도 있잖아요. 화이팅 하시죠, 우리. 이한철입니다. 슈퍼스타.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 이한철 슈퍼스타였습니다. A면 서두에 파라솔 분식님의 분식집을 언급했었는데 또 마침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제요 한 방송에서 전화와서 방금 다녀갔습니다.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다음번에 배우랑 한번 먹으면서 찍는다네요. 7월에 방송된다고. 말 잘 못하는데 벌써 걱정됩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에 가족보다 먼저 연락합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파라솔 분식님. 늘 마음속으로 진짜 제가 응원하고 있고요. 거기 분식은 진짜 한번 맛보면 무조건 단골 플레이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봉규가 간다 너튜브 찍었을 때 저는 스피치 강사인 줄 알았잖아요. 오히려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낄 틈이 없어서 놀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하시면서 7월 촬영도 파이팅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꼭 말씀해 주세요. 언제 방송되는지도 궁금합니다. 9784번님 날이 더워져서 갑자기 머리를 뽀글뽀글 볶아버렸습니다. 관리하는 데는 역시 파마머리가 최고네요. 머리가 길면 확실히 이 목 쪽이 덥죠. 잘 볶으셨습니다. 시원한 게 최고.

최고죠. 그런 의미에서 테이가 부르는 사랑은 파마를 남기고 파마 향을 남기고 2240번님의 신청곡 9783번님께 전하고요. 이승환까지 감상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0: 저 앞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네요. 어이 거기 봉팔 좀 앉지 그래.
1: 문이 열리네요.
0: 봉팔

텐션 좀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재주가 없다 그랬더니 추임새라도 넣으라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7: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8: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9: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옥상 달빛입니다. 없는 게 메리트. 봉팔님들 월요일에 또 올 건 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변협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점,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 시간 대기하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 등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초산 약 2천 명이 집결해 재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며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 2, 30명은 개표가 끝난 어제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개표소 내에 머무는 상태로 추정되며 시위대가 문제 삼는 투표함들도 개표소 안에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은 개표소 밖에서도 이어져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총학생회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선거 공정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로 끝내서도 안 되고 이들을 수사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선관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분노에 계속 귀막고 버틴다면 정권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내놓았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CBS 뉴스 임영입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 평화는 누군가가 치열하게 지켜낸 평범한 하루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창가로 스미는 눈부신 햇살, 커피 한 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가장 간절한 꿈이자 목숨 바쳐

그리고 싶었던 순간이 아닐까요? 당연하다고 믿었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랐던 꿈이었음을 기억하며 함께 들어보죠. 존 레논입니다. Imagine.

0: 존 레논의 Imagine,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현충일이에요. 6월 6일 현충일에 듣는 Imagine. 단순히 평화를 노래하는 곡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날이잖아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됩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이었고요. AFL65의 Blue 그리고 창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로스달리오의 마카레나 띄워드렸어요. 1009님이 오늘 눈 뜨자마자 현충일이니까 태극기 달아야지 하고 베란다 나갔거든요. 근데 앞집 옆집이 다 안 달았더라고요. 괜히 나만 좀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싶어서 멈칫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조기 개항 딱 했습니다. 한 시간 뒤에 보니까 앞집도 슬그머니 달았더라고요. 괜히 혼자 뿌듯해져가지고 이렇게 사연 보내요 하셨어요. 칭찬해주세요 하셨는데 와 이거 정말 대왕 큰 칭찬을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귀찮음일 수도 있고 약간 남한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쭈뼛거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나서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모두가 다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잘하셨는데요. 3478님은 남편이랑 휴일 데이트 가기 전에 태극기부터 달았습니다. 든든한 우리나라가 있어.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이렇게 데이트도 편하게 가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의 선조들이 계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 감사함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감사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이어드릴게요. 우리가 휴일이 아니고 이제 평일에는 라이키팝이 1시간이니까 긴 노래는 들려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휴일은 2시간! 예! 2시간 꽉 채워서 함께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못 들려드리는 노래들도 좀 부담 없이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 8분이 넘는데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 긴 호흡의 노래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킹 크림슨의 에피탑 함께 들어보자.

제시제이의 노미노였고요. 2691님께서 청해주신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Bab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식록 행복님,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라이키팝과 함께해요. 평일에는 누릴 수 없는 이 여유로움 함께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주말이라고 해서 또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를 멈출 순 없잖아요. 아, 마이클 잭슨의 노래, 오늘과도 참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Heal the World 띄워드릴게요.

6월 6일 현충일에 함께하고 있는 하요진의 Like It Pop. 방금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였어요. Like It Pop 평일에는 1시간, 주말에는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니까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이에요. 오늘도님께서 청해 주셨네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띄워드리면서 노래 듣고 뉴스 듣고 우린 2부에 만나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이기도 한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서 좀 더 더워졌습니다. 오늘 전주의 한낮 기온이 31.3도, 서울도 27.5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에 걸맞는 한낮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선선해져서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긴 소매 겉옷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는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구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일인 내일은 다시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영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남부 내륙과 호남 동부,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광주, 대구 18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27도로 평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점,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 시간 대기하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 등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0: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천 명이 집결해 재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며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 2, 30명은 개표가 끝난 어제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개표소 내에 머무는 상태로 추정되며 시위대가 문제 삼는 투표함들도 개표소 안에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로 끝내서도 안 되고 이들을 수사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선관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분노에 계속 귀막고 버틴다면 정권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내놓았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저녁 한 종합편성 TV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대통령도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내일 낮 기온은 21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CBS 뉴스 임영희입니다.
1: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2: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팔로마 블랑카, 조유진님 신청곡 띄워드리며 하효진의 라이키 팝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 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세곡 모두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에이시아의 Hit of the Moment, 7024님 청곡이었고요. Dire Straits의 Money for Nothing은 문국남님께서 청해주셨어요. 그리고 U2의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별별이님 신청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1742님께서 남들 다 쉬는 현충일, 저는 빨간 날도 예외 없이 서비스직이라 지금 일터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왜 나는 오늘 못 쉬나 투덜댔는데 버스 광고판에 있는 호국 보훈 문구를 보다가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목숨 바쳐 나라 지켜주신 덕분에 내가 오늘 안전하게 출근해서 돈도 벌 수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일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불평 없이 파이팅 해요 하셨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시다. 남들 다 노는데 나 혼자 일하려면 괜히 억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현충일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게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아, 맞아요.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셀프 토닥토닥 한번 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면서 지나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김도윤님 청해 주셨어요. Helen Reddy,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리고 CBS 뮤직 차트 95위,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이고요. 0337님의 신청곡, Vanessa Williams의 Colors of the Wind 함께 들어보자.

도니 오스몬드의 Soldier of Love였고요. 베리 맥과이어의 Eve of Destruction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산딸기님이 군대 간 우리 아들 현충일 끼고 휴가 나왔습니다. 군복 입고 쭈뼛거리며 집에 오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짠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들이 베란다에 태극기 다는 뒷모습 보는데 괜히 다른 집 군인들도 다 내 자식 같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군인 아들들 다치지 말고 무사 전역하자 하셨어요. 아우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우리 군인들 보면 우리 아들 같고 아 괜히 한번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해먹이고 싶고 그죠? 군인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CBS 뮤직 차트 87위입니다.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36위 배트 미들러의 더 로즈, 그리고 케니 로긴스의 For the First Time 들어보자.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유진의 라이키팝.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 끝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나이더의 땡큐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키팝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경기도민이라면
4: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주말은 CBS 조태임입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선관위를 향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각종 논란 속에서도 선거의 공정성만큼은 믿어달라고 말해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했어야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잠정권 침해 논란은 물론이고 선거에 대한 불신과 부정선거 의혹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정부도 정당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독립성은 헌법이 보장해줄 수 있지만 신뢰는 국민이 주는 것이라는 점 기억하며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겁니다. 주말 한 시에 첫 곡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아실님 벌써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도 따끈한 소식 꼭 필요한 뉴스로 꽉 채워주시길 하고 의견 주셨는데요. 주말엔 CBS 오늘 알찬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계속 들어주시고요. 들으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몇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

0: 200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도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2: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네,
6: 선거 끝나고 좀 쉬셨냐고 여쭤봤는데 전혀 쉬지 못했다고 박정호 기자가 답해주셨어요. 선거 끝나고 이제 또 후폭풍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취재 때문에도 좀 못 쉬는 것 같아요.
7: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6: 아, 네. 뭔가. 네, 선거 얘기는 뒤에서 저희가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또 국가 유공자 유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7: 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정부 인사 또 재복 근무장 등 3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묵념과 국민 의례에 이어서 헌화 분향,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대통령 추념사, 추념 공연, 현충의 노래 재창 순으로 순국선열

0: 과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렸는데요.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 함께 자리한 순직자 유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거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1: 네.
0: 또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면서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건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기속법을 통해 친일 박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제한 재산을 조사 이제 환수해서 책임을 묻고 또 재화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고요.
1: 네.
0: 또 이후에 이제 보훈병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방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근처 전통시장을 찾아서 또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1: 네, 여야는 동시에 이제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리면서도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0: 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 위기 앞에 서 있다. 선현들께서 꿈꾸신 조국은 낡은 이념으로 반복하는 나라가 아닐 거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통합의 길로 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반면에 국민의힘의 박성원 수석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멈추지 않은 채 무모한 도발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 국민에게 깊은 불신과 안보 불안만을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이와 무책임한 안보 불감증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호히 배격하겠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면서 지금 재선거를 요구하는 그 개표소 봉쇄 시위가 1박 2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0: 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이 일대에는 지금 시위대가 경기장 여러 출입구 앞에 모여서 전국 재선거 뭐 이런 그러니까 선거를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오늘 낮부터 수천 명 정도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2박 3일간 시위대로 인해 봉쇄되면서
1: 네.
0: 이 투표소 투표함이 어제 오전에서야 이곳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쯤 개표가 끝났습니다.
1: 네.
0: 결국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하지만 시위대가 이 개표소도 막으면서 선관위 관계자 등 2, 30명이 개표소 안에 고립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경기장 주 출입구 한 곳에 기동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리적 충돌은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어제부터 해서 그 전날 투표소가 있었던 그 지역부터 해서 좀 다친 사람 몇 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것도 좀 염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이번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진숙 의원 또 김민수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시위 현장에 와서 연설하기도 했고 황교안 뭐 대표도 와가지고 경찰들과 뭐 대치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일부 대학 총학생의 포럼과 교수 모임 등 대학가에서도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습니다.
1: 네, 2117번 쓰시는 분 선관위 엄연한 잘못이고 질타받아야 마땅합니다만 투표소 앞에 벌떼같이 몰려와 온갖 시위 벌여가면서 공무원들 20시간 이상 가두어두는 시위대들은 과연 잘하는 짓인지 전 묻고 싶어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 인사들이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도를 주장해왔던 인사들이 여기 현장에 가면서 이 긴장을 더 높이는 모습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번 이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 분석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서간 칸막이가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관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제 상황실을 운영을 했는데 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요.
0: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1: 네.
0: 본투표가 실시된 지난 3일 오전 10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는 서울시 이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선관위가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 선거 상황실에는 전달되지 않았는데
1: 네.
0: 왜 그런지 봤더니 송파구가 별도로 행안부의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0: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위탁을 받아서 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그런 만큼 현장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행안부가 아니라 선관위만 보고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행안부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부터 송파구에 연락해서 관련 상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전에 보고가 되고 조치가 그러니까요. 됐으면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흔히 지적되는 칸막이 행정이 선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1: 네.
0: 다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서
1: 네.
0: 행안부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거헌부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어쨌든 선거 당일 대규모 혼란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정보 공유가 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서로의 너무 각 부서의 업무를 존중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 그러니까 상황실만 있었지 문제 뭐 내용도 없고 하는 일이 없었던 거죠.
1: 기존에 관행대로만 또 해왔던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은 선관위 사무총장 물러나기로 했지만 지금 뭐 후폭풍 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과거부터 거듭되어 온 이유를 좀 찾아서 구조적 문제까지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고요. 향후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선관위 조직에 대한 대대적 쇄신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50여 개소에 달하는 곳에서 벌어졌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 책임론을 따지고 나서면서 국정조사, 특검 요구 빗발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이 노태학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 즉각 국정조사 실시해야 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도 어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안 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1: 네. 뭐
0: 특검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까지는 합의가 바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1: 네.
0: 또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한 이례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선관위가 과거 이제 소쿠리 투표 기억나시죠?
1: 네.
0: 투표 용지가 소쿠리에 담겨서
1: 그쵸.
0: 있었던 그 모습. 또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여러 차례 문제를 노출했던 만큼 대대적인 체질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런 지적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특히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또 선거 사무 경험이 없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1: 네.
0: 결국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선관위 수뇌부 사태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라는 점 이후 감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서
0: 그렇습니다.
1: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번 일 계기를 좀 확실히 고쳐나가야 될 듯 합니다.
0: 네.
1: 근데 선관위 개표 참관위 안내 홍보 영상도 지금 논란이라고요.
0: 네, 이 영상을 보면 영상 속에 등장인물이 한숨을 쉬는 장면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한숨을 쉴 때 한숨이 이제 나오는데 코와 입 주변에 홍어 모양의 그래픽이 등장했습니다. 홍어. 그래서 이게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냐 이런
1: 네.
0: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뭐라고 했냐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영상에 최종 검수 과정에서
1: 네.
0: 해당 이미지를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이 영상이 KBS 이제 개표 방송하는 중에 또 노출됐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 KBSN의 외주 제작 업체가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임을 확인했는데 KBS가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또 9시 뉴스를 통해 사과를 전한 바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 영상 제작과 검수 과정

0: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1: 네.
0: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비판 논평을 내고 일베 대리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와 KBS 모두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낼 일도 소리

0: 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피켓을 들고 지지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번 조사는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1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상대로 진행하는 첫 피의자 조사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 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의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 이런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시 이제 과정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팀도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한 메시지를 작성한 의도
1: 네.
0: 이걸 전달하도록 지시한 경위 이거 확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오전에 나와서 6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1: 네.
0: 아까 오후 4시 반쯤 조사가 마무리가 돼서 다시 또 서울구치소로 윤 전 대통령은 돌아갔습니다.
1: 네.
0: 근데 뭐 조사실에 입실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언론 노출은 없었습니다.
1: 네.
0: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군협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로 다시 특검팀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은 좀 많이 좀 그래도 앞서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0: 네.
1: 젠슨왕 8개월 만에 방한을 했는데 지금 요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제는 뭐 홍대 그 영상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더라고요. 오늘도
0: 네.
1: 예능 프로그램 녹화까지 했다고요.
0: 네, 어제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젠슨왕 CEO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홍대 PC방이었는데요. 여기서 기업인이 아닌 이 프로게이머 페이커와 만났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어서 홍대 한 삼겹살집에서 젠슨왕은 최태현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함께 삼겹살에 소주를 즐겼고 2차는 또 치맥을 먹었어요. 이른바 형님 회동으로 불린 어제 자리에서 젠슨왕은
1: 네.
0: 식사 도중에 총수들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와서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뭐 도넛, 과자, 바나나 우유 이걸 다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1: 네.
0: 시민 요청에 사인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런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를 했거든요. 젠슨왕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진심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내일은 뭐 이것도 좀 특별한데요.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 경기에
1: 네.
0: 시구자로 나섭니다. 야구장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1: 네.
0: 몇만 명, 수만 명의 시민들이 올 텐데 그 앞에 또 직접 모습을 드러낸 셈이 됩니다.
1: 네, 젠슨왕 쇼맨십도 좀 엄청난 네. 것 같아요. 약간 연예인 같기도 하고 비즈니스 사업가 같지가 않고. 근데 어제 젠슨왕이 왔던 어제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고 또 엔비디아도 폭락을 해서 또 걱정과 분석이 난무한 어제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0: 네.
1: 지금 관심은 굉장히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찾은 이유 결국엔 이제 사업 때문이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깐부 회동 때는 우리 기업들과 14조 원 규모의 GPU 그래픽 카드 공급 계약을 맺었고
1: 네.
0: 이번에도 LG 등 기업들과 조단위 GPU 계약을 맺을 걸로 보여요. 젠슨왕은 취재진을 만나서 국내 반도체 협력과 R&D 센터 설립을 언급한 다음에 다음 협력 분야로 로봇을 지목을 했는데 AI 두뇌에 결합할 로보틱스 기술 협력 발판을 마련해서 경쟁 기업들보다 앞서가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네.
0: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니까 우리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은 물론 로봇 기업들도 엔비디아 협력을 통해서 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 네.
0: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젠슨왕이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한국에 줄 선물이 많다. 뭐
0: 네.
1: 한국은 바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0: 그렇죠.
1: 앞으로 이제 한국의 로보틱스 기술과 엔비디아의 만남이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 이런 거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소식 볼게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매주 약간 뉴스가 되풀이 되는 모습과 같은데
0: 네,
1: 이 양국이 또 지금 공방을 주고받았다고요.
0: 네. 이란이 유조선을 향해 발사한 자폭 드론을 미군이 격추하고 또 이제 이란 공격의 원점인 해안 기지들을 타격했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란이 주변국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또 시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0: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이 보복 공격은 미국과 해당국들의 방공망에 의해 차단된 걸로 그런 풀이가 지금 되고 있고요.
1: 네.
0: 미국과 이란 뭐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 양측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있지만 휴전 위반을 이유로 전쟁을 재개하려는 그러니까 강경한 반응은 좀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휴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1: 기싸움이네요. 네,
0: 기묘한
1: 네.
0: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오판에 따라 교전이 격할 위험 때문에 긴장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기싸움 말고 진짜 종전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날 듣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어갈게요.

0: 주말에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번 주엔 더 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 선거 투표하고 그 투표했으면 이제 개표를 봐야 되고 근데 그 개표가 이제 일찍 어떤 뭐 그 결론이 나서 이제 뭐 내용이 분명하다 이러면 네. 이제 뭐 일찍 잘 수 있었을 텐데 그럴 리가 만무한 일이었고
0: 네.
1: 그런데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지느니 아, 참 예측 밖의 어떤 결과들 그러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 어제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모 신문 1면에 이제 양당 대표 얼굴이 실렸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좀 울상이고
0: 네.
1: 장덕 대표는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이 밑에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0: 네.
1: 이겼는데 진 것 같고
0: 네.
1: 졌는데 이긴 것 같은
0: 아~
1: 그러니까 온통 이제 역설과
0: 네.
1: 그다음에 뭔가 이제 혼란에 그러한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0: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졌는데 이긴 것 같아. 이 표현이 딱인 것 같은데.

0: 이번 선거 총평을 좀 해본다면 어때요?
1: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을 다 100점 맞았는데 이제 국영수에서 망쳤다 뭐 이런 거고.
0: 네네네.
1: 그 국민의힘은 이제 이게 반대겠죠. 아니 다른 과목을 다 망쳤는데 국어나 영어 뭐 이런 데서 100점이 나왔네? 뭐 이런 거니까. 네. 이 미묘한 어떤 그런 결과인 거고.
0: 국영수라면 대표적으로 서울 얘기할 수 있겠어요.
1: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서울에서 진 게 이제 아쉬울 거고 재보궐선거를 보면은 경기 평택을 해서 그리고 부산 북구갑에서 나온 결과가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겠고요.
0: 네.
1: 특히 여당은 이제 전당대회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패배 책임론 이런 거 두고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보수 정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세훈 시장 그리고 이제 한동훈 당선인 두 명의 거물급 인사가 자력으로 생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어떤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국민의힘이라는 하나의 정당으로 지금 의미를 좁혀서 보면은 여기도 당분간은 일종의 노선 투쟁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도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거죠.
0: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그 국영수 이른바 서울, 부산, 평택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장동현 대표 손이 안 닿은 곳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제 노선 투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 결과 얘기해 볼게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아무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들 예측을 못했던 결과예요.
1: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도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거고
0: 네.
1: 또 출구조사와도 달랐고 그리고 이제 뭐 개표 과정에서도 이게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뒤집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결과가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논란 유권자들이 이제 많았을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아, 진 줄 알았는데 이겼지 않느냐 이랬을 것이고 정원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랬던 분들은 아,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이거 졌다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랬을 건데 특히 이제 강남 3구 중심으로 이제 몰표가 쏟아졌던 이런 어떤 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게 과거에도 좀 반복된 현상이거든요. 특히 2010년에 이제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하고 대결했던 그 당시 선거를 상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어디선가 또 봤던 장면이긴 해. 뭐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는 2010년 대잡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들 서울은 이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상과 좀 다른 결과 나온 이유는 뭘까요?
1: 이 여러 결과를 놓고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정원호 후보 측의 캠페인 실패다, 전략 실패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에서 정원호 후보를 내세웠던 이유는 이 후보는 전형적인 민주당 정치인 색채가 아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유능한 행정가 스타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서울의 중도층 유권자한테 어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봐서. 였죠.
0: 일자라는 삼선의 성동구청장 이거였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게 이미 서울의 유권자 성향이 좀 보수화된 상황이다.
0: 네.
1: 그래서 이런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었던 건데, 근데 오세훈 시장 측이 이거를 이른바 제2의 박원순 프레임 이걸로 이제 완전히 무력화시킨 게 주요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0: 제2의 박원순 프레임이란 어떤 거예요?
1: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0: 네.
1: 정원호 후보는 이 전대업의 선전부부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박원순 시장 시절의 인사들만 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이제 이 공세가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의 과거에 이제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게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의 해명은 5.18을 둘러싼 어떤 정견 차이가
0: 그쵸.
1: 이제 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른바 성추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아니었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이제 막 한 거죠.
0: 네.
1: 그다음에 또 칸쿤 출장 얘기 뭐 이런 것도 사실 이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는 얘기였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이것도 뭔가 성추문 이런 걸 연상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아니냐. 근데 이게 또 박원순 전 시장이 바로 그 문제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그 비극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어떤 박원순 시장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이번에 정원호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받았던 이 득표랑 비교를 해봐도 2030 여성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0: 그러니까요.
1: 거의 10%포인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갔던 것보다도 적게 받았다.
0: 물론 이제 지금은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거지만.
1: 그렇죠. 네. 출구조사에 의하면.
0: 네.
1: 그래서 이것도 좀 짚어볼 대목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레임만 보더라도 이 젊은 여성 유권자는 물론 위선, 내로남불, 뭐 이런 젊은 세대가 싫어하는 코드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이런 이 프레임이 작동을 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말씀하신 성동구청장 출신의 행정가 이랬는데

0: 이 프레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순식간에 완전히 파렴치한 운동권 출신의 인사이다. 이렇게 돼버린 게 있는 거죠.
1: 네. 근데 또 이제 부동산, 결국 이제 부동산이 표심을 갈랐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0: 이게 강남 3구 몰표도 그렇고, 네. 그냥 중앙일보가 이제 보도한 걸 보면은 실제 아파트 가격 통계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격 상승한 자치구의 탑10 뽑아보면은 두 개 자치구 빼놓고 이게 마포랑 성동인데 전부 오세훈 시장 우위인 자치구더라. 아. 그래서 이게 실제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랑 일치한다. 네. 이 분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남부권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은 이번에 경기도의 경우에도 확실히 이제 도지사는 그쵸. 민주당이 우위였는데 네.
1: 용인이나 뭐 그쵸. 이런 지역들
0: 기초단체까지 네. 포함해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선전했다 이 분석이 있잖아요.
1: 네.
0: 경기 남부권에서 이제 그런 건데 이 남부권 북부 일부하고 이제 남부권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가 포함된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패배한 게 의외다
1: 네.
0: 이 평가가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 맥락이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서울로 좁혀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제2의 박원순 프레임 이걸로 설명 가능한 건데 오세훈 시장이 제2의 박원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공세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정원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얘기 재개발, 재건축은 다 어려울 거다. 그리고 정원 후보의 어떤 뭐 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약속 이런 거 다 안 지켜질 거다.
1: 네.
0: 부동산 가격 못 잡을 거다. 그리고 세금 폭탄 될 것이다. 1주택자도 다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 전월세 사는 세입자들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 얘기의 기착점, 종착점이 다 부동산 얘기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는 이 프레임이 결국 부동산 얘기로 가면서 부동산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거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뭐 정원호 캠프의 캠페인이 부족했다라고 하죠. 반면에 또 오세훈 캠프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런 지점을 잘 공략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런 이번 선거전, 그러니까 뭐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이런 공격 포인트들이 예상 못할 문제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잘 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정원호 후보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게 이 지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실제 부동산 공약을 보면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 뭐 공공이냐 민간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었을 뿐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정원호 후보하고 대부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뭐 착착 개발이냐 뭐 네. 신통기획이냐 뭐 이런 거 이 용어들이 좀 달랐을 뿐이지 핵심 줄기는 비슷한데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중도 공략용인 건데
1: 네.
0: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제2의 박원순이라는 공세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측이 아니야 난 그게 아니고 난 민주당의 오세훈이야 이렇게 답한 것처럼 이게 돼버렸다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적절한 전술 전략 전술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왜 오세훈 시장을 바꿔야 되는지
1: 그쵸.
0: 그러니까 정원호의 서울시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됐는데 그런 모습은 이제 거의 노출이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자 몸조심이 실패 원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 거고
1: 네.
0: 그래서 또 이게 비전도 없이 벌써 시장이 다 된 듯이 좀 오만해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자평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1: 네.
0: 저는 이런 대목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럼 이제 지금 이게 사실 오세훈 후보의 오세훈 시장 측의 이러한 뭐 제2의 박원순이라든지 이러한 공격 방법이 일종의 민주당 후보 파회법처럼 지금 된 거잖아요. 사실 이러한 방식을 처음 쓴 게 아니거든요.
1: 네.
0: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선거전에서 이런 방식을 써서 서울을 수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안 나올 거지만
1: 네.
0: 이 앞으로의 이제 보수 정치의 후보들은 이런 방법을 계속 쓸
1: 그쵸.
0: 건데
1: 네, 계속
0: 이게 바람직한
1: 얘기죠.
0: 거냐?
1: 네.
0: 선거에서는 이게 특효약일 수 있는데. 우리 정치에서 이제 바람직한 문법인 거냐는 상당히 이제 좀 의문이 있는데 그걸 방어를 지금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문법이 주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과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선거에서는 이기는 승리 공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선거 캠페인 할 때도 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하게 되면 그 이제 정치 퇴행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우려를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거 막 던져놓고서는 이게 사실 뭐 양당이 어느 한쪽만 문제다라고 할 게 아니라 다 문제거든요, 사실. 선거했다 하면 그런 게 많은데
1: 네.
0: 근거 없는 의혹 던져놓고서는 그거를 프레임으로 연결시켜서 막 몰고 가고 그리고 이게 현직 시장은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오세훈 시정을 평가할 기회가 박원순 시정을 평가할 기회로 막 변질되는 그러한 상황이 막 이어진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느냐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과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1: 재보궐선거 얘기도 해볼게요. 평택을의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출구조사 뭐 앞서 여론조사들과 많이 달랐어요.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서로 자격 미달

0: 후보라고 이제 싸운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강도, 빈도 이거는 조국 후보 쪽이 김용란 후보한테 한 게 저는 훨씬 많고 높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채업자 얘기도 있었고 뭐 정치검사 출신이다, 국민의힘 출신 아니냐 이제 이런 공세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란 후보는 과거에 조국 사태 때는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방어적으로 한 거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런 판국이 되니까 양측 지지자들은 뭐 투표장에 갈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상대적으로 유희동 후보 지지자들은 결집을 하는 건 당연한 결론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 후보 중에 가장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후보가 싸우니까.
1: 네.
0: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포지티브한 마음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는 거죠. 유희동 후보 지지자들은.
1: 네.
0: 더군다나 황교안 후보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유희동 후보가 했으면은 이게 오히려 요거 좀 부끄러운 포인트가 됐었을
1: 네.
0: 건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가니까 이거는 사실 결과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가능성이었다. 이런 거죠.
1: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너무 진흙탕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로감을 느껴서 또 투표장에 안 가는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같은 편끼리 싸울 걸 예상을 하긴 했죠.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0: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사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게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당 제안을 한 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합당 제안을 안 했으면
1: 네.
0: 합당 제안이 없었으면 오히려 양당 간의 선거연대 논의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은 이러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1: 네.
0: 후보 조정도 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1: 그러니까
0: 어디에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민주당은 거기서 조국 혁신당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데서는 조국 혁신당이 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식의 이제 협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합당이 파국적으로 어그러졌죠. 그래서 양쪽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게 패였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선거연대 얘기는 뭐 거의 꺼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후보들이 따로 나간 것이고 각자 나간 거고 그렇게 각자 나가니까는 단일화도 어렵잖아요.
1: 네.
0: 그게 합당도 안 되고 선거연대도 안 됐는데 단일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방법은 뭡니까? 조국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그냥 뺏어오는 힘으로 뺏어오는 것밖에 없는 거고
1: 네.
0: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세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라고 생각을 하면 합당 얘기부터 사실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온 거죠.
1: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합당했으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이게 합당이 됐으면 당연히 후보는 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1: 네.
0: 근데 합당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문제인 거죠. 이미 지방선거 준비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 시점에서는 지역에서 후보들이 막 준비가 되고 있는데
1: 네.
0: 합당 제안이 수용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저는 보고
1: 네.
0: 그러면 역으로 정청래 대표가 왜 그 시점에야 합당 제안을 하게 되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셈법이나 공학의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 문제가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조국혁신당의 정체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국혁신당은 어떤 때에는 우리는 민주당의 우당이다
1: 네.
0: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제3정당이다
1: 네.
0: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정체성을 유불리에 맞게 취사선택을 해요. 그런데
1: 네.
0: 제3정당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민주당하고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우당 관계를 하려면 갈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립할 수가 없는 정체성이잖아요.
1: 네.
0: 이걸 합당이나 이런 문제로 갖고 오면 합당을 해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1: 정체성이 흔들리니까요.
0: 그렇죠. 이게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0: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제3정당이기만 했으면 민주당이 합당 제안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선거연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 네.
0: 또 이게 그랬을 텐데 민주당의 우당이기만 했다면 반대로 그러면 대선 끝나고 이미 조건 없는 합당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됐잖아요.
1: 네.
0: 그때 열린민주당은 제3정당을 표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모델로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 네.
0: 둘 중에 어느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서 합당 제안이 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여서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정체성 문제가 또 사태를 이렇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이 문제를 조국혁신당이 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망해요.
1: 해결할 동력이 없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결국 두 길 중에 하나인데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와 과정에 따라서
1: 네.
0: 사실상 흡수합당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던지 아니면 조국 대표가 다시 뭔가 절치부심해서 나를 중심으로 어쨌든 이 당을 나의 정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으로서 다시 갖고 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네.
0: 그럴 경우에는 조국 대표는 지금 이제 대표 사퇴한다고 했지만 이 정치인 조국의 명확한

0: 좌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3정당이면 제3정당으로 분명히 간다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경우에는 지금까지 무슨 조국 사태니 뭐니 이런 얘기를 계속 애매하게 이렇게 가져오면서 나는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뭐 민생이면 민생 이런 네. 식으로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1: 네, 향후 이 부분도 좀 큰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겠고요. 부산 북구갑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도 이제 한동훈 후보 뭐 막판에 여론조사에서 추세상으로 좋다 얘기했지만 당시 그러니까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는 다 지는 걸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랬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뭐 사실 이 하정 후보하고 차이를 보면 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출구조사가 틀렸다 이렇게 네.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이 선거 전략을 잘 짠 것 같다. 캠페인이 좋았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의 경우에는 보수세가 좀 강한 어쨌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부산시장에 당선된 전재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여기서 과거에 당선된 이유는 개인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플러스 알파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역시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전재수 후보를 지지한 이 네. 스윙 보터층을 흡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100% 안 됐다.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 한동훈 후보는 초기에는 하정우는 전재수다. 그리고 전재수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싸잡아 비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전재수 후보 지지층하고 이 자기하고 좀 구분을 했는데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 하정우 후보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하고 분리를 해요. 오히려 후반부 가면.
1: 네.
0: 그래서 하정우 후보를 계속 당신은 뭐 아빠가 몇 명이냐 뭐 그런 식으로 당신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전재수 후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냐.
1: 뭐 허수아비 아니냐
0: 그렇죠.
1: 이런 얘기를 했죠. 네.
0: 이거를 분리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물밑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후보를 지지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한동훈 후보 좀 지지해달라.
1: 아.
0: 이런 전략을 친 거. 그러니까 교차 투표 전략을 좀 쓴 거거든요.
1: 실제 결과도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 실제 보면은 부산 북구의 구청장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 있는데 북구갑에서는 이제 그게 깨진 거니까
1: 네.
0: 교차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그러한 이제 어떤 정황이 있는 거고
1: 네.
0: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재수 의원을 만들었던 그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스윙 버터층이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전략은 뭐 선거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1: 근데 반면에 또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지지율이 이 10% 선에서 묶여 있었던 거 이것도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공인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 한동훈 이 후보 입장에서 보면
1: 네.
0: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막판 메시지 전략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동시 비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정권 견제와 보수 재건. 이 두 가지를 나는 이 시도를 하겠다.
1: 네.
0: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인물로 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두 사람을 다 견제를 하겠다. 이 메시지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일관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선한 사람이 나와서
1: 네.
0: 이 나쁜 사람을
1: 나쁜 사람 이기겠죠.
0: 네. 나쁜 사람 이겨야 된다. 그 나쁜 사람 누구겠느냐 이런 전략까지 썼는데
1: 나쁜 사람 누구 해석도 분분했어요.
0: 그렇죠.
1: 네.
0: 저는 나쁜 사람은 분명 막 그 얘기를 했다면 분명히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칭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1: 네.
0: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전직 대통령들이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부산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1: 네.
0: 부산에서의 어떤 부산은 어쨌든지 간에 또 대구 경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1: 네.
0: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스윙 보터적인 그러한 성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마뜩찮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점이 이제 나타났다고 보이고
1: 네.
0: 그럼 앞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정말 이제 앞으로 보수 재편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키플레이어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 재건이라는 것을 한동훈 후보가 할 수 있게 되면
1: 네.
0: 좋겠다. 좋은 일인데
1: 네.
0: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이 보수 재건의 어떤 로드맵,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1: 네.
0: 누군가를 반대하는 것이 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면 공소취소 뭐 이런 걸 내가 막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항상 막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1: 비판을 해왔지만 상대를
0: 그렇죠.
1: 비판해왔지만 새로운 비전은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다.
0: 그렇죠. 장동혁 네. 대표 뭐 이 장동혁 대표가 보수를 품위 없게 만들었다.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나의 보수는 어떤 보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1: 네.
0: 이번에 국회 가서 한 말 보니까 한동훈 이제 당선인이 한 말을 보니까

0: 이게 뭐 이 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0: 지금 우리 정치 지형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 따뜻한 보수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는 거를 노선으로 정할 수 있다면
1: 네.
0: 저는 한동훈 당선인이 보수 재건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앞으로 이제 이 여야 모두 이거 아까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선거라고 평가를 하신 만큼 이 내부 갈등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0: 지금 여당은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당연히 불거질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진 것도 사실 정청래 대표가 여기 가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김영남 후보의 이제 후원회장도 하고 직접 전략공천도 했는데 지금 전북이나 이런 데 신경 쓰느라고
1: 네.
0: 여기에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진작에 있었는데
1: 네.
0: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소위 이제 언론 표현으로 이제 친청대 친명 갈등을 이제 전당대회에서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소위 친명계에서는 아 이거 연임 불가하다. 연임 안 된다. 이 결과 놓고 이제 모든 얘기를 일로 끌어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1: 네.
0: 지금 집권 여당에는 냉정한 선거 평가가 필요합니다.
1: 아.
0: 이게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1: 네.
0: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마지막까지 어떤 매치나 이런 것도 선거에 이제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또 당내 일각에 이제 공소취소 부분이 들어간
1: 네.
0: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했는데 그런 거를 다 일별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당이 어떤 정치 노선을 갖고 가야 지금 제대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 리뷰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당대회 시작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된다.
1: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공세만 하고 냉정한 분석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게 교훈이 돼야 되는데 쓴 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국민의힘은 일단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이걸 뭔가 좀 깨야 된다. 그 연합이 일단은 작동할 것 같아요.
1: 네.
0: 일단 작동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좀 버티겠지만 근데 장동혁 대표 버틴다고 해도 지방선거 때 이제 너무 당 내외의 민심이 안 좋다라는 게 일단 드러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길게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뭐 보수 재편이다.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 등등이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고 그럴 텐데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전이 항상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비전을 제대로 내놓은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비전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보수 재건과 재편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만 뭐 이 끌어내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아 유권자들은 진짜 냉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그 여론은 실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민심은 사실 소리 없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은 CBS 2부로 돌아올게요.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인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좀 더 더웠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고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수준에 걸맞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 광주, 대구 18도, 춘천 16도로 오늘보다는 좀 더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대전 28도, 광주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좀 더 낮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인 내일은 다시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특히 내일 오전에 영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남부 내륙과 호남 동부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동해안, 제주 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4: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1: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0: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1: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0: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마음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UB40의 킹스턴 타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2628번 쓰시는 분, 현충일 저녁 주말엔 CBS 들으며 그 옛날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의 애국심을 다시 한번 기립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3077번 쓰시는 분, 국민들은 이제 후보의 비전에 관심을 갖지 비방의 외면을 합니다. 이처럼 국민은 성숙하는데 정치인들만 정신 차리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다크엔젤님,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선관위의 대처를 보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선관위는 전문성이 있을 텐데 하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국화학칼님, 저희 자주 참여해 주시는 애청자신데 선관위 잘못은 그것대로 처벌해야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전한길 정강훈, 이 반헌법적 폭동엔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해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 외에 강주영님, 삶의 향기님, 삼거리 저격수님 의견 많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시청구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가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역사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저희가 지난주 6.3 지방선거를 맞아서 조선시대 지방관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다 얘기를 못해서 오늘 더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1: 예.
0: 근데 그 사이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작가님은 지방선거 보면서 아, 조선시대 지방관과 지금의 뭐 차이점이나 아니면 좀 느끼신 점 이런 게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조선시대 때는 왕조시대이고 옛날이다 보니
0: 네.
1: 지방관은 정말 왕이나 그런 사람이 정해서 내려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관을 만나느냐 안 받느냐는 정말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한 표야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0: 네.
1: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누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그래도 정치에 좀 관심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보위도 서서 한번 읽어는 보고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서 꼭 투표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0: 네.
1: 그렇게 뽑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됐어요. 물론 그렇게 참다가 못 참고 정말 이제 동학농민운동처럼 뒤집어 엎을 수도 있긴 했지만
0: 네.
1: 그렇게 뒤집어 엎는 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0: 네.
1: 나중에 사회 여파도 있고 다친 사람도 많고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어쨌거나 뽑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 표가 작아 보일지언정 우리 조상님이 가지고 싶어도 못 갖다줬던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충실히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사실 투표를 한다는 거가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뭐 그냥 아무나고 오늘 어디 놀러 가면 어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예전엔 누릴 수 없는 권리였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쁜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차와 음악님이 함석헌님이 투표는 덜 나쁜 사람을 찍는 거라고 했죠. 투표를 안 하면 더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고 하셨죠. 했는데
1: 예,
0: 이건 앞서
1: 그렇습니다.
0: 문자 주신 건데 지금
1: 예.
0: 작가님 말씀이 너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쁜 지방관
1: 예.
0: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춘향전에게 변학도 같은 나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1: 그쵸.
0: 변학도 같은. 근데 또 반면에 또 올곧은 성품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린 지방관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1: 사실 나쁜 지방관은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많은데
0: 네.
1: 레퍼토리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좋은 지방관은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들어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0: 네.
1: 사람들이 나쁜 역사를 흑역사라고 한다면 좋은 지방관의 이야기는 백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참에 한번 정말 좋은 지방관이었지만 덜 알려졌던 분을 소개해보고 싶은데
0: 네.
1: 이분이 바로 제주 목사였던 기건이라는 분입니다.
0: 기건.
1: 예.
0: 네.
1: 성이 기씨예요. 참고로 세종 때 인물입니다.
0: 세종이요.
1: 예,
0: 네.
1: 이 사람이 제주도에 목사로 파견됐거든요. 워낙은 그냥 분만 잡고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제주 목사로 임명할 땐 반대가 있었어요. 제주도는 이제 군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근데 세종이 이 사람 괜찮다. 쓸만한 사람이다 하고 보냈더니 아주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주도가 이제 그 풍토병이 돌았거든요.
0: 네.
1: 제주도 풍습이 그리고 섬이니까 또 어쩔 수가 없었던 게 병을 앓는 가족이나
0: 네.
1: 나이 들고 쇠약한 가족들을 보살피는 대신 바닷가 그런 데 버려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아파 신음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도착한 기건이
0: 네.
1: 바닷가에 갔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병든 가족들 이렇게 버리다니 우선 유교에서도 안 어울리고 사람으로서도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0: 네.
1: 지금의 제주시 근처에 임시 병원을 세우고 그때 그 제주도 전역에 버려진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보살피고 치료를 합니다.
0: 그 당시에요?
1: 네네, 네. 그 옛날에. 1400년도 그때쯤에.
0: 네.
1: 자기가 한 건 아니고 당시 의관에 견습하고 있던 사람들,
0: 네.
1: 학생들 그리고 승려들을 데리고 와서 우선 먹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약도 치료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당시 그냥 버려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을 텐데 몇십 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기록에는 이게 나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0: 네.
1: 나병하면 한센병이고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데 네. 아마 좀 다른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치료해서 회복이 됐는데

0: 때 네. 나중에 기권이 더 대단한 게 이 사실을 정리해서 당시 왕인 세종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이런 이런 질병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해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말이 대단해요. 이 치료에 참여했던 그 의생들 누구누구 승려 누구누구에게 상을 내려주십시오. 자기 이름은 빼고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 밑에 사람들을 다 올려준 거예요.
1: 아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본인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공을 더 전면에 내세운 거잖아요.
0: 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네. 근데 이런데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지역에서 역시 지방관을 갔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 제주도에 있다 또 다른 데를
0: 아니요, 갔는데. 제주도 이전에.
1: 아, 네네.
0: 근데 여기에서 이전에. 이 사람이 기건이 일하면서 3년 동안 술을 안 마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이나 관리들이 생각했대요. 아, 술을 못 하시나 보다. 옛날 조선시대 때도 술을 못하는 사람은 있었거든요.
1: 근데 보통 지방관들은 술을 많이 마셨나 보네요.
0: 많이 마시고 이제 기생 끌어다가 술잔치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기건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돼서 이제 송별년을 벌리는데 네. 그때 갑자기 기건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들어가는 말술이더랍니다. 예예예. 예. 네. 그러니까 마실 수 있었고 잘 마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마신 거죠.
1: 절제한 거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술 마시면 분명히 백성들이나 관리들이 자꾸 술 바치고 그러면 술 만드느라고 이제 힘드니까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일하는 동안 전복을 단 한 점도 입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네. 전복은 이제 해녀들이 물속이 깊이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 그 당시 해녀를 조선시대 때는 잡녀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전복을 캐는 게 굉장히 힘들고 비싼 일이라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먹은 거예요.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다 보니
1: 네.
0: 그러니까 기건에 대해서 제주 전역에 기건에 대한 민담이 생겼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였죠.
1: 네.
0: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제주도 지역에 네. 한 커다랗고 요사한 뱀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사람들을 제물로 받고 있었다. 근데 기건이 제주 목사에 부임해서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그 뱀과 싸워서 뱀을 죽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냈다.
1: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0: 그럴
1: 모르는
0: 리가
1: 거죠.
0: 없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1: 그
0: 칠성물림인데
1: 글만 쓰는 사람이니까. 네.
0: 예, 그만큼 사람들이 고마워해서 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어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기건이 나중에 역사상으로 제주도 목사 일을 끝나고 개경 쪽으로 부임하거든요.
1: 네.
0: 이 전설인데
1: 네.
0: 이제 떠나기 전날에 잠을 자고 있는데
1: 네.
0: 밖에 뭔가 인기척이 나서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밖에 서 있더래요.
1: 네.
0: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희들은 사또께서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도 보통 사또라고도
1: 네.
0: 부릅니다. 사또께서 묻어주셨던 병든 사람들의 유령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건이 다친 병든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들은 묻어주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모여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전설입니다.
1: 네네,
0: 진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또께서 배 타고 여기 제주도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뱃길이 험한데
1: 네.
0: 저희들이 이 배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건이 이제 무태까지 가는 동안 배가 풍랑을 안 만나고 안전하게 갔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1: 물론 이것도 만들어낸 얘기는 얘기지만 그만큼 뭐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이 기건 이 목사를 존경했다
0: 예.
1: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네요.
0: 예.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기건이
1: 네.
0: 떠날 때 그 병들었다가 치료해서 살아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로 전송했다고 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1: 근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는 이 예.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0: 예. 잘 안 알려진 게 그럴
1: 네.
0: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세종시대 때잖아요.
1: 네.
0: 세종시대 때 이렇게 지방에서 일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 진출해서 이제 큰 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1: 네.
0: 그때 벌어진 게 계유정난입니다. 세조가
1: 네.
0: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1: 네.
0: 이분 성격상 관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때려치고 시골로 가시겠습니까?
1: 아, 본인이 그만둔 거예요?
0: 네. 때려치고 그래서 시골에 묻혀서 그래서 덜 유명해진 건 있지만 민담이나 그런 데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제주도 쪽에서 있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아니 지금 시대에 너무 필요한 관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또 훌륭한 왕 밑에 또 훌륭한 신하가 있었다는 생각도
0: 예.
1: 들고 그럼 이렇게 잘하면 그 다음에는 좀 다른 좋은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가요?
0: 그렇죠. 아무래도 그 보통 지방관직 일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네.

0: 평점을 매깁니다. 어.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상, 중, 하로 매겨요. 네네. 그래서 잘하면 상이지만 중은 솔직히 그냥 이거는 나중에는 더, 그, 더 일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을 맞으면 그 다음에 갈려요. 그러니까 상을 맞아야지만 네. 이제 더 좋은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거고 하면 파직이나 처벌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포폄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제 현령이나 그런 사람들은 상관들이 네. 그러니까 관찰사나 그런 높은 사람들이 그 검사를 매기는데 그래서 관찰사는 특히 조선 초기쯤 되면은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 그 평점 매기느라고 네.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바쁩니다. 근데 한편을 이것도 다 다들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네. 채점 당하는 사람도 화나고 신경질 네. 나고 채점하러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하고 또 하나 지금도 성적 정정이 있는 네, 것처럼 네. 내가 왜 하점이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일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렇게 채점하지 않으면 그쵸. 정말 제멋대로 하니까 네. 나쁜 관리가 되지 않기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투표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이런 채점 제도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지금 기건이라는 이제 좋은 지방관에 대해서 훌륭한 지방관 얘기를 해봤지만 또 네. 나쁜 지방관도 있잖아요. 탐관오리 하면은 이렇게 떠오를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0: 사실 너무 많아서 네. 누구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소설상으로 제일 유명한 건 변학도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제일 악명 높은 건 역시 고부군수 조병갑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이분 덕택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으니 정말 큰일 해주셨죠.
1: 네.
0: 근데 조병갑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변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그때 조선시대가 이미 막장이라서 잘못되어서 네. 망가져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뭐 더 잘할 수 없었다는데 실제로도 그 당시 여러 관리들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미 지방에 여러 가지 적폐들이 쌓여 있으니까
1: 네.
0: 설령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힘들다라고 하지만 조병갑은 해도 약간 좀 너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조병갑 우리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0: 네.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하나의 큰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 사극만 나오면 꼭 등장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게 됐으니까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1: 네.
0: 이 사람은 이 사람 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대대로 가는 데마다 네. 나쁜 짓을 많이 해먹었는데
1: 아 대대로 나쁜 짓을 해왔어요?
0: 아무래도 네. 조씨 집안이고 이제 그 영의정의
1: 선택을
0: 아 죄송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그 풍양격씨나 그렇게 해서 좀 세도가 집안에 네. 그것도 영의정의 서족하니까 더 위세가 등등했는데 문제는 정말 이 그 탐관오리들이 해먹는 비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세금을 내는데 그 백성들한테 맨 처음에 가난한 백성들에 곡식을 나눠주고 나중에 이제 백성들한테 가을에 돌려받는 네. 환곡이지 않습니까?
1: 환곡, 네.
0: 이때 백성들한테 내줄 때는 쭉정이나 이제 벌려먹은 거 화차는 걸 주고
1: 네네.
0: 걷어갈 때는 좋은 쌀로 받아간다거나
1: 아, 그 책에서 역사책에 배웠던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나라의 세금을 바칠 때도 일부러 좋은 쌀은 다 자기 곡간에 넣어놓고 질 낮은 쌀을 바친다거나
1: 네.
0: 그리고 더 극악스러운 것은 이제 조병갑이 온갖 그 나쁜 세금을 새로 창출해내요. 효도세. 그래서
1: 효도세요?
0: 예.
1: 네.
0: 너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부자들 중에 아무나 잡아서 너는 네 어머니한테 부조했지. 곤장을 맞아라. 맞기 싫으면 2000년을 내놔라.
1: 아니 근데 지방관이 본인이 스스로 세목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 그냥 약간의 그 수완을 부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방을 다시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이제 돈이 부족하면 급하게 땡겨 쓴다거나
1: 네.
0: 아니면 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령을 불릴 수 있는
1: 네,
0: 것을
1: 네.
0: 그거를 자기의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
1: 야, 효자세 말도 안 되네요.
0: 그렇죠. 뭐 네. 이제 뭐 정말 별의별 일로 이게 바로 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그 전봉준이
1: 네.
0: 얘가 이런 나쁜 일 했다라고 쫙 목록을 써서 올린 것에 나와 있는 것인데 사실 조병갑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조병갑이 유난히 심했던 게
1: 네.
0: 여기 고부가 저도 한번 그때 가봤는데요.
1: 네.
0: 완전히 평야지대예요. 굉장히 평평하고 논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 쌀이 많이 나왔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래 부자 동네예요. 게다가 당시 조선은 그 농업의 국가였잖아요.
1: 그쵸.
0: 농사만 잘 되면 다 이제 밥만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동네에서 빨대만 팍 꽂아가지고 계속 빨아먹으니까
1: 네.
0: 거의 이

0: 주변값이 이 고부 지역에서 한 2만 양을 해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말 벗기고 벗기고 너무 벗겨 먹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 못 찾겠다 싶어서 뒤엎은 거죠.
1: 저기 아이디 수면 재빨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발.

0: 옛날부터
1: 아,
0: 그렇죠. 네. 옛날부터 나쁜 왕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 뭔가 자기 업적에 대한 증거를 변하지 않게 남기고 싶어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은 그 엄청 어마어마한 진시황릉을 세웠고 그 외에 다른 왕들도 자기 무덤을 의리의리하게 높게 세우거나 아니면 오벨리스크나 그런 비석을 세우거나 네. 탑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죠. 이게 조선 시대 때 지방관들은 만약 벼슬을 잘하면 관리를 그 일을 잘하면 지방민들이 당신 덕 덕분에 우리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고맙다고 스스로 공덕비를 세우고
1: 네.
0: 당신의 명성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거든요.
1: 네.
0: 실제로 고마워서 세운 공덕비들이 여러 개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얘기는 그 양주 근처에 있는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사람은 정치를 잘해서 세워졌는데 문제는 후대로 갈수록 이제 관리들이 야 내가 그래도 여기 왔는데 공덕비 하나는 세워줘야지 라고 하면서
1: 네.
0: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1: 아이고.
0: 아니 뭐 기껏 돌 하나 세운 건데 뭐 어때? 라고 하는데 돌 하나 세우는 게 그냥 일이 아니라 일단 좋은 돌 구해야 되고요. 옮겨와야 되고요. 네. 새겨야 되고요.
1: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이 한 2천냥 든다고 치죠. 그러면 그거 세운다고 해서 4천냥을 걷고 나머지 2천냥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1: 약탈을 약탈이네요.
0: 그러니까
1: 약탈.
0: 모든 빌미를 들어가면서 주변 백성들한테 계속 빨아먹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부자 농민이라든가 그 향반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전부 괴롭히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1: 이거 다 옛날이나 현재나 다 똑같다 생각하는 게 진짜 훌륭한 분들은 본인의 공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0: 그쵸?
1: 하고 하는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본인
0: 예.
1: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 공적을 내세우기 바쁘고
0: 아니, 나쁜 네. 사람이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1: 그러니까
0: 네. 다시 한번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탐관오리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제 암행어사. 탐관오리를 잡는 암행어사인데 암행어사 출두요. 우리는 이제 드라마나
0: 그쵸.
1: 이런 사극에서 너무 익숙한데
0: 예.
1: 암행어사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0: 그 암행어사라는 것이
1: 네.
0: 이제 약간 그 보통 사또나 그런 지방 관직보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을 특별 감찰로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한 바퀴 휙 돌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1: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중국에도 이제 감사가 있긴 하지만
1: 네.
0: 어사가 있긴 하지만
1: 네.
0: 조금 다르냐고 다른 일로 감찰을 하는 직종은 따로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암행어사하면 역시 추레하게 변경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1: 네,
0: 맛이 있잖아요.
1: 그쵸.
0: 그렇게 중국에서는 많이 없는 편이고 일본에서는 미토코모니라고 해서 이제
1: 네.
0: 도쿠가와 가문의 이제 후손인 사람 하나가 이 사람도 일부러 추레하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쁜 사람을 만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이 나쁜 사람을 벌하는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1: 네.
0: 이건 이 사람이 이랬던 것이고 제도로서 운영된 것은 우리나라 조선이 좀 특이하긴 하죠.
1: 그 암행어사 하면은 보통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우르르 사람들과
0: 예.
1: 함께 이제 암행어사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0: 그쵸.
1: 근데 실제로는 그게 어려웠다고요.
0: 하긴 했는데
1: 네.
0: 굉장히 고생스럽긴 했습니다.
1: 고생스럽다고요?
0: 예, 먼저
1: 네.
0: 암행어사를 뽑는 것부터 하는데
1: 네.
0: 먼저 갑자기 비밀로 갑자기 내려져요. 그래서 일을 다 하고 이제 퇴근한 관리한테 갑자기 두툼한 봉투 하나가 딱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봉투 겉면에 쓰여져 있어요. 동대문 바깥에 나가서 뜯어볼 것. 아니면 남대문 바깥에 나가서 뜯어볼 것.
1: 네.
0: 이제 파견되는 장소가 이제 북쪽이나 그런 쪽은 이제 동대문이고 남쪽이면 이제 남대문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봉투 안을 딱 뜯어보면은 들어있는 게 그 유명한 마패. 말이 그려진 거.
1: 네.
0: 그리고 봉서, 그러니까 명령서입니다.
1: 네.
0: 너 어디 어디 어사로 임명한다라는 거 있고 또 암행어사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
1: 네.
0: 사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고 또 유척이라고 해서 이 잣대.
1: 그러니까 자요.
0: 계량용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옛날에 세금이나 그런 걸 잴 때 전부 되나 그런 기회를 내지
1: 뭐
0: 않습니까?
1: 이런 거.
0: 예. 그런 것도 주어집니다. 근데 진짜 재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잣대가 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지역에 가서 감찰에 대해서 그 춘향전 같은 데 보면은 이걸 받자마자 바로 임용령에는 남원으로 달려가죠.
1: 네.
0: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얘 갑자기 출장 가라면 그 기차표 알아봐야죠. 여행 짐도 싸야죠.
1: 그쵸.
0: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한테 이야기는 해야
1: 그쵸.
0: 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라서 이제 먼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수행원들을 보통 알아봅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 이몽룡한테 방자가 있는 것처럼, 네, 다른 암행어사를 보면은 이

0: 이제 그 자기 동생이나
1: 네.
0: 아니면 집에 있는 몸종들을 여러 명 데리고 가요. 심지어 10명 가까이 데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려면 먹을 쌀부터 챙겨야 돼요.
1: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0: 그쵸?
1: 같고.
0: 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유교인데 네.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집안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진짜 시간이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되고
1: 네.
0: 그리고 사람 입이 발보다 빠릅니다.
1: 아,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군요.
0: 누구누구가 어디어디 어사가 됐다더라라는 소문이 쫙 퍼지기 때문에
1: 아.
0: 그럼 최대한 빨리 달려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로 이제 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박내겸이라고 있거든요.
1: 박내겸이요?
0: 이 사람이 해서 네. 암행일기나 그런 암행의 어사를 다니면서 쓴 기록 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좀 표현이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암행어사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가기 싫어 였어요.
1: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명예의식이나 그런 거.
0: 명예의식이긴 한데 아, 너무 힘드니까.
1: 고생스러운 일이구나.
0: 가기 싫으니까 네. 아, 너무 가기 싫어. 그래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짐 주섬주섬 쌓여가는데 그래서 가요. 가는데 그 암행어사 한 지역에 딱 가니까 너무 그 지역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을 게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혹시 몰라서 여행비로 무명 한 피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무명 한 피를 갖다 놓고 시장에 가서
1: 네.
0: 팔아서 이걸로 밥을 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팔아요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그냥 문전박대를 당해서 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 네.
0: 쫄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처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별장 저택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근데 그 집에 그 집을 노비가 가지고 노비가 보고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노비한테 너 여기 누구누구네 집이지? 내가 그 집하고 너희 집 주인하고 아는 사이다.
1: 네.
0: 그러니까 빨리 밥을 내와라.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비가 피식 웃으면서
1: 네.
0: 그 주인님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고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1: 네.
0: 박내겸이 깜짝 놀라지만 그래도 빡빡 우기면서 어떻게든 밥은 얻어먹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네.
0: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암행어사 출두를 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를 하는데 이제 마패를 딱 들으면서 출도라고 하고 출두라고 하고 여러 가지
1: 아,
0: 말이 있거든요.
1: 그래요? 네.
0: 그래서 근데 이 그런데 이 마패를 가지고 다니다가
1: 네.
0: 포졸을 만납니다. 근데 포졸이 슬금슬금 보니까 낯선 사람이고
1: 네.
0: 좀 수상한 거예요.
1: 아, 포졸은 알았구나.
0: 예,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포졸이 딱 이 나 박내겸한테 가서
1: 네.
0: 형씨 한번 저랑 얘기 좀 해봅시다 하면서 요즘 가짜 어사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당신 형색이 수상하네? 그러면서 그 당시 육모방망이라고 이제 포졸들이
1: 네.
0: 몽둥이 있잖아요. 그걸 싹 보여주면서 이게 뭐게? 그렇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박내겸이 그걸 딱 보고 자기도 품속에서
1: 어머.
0: 마패를 쓱 꺼내면서 이게 뭐게? 라고 하니까 그 포졸이 깜짝 놀라서 기절해서 그 언덕에서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밖에 아래까지 쓰러졌어요.
1: 야.
0: 그래서 박내겸이 쪼르르 딱 찾아가서 그 사람 이렇게 세우면서 너도 공무원이고 나도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1: 네.
0: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1: 아.
0: 그렇게 해서 헤어져요.
1: 아, 근데 그 순간 되게 짜릿하네요.
0: 아니,
1: 그 장면 설명만
0: 이 사람
1: 들어도.
0: 성격이 좀 재밌다니까요. 근데 기생은 또 알아봐요. 기생 우연히 이제 그 술집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밥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 기생이 딱 다가와서 어르신 보통 사람 아니죠? 라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0: 예, 네. 그러니까 방대가 흠칫 놀라서 아닌데? 나 보통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1: 네.
0: 그 더 중요한 건 이제 출두할 때.
1: 아.
0: 이제 그 고생을 하고 드디어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 그냥 추행경에 나온 그대로
1: 네.
0: 사람들이 호위방생해서 정말 불 켰을 때 바퀴벌레처럼 촥 하고 달아나는데 박내겸이 그걸 보고 일기에 썼어요. 정말 재미있었다. 진짜 너무나도 쾌감이 도파민 쫙 올라오는 기분이었다라고 했어요.
1: 이 맛에 내가 암행어사 한다
0: 그렇죠.
1: 뭐 이런 거네요. 네,
0: 그렇습니다.
1: 그 차마음악님이 암행어사 하면 박문수가 유명한데 얼마나 잘해서 그런가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시간을 요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0: 네.
1: 근데 어사 박문수가 우리가 유명하긴 한데 실제로는 암행어사를 박문수가 암행어사 한 적이 없다고요?
0: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0: 암행어사에 대한 여러 가지 민담이 전해져 왔는데 그러니까 곳곳에 좋은 암행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민담이 전해지다가 박문수가 유명해지니까 그 이름들이 전부 박문수로 통일된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럼 실제로 그렇게 잘해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네요.
1: 아니요, 박문수가 좋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아, 백성들에게 특히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네. 그 기록을 보면 항상 누군가와 싸우고 있죠. 약간 싸움닭 체질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백성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0: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네. 거네요.
1: 그쵸?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시간이 맨날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얘기를 다 못 나눴는데 예나 지금이나 결국 이제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비효과의 첫사랑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AI가 아닌 사람의 손맛으로 영화를 골라드립니다. 영화 감별사 한동원 영화평론가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나요?
1: 예, 뭐 지난해도 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프로젝트 헤이메리 예, 뭐 그 영화 다뤘었는데 네. 이 영화 역시 이제 안 보면 화제에 낄 수 없는 마이클입니다.
0: 네.
1: 오늘 마이클 얘기하면서 마이클과 관련해서 이제 볼만한 영화 이제 한편 소개해드리려고요.
0: 아, 저 이 영화 보고 나서
1: 네.
0: 지금 마이클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이 영화 아리를 했다기보다는 네. 그 보신 분들 많은 반응이 이 영화 아리를 했다기보다는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다시 보게 된다.
0: 그러니까
1: 재평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발견하게 된다.
0: 어릴 때는 그냥 마이클 잭슨 그냥 유명한 가수의 고유명사로만 받아들였지
1: 그렇죠. 네.
0: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진짜 천재였구나.
1: 예, 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잭슨 파이브 그 멤버로 활약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게 그 사망이 2009년이죠. 2009년에 이제 죽었는데 죽기 저 직전까지
0: 네.
1: 공연 준비를 했어요.
0: 고별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그냥 뭐 그 우울증을 계속 앓다가 뭐 그 병 그 주사를
0: 네.
1: 잘못 맞아서 뭐 사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망 직전까지 영국 그 O2 스튜디오 그 아레나인가요? 거기서
0: 네.
1: 이제 고별 공연을 하려고
0: 네.
1: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0: 리허설까지 하고
1: 네.
0: 그랬었죠.
1: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2009년에 This Is It이라고 사후에 공개됐어요.
0: 네.
1: 그게 영화를 아예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영화 총감독이 기록용으로 남겨놓은 영화 개봉용이 아니었어요.
0: 네.
1: 그 기록용으로 남겨놓은 비디오가 사후에 아 이거는 영화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서 그 결국 공연은 못하고 그 영화만 개봉한
0: 예,
1: 그런 일이 있었죠.
0: 이번 영화는 좀 세대별로 평가가 나뉘나 봐요.
1: 네. 그러니까 그 저 같은 경우나
0: 네.
1: 그 뭐 연식이 나오는데 이제 이 반응을 보면 연식이 나와요. 그 30대부터 한 50대, 60대까지는 마이클 잭슨이 현실이었잖아요.

0: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직접 겪은 현실이고 맞아요. 우리나라에 방한 그 내한 공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그 솔로 앨범 내고 이제 드릴러 앨범 내고 등장을 했을 때 그 충격이 정말 몸으로 이제 그 그 네. 체감이 돼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마이클이 전혀 다르게 이제 느껴집니다.
1: 네.
0: 그 마이클 잭슨 그 마이클 영화 자체의 감흥을 거의 뭐 한 최소한 50% 이상은 증폭해서 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 어린이 관객들, 청소년 관객들은 그 이름만 든 네. 들은 이제 그 유명 가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팝 가수들의 이 춤 사위에 굉장히 아. 큰 영향을 미친 네. 그 미국 가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그 좀 독특한 옛날 스타 정도로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성인 관객들 중에서도 이제 약간 몰입이 난 좀 떨어졌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마이클 잭슨 관련 이벤트들이 그 사건들이 있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그 We Are the World라고 그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를 돕자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모든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곡 하나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수익 전액을 이제 아프리카 기아에 이제 기부를 했죠.
1: 네.
0: 이제 그걸 녹음하는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게 전부 완전히 생략이 돼 있어요. 이 노래 자체도 거론이 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이제 정말 시대의 연인이었죠. 최고의 미녀. 이제 일컬어지는
1: 네.
0: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네. 그 구혼까지 했던.
1: 아, 그래요?
0: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우정을 계속 싸웠고 사망 직전까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마이클 잭슨 이제 그 성추행을 했다고 이제 네. 고소를 받았을 때 끝까지 이제 옹호를 하고 우정을 계속 이어갔는데
1: 네.
0: 결혼식도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일곱 번째인가요? 결혼을 하는 일곱 번째 결혼식도 그 자기의 장원이죠.
1: 네.
0: 그 마이클 잭슨의 장원 네버랜드에서 이제 하게 해주고
1: 아~
0: 우정을 계속 이제 유지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거론도 이제 완전히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어떤 이유요?
0: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마이클 잭슨의 인생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잭슨 5부터
1: 네.
0: 그 사망 직전까지 세계 최고의 이제 뮤지션이잖아요.
1: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스타가 아닌 적이 없는 예. 것 같아요.
0: 네. 한마디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1: 네.
0: 그 영유아 빼고는 다 아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1: 네.
0: 어떻게 압축할 것인가. 전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영화 개봉하기 전에. 어떻게 도대체 다룰 것인가.
1: 한 2시간 동안 그걸 예. 어떻게 다 보여주겠어요.
0: 한 일주일을 봐도 거의 모자라는
1: 네.
0: 그런 인생인데 그 캐릭터도 독특하고 음악의 경력도 워낙에 화려하고
1: 네.
0: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하나 맞춥니다.
1: 네.
0: 뭘 주적을 만들어요.
1: 아.
0: 그러니까 너무 성공한 아티스트인데
1: 네.
0: 도대체 이 얘기에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하려면 주적이 필요합니다.
1: 일단 악역 같은
0: 그렇죠.
1: 그런 존재
0: 고난과 역경이 네.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을 고난과 역경으로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아마데우스 영화 있잖아요.
1: 아마데우스요.
0: 예, 네.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의 최고의 주적은 이제 아버지였듯이 이 영화에서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조 잭슨이.
1: 네.
0: 조 잭슨이 최고의 이제 악역 비슷하게 나오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객들이 쭉 이제 그 어디에 감정이입을 하냐면 아버지의 굴레하고 억압. 그의 그로 인한 이제 갈등, 집안에서 갈등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고 홀로 선다까지가
1: 네.
0: 이제 이 영화의 테마가 돼.
1: 그 전체 스토리 서사를 아버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억압받았던 아버지로부터
0: 네.
1: 이제 도피 탈출하는
0: 예, 예.
1: 그런 과정을 이제 네.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0: 네.
1: 많은 아까 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빠진 것
0: 네.
1: 같다.
0: 네. 그래서 저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그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영리한
1: 네.
0: 그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이 영화 그 쭉 보시면
1: 네.
0: 이 영화에 대해서 그 비평가들이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1: 혹평 안 예. 좋은 얘기.
0: 아주
1: 네.
0: 안 좋은 얘기. 네. 관객들 그 관객들의 반응, 일반 관객들의 반응을 이제 대변하는 한다고
1: 네.
0: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IMDb라고 이제 영화 사이트가 있죠.
1: 네.
0: 여기에 이제 관객들의 평점은 77점이었어요. 굉장히 볼만하다.
1: 네.
0: 괜찮은 작품이다. 꽤 높은 평점인데 메타스코어라고 그 영화 언론들,
1: 네.
0: 미국 영화 언론들 중심으로 이제 전문가들 평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평점은 39점이에요.
1: 굉장히 네. 낮네요.
0: 이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1: 네.
0: 절대 가지 마라.
1: 이거
0: 극장은 절대 가지 마라.
1: 이 평점만 네. 봤을 땐 영화를 안 봐야 될 것 같은데.
0: 예, 예.
1: 네.
0: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데
1: 네.

0: 이게 대표적인 비판이 뭐냐면 이 영화가 주크박스 영화다 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그 형태를 띈 플레이리스트다. 네. 뭐가 있느냐, 아~ 무슨 내용이 있느냐. 아~ 마이클 잭슨의 인간적인 뒷면에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인데 네. 인간적인 부분을 그 파고 전혀 파고들지 않고 겉만 핥았다. 이제 이 영화의 성공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 자체가 네. 저는 이 영화의 선택 자체가 거기에 목 적을 두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클 잭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들이 이미 앞에서 쏟아져 그쵸. 나왔습니다. 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This Is It 같은 작품도 그렇고 스파이크 리 감독하고 굉장히 그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스파이크 리 감독이 마이클 잭슨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3년에도 이제 네. 그 스릴러 그 앨범 그 나온 지 40주년 기념해가지고 또 작품도 하고 그다음에 사생활에 대한 다큐도 있고 뭐 성추행 논란 관련 다큐도 있고 굉장히 작품들이 많아요.
1: 네.
0: 여기서 이미 굉장히 깊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 마이클 잭슨을 둘러싼 논란 이런 네. 것들을 두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아. 근데 이거는 2시간짜리 상업 영화입니다.
1: 네네.
0: 그리고 온 가족이 보는 영화죠. 그 뭐 예를 들면 그 레이 같은 영화, 네. 레이 찰스 같은 그 굉장히 그 제이미 폭스가 좋은 연기를 보인 그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이거 뭐 이런 영화하고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결이 다르죠. 관객의 그 목표한 관객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포커스를 그 홀로서기 영웅담 그리고 이제 맞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꽤 영향을 선택이 아니었냐 그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납득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영화 보면서 이게 서사가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이 사람의 내면을 보기에는 좀 그렇죠. 너무 짧게 다뤘다는 생각했는데 그 비주얼적으로는 되게 훌륭했단 말이에요.
0: 네. 그러니까
1: 2시간짜리 상업 영화라고 하고 보면은 보는 내내는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네. 그 목적에 딱 부합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그 대표곡들도 너무 많습니다. 히트곡들도 너무 많고 이제 뭐 어떻게 고를 것인가 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뭘 쳐낼 것인가 뭘 그 틀 것인가 근데 그 영화 첫 부분에 Wannabe Started Something이라고 이게 이제 이 곡이 그 원래 마이클 잭슨이 공연 때 오프닝 곡으로 그 계속 썼던 곡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오프닝 하는 거 자체도 이제 그 이해가 되는데
1: 네.
0: 사실은 이게 이제 아버지를 향한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한번 그 가사를 이제 좀 의역하면 네. 한번 한판 붙어볼래 뭐 한번 해볼래 뭐 이런 느낌인데
1: 아.
0: 이게 아버지를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게 영화 중반쯤에 이제 밝혀져요.
1: 네.
0: 그리고 뭐 또 그 아버지 때문에 이제 아버지한테 막 허리띠로 맞고
1: 아,
0: 뭐 이런 네. 장면 다음에 이제 엄마가 그 마이클 잭슨을 위로해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그 곡이 이제 I'll Be There 그 잭슨 파이브 곡인데,
1: 네.
0: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솔로 앨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방해랄까요?
1: 네.
0: 아버지는 놔주려고 하질 그쵸. 않아요, 이 가족에서. 네. 근데 혼자 독립해 잭슨 파이브에서 독립해서 이제 첫 솔로 앨범을 냈을 때는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라는 네. 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해질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쌓였다.
1: 아.
0: 이제 치고 나가자.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선곡을 해나가면서 마지막 손절 장면에서는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잖아라는 가사가 나오는 Working Day and Night,
1: 아.
0: Day and Night 뭐 이런 아. 곡을 그 내보내고 그 다음에 네. 확 마지막 순간에
1: 네.
0: 시간이 확 건너뛰어요. 그게 마지막 곡이 이제 Bad. 그 마이클 잭슨의 또 전설적인 앨범 배드의 타이틀곡인데 이 가사를 보면 그 네가 못 됐다는 거 다 소문이 퍼졌다. 머지않아서 그 널 잡을 거다. 그러니까 네. 잘 들어. 그 괜히 덤비지 말고 너는 말만 뻔질하지 남자도 아니야. 돌을 던져 놓고는 손을 뒤로 숨기고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굉장히 비난하는
1: 네.
0: 가사인데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가사인 것처럼 스토리 네. 라인을 잡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배드 장면으로 끝나는데
1: 네.
0: 그런 그 쭉 그 선곡의 흐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클 잭슨의 영웅 그 담
1: 네.
0: 그 독립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선곡이나 그 곡이 나오면서 그런 그 마이클 잭슨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장담을 이제 계속 그 빠르게 편집해 넣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그 선택은 상당히 좀 영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

0: 가지고 네.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서는 굉장히 그 잘 풀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아이디 물범택시님이 마이클 영화가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보다 평론가들의 평이 박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하면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요 마이클 영화를 두고서는 이거 너무 미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0: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이제 또 하나의 축인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미화했다. 그라는 그 이 마이클 잭슨의 이제 미화를 하는 장면들을 이제 살펴보면 네. 그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비판이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솔로 데뷔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장면들을 굉장히 빠르게 편집해서 그 보여주는데 그 음악을 배경으로 네. 그 소아암 병동을 찾고 그 다음에 뭐 동물 애호가로서 네. 이제 면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백반증을 진료받는 장면을 굳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네.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마이클 잭슨은 백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이제 흑인 커뮤니티에서 네.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 뭐 어떤 영화 대사에는 그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 흑인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대사도 이제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질환을 치료한 거였다. 백인이 되려고 하는 게 네. 아니었다. 네. 이제 라는 얘기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소아암 병동을 찾고 이런 것도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어떤 네. 장면에서 얘기를 해줘요. 마이스텔러가 이제 연기를 했었죠. 그 전담 변호사 존 브랑카라는 마이클 잭슨 전담 변호사가 마이클 잭슨이 광고를 찍다 이제 머리에 네. 화상을 입어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이 변호사가 알리지 않고 문병을 가는데 네. 문병을 가서 병실에 가보니까 없네.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을 찾아다니는데 마이클 잭슨이 다른 환자의 병실에 가서 네. 그 환자를 위로해주고 있더라. 그걸 네. 우연히 봤더라라는 장면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언론이 보건 말건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마이클 잭슨 한마디로 실드를 쳐주죠. 네. 옹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백인을 동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거에 대한 이제 또 하나의 예인데 그 스릴러 앨범이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당시 CBS 그 출판 그 음반사죠 네. 그 CBS 레코드 사장이 뭐든 말만 하라고 뭐든지 해준다고
1: 다 들어주겠다
0: 예, 다 들어 네.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요구한 게 MTV에 내 뮤직비디오를 틀게 해달라. 네. 이거 하나를 요구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을 왜 집어넣었을까? MTV가 그전에는 흑인들의 뮤직비디오를 내보내지 않는 게 그 철칙 같은 네.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금기를 깨고 마이클 잭슨이 그 이런 뭐랄까요. 인종차별을 네. 이제 극복하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얘기의 요지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이제 너무 미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 영화가 좀 처한 입장을 보면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목적은 애시당초에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이제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마이클 잭슨의 이제 팬무비에 가까워요. 그 설탕물 영화라고 뭐 폄하해서 네.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 이 영화를 평가를 할 때 네. 새 콜라가 출시가 됐어요. 새 콜라가 출시되는데 이 콜라를 와인을 음미하듯 와인 테이스팅을 하듯 이제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관객들은 대부분 이 영화 콜라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가 맛이 있느냐, 콜라로서 맛있느냐, 청량감을 주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이 맛 자체가 어떤 맛의 그 왕국에서 네. 어느 지점을 차지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영화에 그래서 용처라고 할까요? 네. 목적은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팬무비로서의 이제 목적에 있어서는 나름의 목적을 수행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원래는 마이클 잭슨 성추행 관련 네. 장면이 있었어요. 촬영이 됐습니다. 원래는? 예, 네. 그래서 영화의 이제 그 후반부 네. 후반부는 이제 이 영화 이 얘기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클 잭슨 재단 쪽에서 네. 마이클 잭슨의 그 뭐랄까 성추행 고소하고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한 두 명 정도하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 합의를 한 네. 피해자하고의 합의 내용 중에 거기서 거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놓쳤다. 그래서 촬영분을 다 드러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0: 네. 재촬영을 했습니다.
1: 아.
0: 그 뒷부분을 재촬영해가지고 네. 이 영화를 그러면 배드 그 아까 말씀드린 배드 공연 장면에서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해서
1: 네.
0: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1년 동안 재촬영을 해서
1: 네.
0: 이제 끝내고
1: 네.
0: 그 다음에 이 마이클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편을 만드는데
1: 네.
0: 그 속편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다 라고 아. 얘기를 했답니다.
1: 오,
0: 그래서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는 그때 이제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그 비평을 하고 있다라고
1: 네.
0: 이제 스파이크 리 감독도 이제 옹호를 하면서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겠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발빠르게 그 OTT에서
1: 네.
0: 마이클 잭슨의 이제 재판 관련해서 3부작 다큐를 얼마 전에
1: 네. 네,
0: 선거일에
1: 아.
0: 풀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저도 봤는데
1: 네.
0: 이 다큐를 보면 좀 그 양쪽의 입장을
1: 네.
0: 나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어요. 이
1: 네.
0: 재판은 이미 평결도 나고 이 스포일러가 될까요? 전부 무죄가 났거든요.
1: 아.
0: 17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검사, 기소를 한 검사나 그 뭐랄까요? 피해자로 이제 고소를 한 사람들 이제 의견도 나름 그 또 언론인들의
1: 네.
0: 의견도 이제 나름 그 균형 있게 다뤘어요. 그래서 뭐 한번 좀 보시면 그 예습 차원에서 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고요. 예. 그거 이외에도 이제 마이클 잭슨 관련해서 마이클 잭슨의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좀 초점을 많이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
1: 네.
0: 예술적인
1: 네.
0: 부분에 마이클 잭슨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술적인 여정을 밟았는가
1: 네.
0: 하는 다큐들이 이제 좋은 다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서
1: 네.
0: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다큐들을 많이 보시면 그 감흥을 그 이어가시는데
1: 네.
0: 많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는 좀 상업적인 면들 이런
0: 네.
1: 것들을 다뤘다고 하고 또 다큐에서는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뤘다는
0: 네.
1: 것이고 또 이제 속편도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속편을 또 기대해 보면 어떨까 이런
0: 네.
1: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제 한동안 평론가님이 다른 영화를 한 편 더 준비를 해오셨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0: 네.
1: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0: 예.
1: 같대요. 그래서
0: 제가 마이클 얘기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사실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원래 이제 어떤 영화를 준비하죠?
0: 이게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1: 네.
0: 그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천재 발레 댄서 얘기인데
1: 네.
0: 이게 영화의 제목은 댄서입니다. 댄서 근데 그 세르게이 폴루니라고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제 발레리노인데 엄마가 이 천재성을 발견을 해서 온 가족이 이 사람을 이제 그 스타를 만들려 그 발레리노 유명 발레리노를 만들려고 온 가족이 뿔뿔이 터지면서까지 이 가족에 올인을 해요. 이제
1: 네.
0: 가난한 가족이죠. 굉장히 잭슨 파이브 얘기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1: 네.
0: 그 다음 얘기가 마이클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1: 아.
0: 그리고 지금의 우리한테 좀 뭐랄까요? 그 우리가 자녀들한테
1: 네.
0: 올인을 하는 부모들 우리나라 부모들한테도 이제 많이 그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댄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1: 네 오늘 댄서 좀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아쉽지만
0: 네,
1: 또 마이클과 댄서 네. 같이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한동원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끝곡으로 이거 들어야겠죠. US for Africa We are the world 듣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6시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백신이나 면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침입하면 몸속의 면역세포나 항체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될까요? 그 작동 원리를 들으시면 내가 하루하루 건강 이상 없이 지나간다는 게 경이롭게까지 느껴지실 겁니다. 면역학자 카이스트 신희철 교수와 함께하고요. 사람의 기억은 왜 완전하지 않은 걸까요? 어떤 기억은 왜 시간이 흐르면 미화되기도 하고, 또 정작 잊고 싶은 기억은 왜 아무리 애를 써도 삭제할 수 없는 걸까요? 기억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림대 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잡지사 주말 에디션, 그럼 함께 펼쳐보죠.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네 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면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연두나 흑사병, 알레르기, 독감, 코로나, 심지어 암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질병과 싸워왔죠. 놀라운 건 그 수많은 싸움의 상당수를 우리가 면역이라는 방어 시스템으로, 또 의학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왔다는 겁니다. 자, 면역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면역이라는 걸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왔을까요? 의학과 과학을 넘나들며 면역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카이스트 의과대학원의 신희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4: 아, 예, 저는 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3: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아,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3: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오늘은 이제 신의철 교수님과 그래서 인류가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워왔는가, 또 면역학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백신, 그리고 면역학의 시작이 된 지점은 어디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4: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얘기할 때 아, 그것이 시작이 몇월 며칠입니까?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있을 수가 없는 질문과 대답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면역학은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해서 이런 역사적으로 분명한 좀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3: 그렇습니까?
4: 예.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도요.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옛날 할머니들도요. 홍역은 아이들이 되게 걸리는데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 이런 걸 삶의 지혜로 알고 계셨어요.
3: 너 홍역 치렀어 이번에.
4: 그렇죠. 아, 홍역 치렀다고 생각해라. 이제 한번 이제 안 좋은 일 겪었으니까 다시 안 걸릴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의 원리는요. 예. 인간이 아주 옛날부터도 그 경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오히려 면역학은 약간 시작이 약간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학문들은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3: 응용을 나중에 하는데.
4: 어떤 공학적으로나 이제 응용적으로 했는데 면역은 아직은 이게 무슨 세포나 분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 현상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좀 넓게 보면 이것이 이제 면역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많이 듣는 네. 이제 위인 중에 한 분이 네.

0: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1: 에드워드 제너? 예. 저는 조금 생소한데요.
0: 어, 그래요? 예. 제너의 종두법.
1: 아, 종두법. 아,
0: 이제, 오, 종두법.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시작점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분이 한 거가 1796년이에요. 천연두가 굉장히 이제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1: 마마라고 하는.
0: 맞습니다. 예, 그렇죠? 천연두가 근데 요즘에는 그것과 저도 그 단어가 더 익숙한데 또 어떤 경우 그게 일본식 한자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표준어가 두창으로 바뀌긴 했어요.
1: 아, 천연두 대신 두창을.
0: 네, 그래서 천연두, 아. 두창, 마마가 다 같은 뜻입니다.
1: 예, 예.
0: 이것이 꽤 그래도 사람을 또 많이 좀 이렇게 사망을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래서 이 제너는 뭘 했냐면은 예.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제 인간한테 특화된 질병의 바이러스거든요.
1: 이제
0: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알고 있는 거게 된 거지만은 소에도 약간 비슷한 병이 있는 거예요.
1: 소도 비슷한 네. 병을 앓는다.
0: 그래서 소는 그 이름이 우두인 거예요.
1: 그게 우두.
0: 소우자를 써가지고
1: 예.
0: 이미 사람들이 시골에서 알고 있었었어요. 소의 젖을 짜는 처녀들이
1: 네.
0: 하다 보면 가끔 우두에 걸리는 거예요.
1: 아, 사람도 우두에 걸릴 때가
0: 네.
1: 있고.
0: 근데 네. 우두는 소에 특화된 거니까
1: 그렇죠. 예.
0: 사람한테 가끔 감염은 되는데. 심각한 병을 안 일으키는 거죠.
1: 아, 사람한테 걸렸을 땐 심각하지 않다.
0: 왜 너무 네. 이거는 소에 특화된 거니까.
1: 예, 예, 예.
0: 뭐 물집 정도 나는 거죠. 그런데
1: 네.
0: 그 당시 알려진 지식이 이렇게 소에의 젖을 짜는 그 처녀들이 우두에 한번 걸리고 나면 천연두가 인간 사이에 유행할 때 안 걸린다.
1: 아, 그걸 알게 된 거군요.
0: 이건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제
1: 사람 천연두는 걸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0: 그렇죠.
1: 있는데
0: 그렇죠. 예.
1: 소의 그 우두는 사람이 걸렸을 때 심각하지
0: 물집
1: 않아요.
0: 정도만 생기는 건데.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1796년에 제너가 한 것이 그 우두에 걸린 소젖 짜는 처녀의 물집에서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1: 네, 네, 네.
0: 물집에 액을 따가지고
1: 네.
0: 어떤 아이한테 주사를 했죠.
1: 그랬더니?
0: 그랬더니 얘가 아주 가볍게 우두 날았겠죠.
1: 네.
0: 근데 그런 다음에 네. 천연두가 진짜로 유행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실험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이건 좀 현대 윤리로는 허용이 안 되는 건데
1: 아, 예.
0: 걔한테 직접 천연두 바이러스 그 농포를 걸린 사람의 농포를 주사를 했어요. 걸리나 안 걸리나.
1: 예.
0: 요즘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걸립니다.
1: 아.
0: 그 실험이 그 유명한 게 1796년도에
1: 네.
0: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종두법이라는 게 생겼고
1: 네.
0: 그 종두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두 접종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시작된 거가 어떻게 본다면 왜 그런지 몰랐지만
1: 네.
0: 응용을 하게 돼서 면역을 오히려 응용에 먼저 이용한 거죠.
1: 그러네.
0: 그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리를 알고 이제 그걸 보더라도 약간 어떤 면에서는 또 엽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그 당시 사람들도 약간 엽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 네.
0: 동물 걸 막 사람 접종을 해?
1: 깨름칙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었던 거죠.
1: 예. 하지만 위대한 예. 발견, 종두법을 발견하는 예.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백신 역시도 그럼 종두법이 시작이었을까요?
0: 그렇죠. 세계 최초의 백신이 종두법인데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한국 국사 배울 때
1: 네.
0: 뭐 지석영 선생님 우리 배울 때 아. 있으시죠?
1: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0: 있어요.
1: 네. 종두지석영에 나온 거죠.
0: 네. 네. 그러니까 지석영 선생님이 한 업적은 뭐냐면 네. 종두법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1: 전파하신 분이구나.
0: 네. 그래서 그게 네. 제가 그때 기억에 뭐 자신의 처남이 애였는데
1: 네.
0: 자기 가족한테 한번 접종을 한 겁니다.
1: 아,
0: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1: 예, 예, 예.
0: 그게 1879년이니까
1: 네.
0: 한 1880년이면 뭐 네. 대충
1: 그러네.
0: 사실은 구한말이라고 그러지만 아직은 어쨌든 조선시대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그게 한 아까 때부터 시간을 보면 100년이 100년이 안 된 시기인 거죠.
1: 100년 가까이.
0: 예, 예. 안 된 시기에 한국까지 도 예.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두법은 너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말 시작도 분명했지만 네. 결말도 분명한 백신입니다.
1: 결말?
0: 예, 네, 무슨 얘기냐 하면,
1: 네.
0: 천연두 바이러스는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우직한 바이러스예요. 우직하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1: 예, 예.
0: 우리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럴 때는
1: 네.
0: 좋은 백신을 개발했는데 또 변이주가 나와가지고 앞에 맞았던 백신이 무력화되고
1: 맞습니다,
0: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잖아요.
1: 예.
0: 천연두 바이러스는 변이를 못해요.
1: 변이를 못해요.
0: 예.
1: 그러니까 좀 정직한다. 그러니까, 우직하다,
0: 그냥,
1: 정직하다.
0: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좋은 그렇게 무기를 개발했는데,
1: 네.
0: 얘는 변할 줄 모르는
1: 대응을
0: 거예요.
1: 대응을 못하는구나.
0: 그러니까 너무 효과적으로 이게 잘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된 거죠.
1: 무기 하나로도.
0: 네.
1: 예,
0: 그래서
1: 네.
0: 이거를 계속 전 세계가 전파가 된 거예요.
1: 네.
0: 1950년대에는
1: 네.
0: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아예 인류에 절멸시키자.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냉전 시대인데도 미국 소련 과학자들이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1: 예.
0: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1977년도에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가 나온 다음에 이제 환자가 없습니다.
1: 아, 그럼 종식이 공식적으로
0: 됐고,
1: 선언된 거고.
0: 1980년도에 WHO가
1: 네.
0: 이제는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는 지구상에 없다.
1: 그 무서운 마마를.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까지도 한 종의 어떤 바이러스를 인류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0: 절멸시킨 첫 번째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아직 없어요.
1: 마지막 사례이기도 하군요.
0: 예, 아직까지.
1: 엄청난 일이네.
0: 예, 미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바이러스는커녕 세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0: 맞아요.
1: 잘 모르던 예. 시절일 것 같은데. 예. 세균을 통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은 언제 알려진 겁니까?
0: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결국은 한 1880년 요 전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아까 이제 거기 아까 그 종두법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더 설명드린 다음에
1: 좋습니다.
0: 세균 얘기를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 종두법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이제 부여했냐 하면은 이 종두법은 뭐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 현상을 자연상을 잘 관찰해서 그대로 약간 흉내내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한 거잖아요.
1: 예.
0: 사실은 1800년대
1: 네.
0: 그러니까 19세기죠.
1: 네.
0: 그 중간에도 아직은 원리를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조금씩 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활약했던 사람이 제너보다 나중 아주 나중 사람이죠.
1: 네.
0: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활약한 사람인데 프랑스의 파스테르.
1: 파스테르
0: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제가 그 우유 먹고 자랐어요.
0: 네, 그러니까 예. 파스테르 하면 많이 우유를 생각하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실제로 파스테르의 업적 중에 하나가
1: 예.
0: 그 우유나 와인 같은 걸 맛을 안상하게 하면서 저온으로 살균하는 법을 개발한 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그게 우유가 그게 상품명이지만
1: 네.
0: 거기 기여한 게 있습니다.
1: 일리가
0: 실제로
1: 있네요.
0: 있는데 예, 예. 그분의 이제 워낙 업적이 많거든요.
1: 네.
0: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사소한 업적이고
1: 아 그래요?
0: 좀 더 중요한 업적들이 많아요.
1: 파스테르의 진짜 중요한 업적은 뭔가요?
0: 네, 몇 가지가 있는데
1: 예, 예.
0: 이것도 있죠. 오늘주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백조의 목 플라스크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세균은
1: 네.
0: 항상 세균에서만 나온다. 생물은 항상 생물에서만 나온다.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1: 네.
0: 생물은 자연 발생을 못한다.
1: 아 자연 발생을 못한다.
0: 이거가 생각보다 19세기까지 그 논쟁이 있었던 거를 완벽하게 이 사람이 이걸 이제 클리어한 답을 준 게 아주 제일 위대한 업적이에요.
1: 예.
0: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1: 예.
0: 면역에 관련된 거.
1: 면역에
0: 이 사람은
1: 거.
0: 이 제너 같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광견병 백신도 만들었어요.
1: 광견병이요?
0: 네, 몇 가지 백신을 만들었는데
1: 예, 예.
0: 광견병 같은 건 진짜 제가 보기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1: 네,
0: 그것도
1: 네.
0: 바이러스 일종이거든요.
1: 네.
0: 그게 광견병은 흔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제 유럽의 시골에서 무서워하던 병이었습니다. 뭐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옮아서 사람도 나중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뇌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백신을 사실은 그때도 바이러스의 존재도 몰랐어요.
1: 근데 어떻게 그걸...
0: 근데 백신을 만들었어요.
1: 네.
0: 그게 위대한 거죠.
1: 뭐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사람은 뭔가가 있을 거다
1: 네.
0: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 세균이나 세균 같은 그런 감염체 개념은 좀 있었거든요.
1: 아, 예.
0: 이런 게 이제 있을 거란 생각에서
1: 네.
0: 그 아까 말한 광견병에 걸린 그 개의 브레인을 갈아가지고
1: 뇌를
0: 그거를
1: 갈아서.
0: 토끼의 뇌한테 주사를 해본 거예요.
1: 아 그런 방법을 썼어요.
0: 그랬더니
1: 예.
0: 토끼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개대를 합니다.
1: 예.
0: 또 다른 토끼에.
1: 예.
0: 또 다른 토끼에.
1: 예.
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비슷한 원리를 자기가 일부러 더한 거예요. 뭐냐면은 광견병 바이러스가 원래 개나 이제 뭐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지만 토끼에 너무 이제 특화가 돼버린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토끼에 점점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1: 예.
0: 얘는 토끼는 잘 이렇게 죽이는데 병을 일으키는데
1: 예.
0: 더 이상 이제 사람 같은 데는 이게 약 이제 병원성이
1: 아, 그럴 수가 있어요.
0: 네, 너무 한 곳에 너무 특화돼 버리니까.
1: 바이러스 입장에서 너무 좋은 보금자리를
0: 예,
1: 찾
0: 예,
1: 그냥
0: 예.
1: 광묘병이 됐네요.
0: 예,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적당히 이렇게 불활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광견병 그 개에 걸린 애한테
1: 네.
0: 이걸 주사를 했어요.
1: 예, 예. 사람한테.
0: 네, 사람한테. 네.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거가 네. 광견병은 이제 미친 개한테 물려도.
1: 네.
0: 이게 말 이런 데서 물린 다음에 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날 이제 증상이 생기는
1: 예,
0: 게 아니에요.
1: 예.
0: 그 사이에 그 백신을 준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그 소년이
1: 네.
0: 광견병이 안 생겼어요.
1: 안 생겼어.
0: 그래서 이게 유명한 또 이거가
1: 네.
0: 그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은 그 소년이
1: 네.
0: 나중에 그 파스테르 연구소의 그 수의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있습니다
1: 아,
0: 진짜로.
1: 그래, 그래.
0: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위대한 업적이에요.
1: 그러네요.
0: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제너에서 이어지는 거지만 이게 면역을 뭔가 학문으로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했다라기보다는
1: 네.
0: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기도 한데
1: 네.
0: 약간 그런 현상들을 잘 이렇게 좀
1: 그러네,
0: 예,
1: 그러네.
0: 관찰해서 좀 이용을 한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아무리 이제 이런 선각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세포가 어떻고 분자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잘 이용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나중에
1: 그쵸.
0: 이런 시발점이 더 중요합니다.
1: 예,
0: 그것이 아까 질문하신
1: 예, 세균에 대해서
0: 세균에 발견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 유명한 그 세균학자가
1: 네.
0: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1: 코흐.
0: 네, 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탄저병.
0: 예, 들어보셨네요.
1: 예.
0: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1: 예.
0: 독일 의사였는데
1: 네.
0: 이 사람의 업적을 보통 아주 한마디로 의학사에서 얘기할 때

0: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1: 아, 그게 코어입니까?
0: 네. 근데 그 약간 좀 너무 단순하면 정보가 좀 누락되는 게 있죠. 예. 이게 좀 그런 정보예요.
1: 아, 예.
0: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업적을 한 게 187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사람들이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몰랐냐? 감이 좀 있었어요.
1: 감은 있었다.
0: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더 옛날에는 예. 약간 세균은 생각도 못하고 예. 어떤 안 좋은 공기, 미아즈마라고 그래가지고 독기가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1: 네네네.
0: 이제 그 코우가 그걸 발견하기 직전만 되더라도요
1: 예.
0: 사람들이 세균 같은 게 질병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었어요.
1: 아,
0: 했는데
1: 예.
0: 다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1: 네.
0: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네. 콜레라를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결핵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탄저병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1: 네.
0: 이런 것들을 딱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1: 아,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균은 따로 있다.
0: 그렇죠.
1: 아.
0: 네. 그래서 이 사람이 1876년도에 한 업적이
1: 네.
0: 사실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성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1: 예.
0: 그래도 이제 동물들에 주로 감염하고 사람을 좀 가끔 감염하는 거지만
1: 네.
0: 탄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균을 딱 발견했어요. 이 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
1: 아.
0: 그런 걸 딱 발견하고 나서 이제 스타가 됐죠.
1: 스타가 됐다.
0: 된 다음에 예, 예. 계속 이제 독일에서 막 코우 연구소를 만들어줬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계속 한 거가 계속 그 사람이 그런 걸 발견했죠. 콜레라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결핵균 발견하고.
1: 결핵도?
0: 네. 오.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1: 예.
0: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 제자들이
1: 예.
0: 계속 발견합니다.
1: 오.
0: 이 사람 제자들도 전 세계에서 와요.
1: 네.
0: 일본에서도 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다 배워서 갑자기 많은 세균들을 우리가 그 질병들의 세균들을 다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1: 예.
0: 한 1900 초반대까지.
1: 어.
0: 그래서 그 당시 시대를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미생물 사냥꾼들의 시대.
1: 미생물 사냥꾼들의 시대.
0: 예.
1: 말 되네요.
0: 예.
1: 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을
0: 예.
1: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자, 이렇게 예. 뭐 파스텔르, 코흐 등등의 예. 동생이가 예. 이제 뭐 무엇이 병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0: 예.
1: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0: 예.
1: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병균, 세균이 우리 인간의 몸에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이 세균과 어떻게 싸우는가에 네.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0: 그게 이제 면역학을 진짜 발달하는 시기가 되는
1: 예.
0: 거죠. 그래서
1: 예.
0: 다시 이제 시간을 돌려서
1: 네.
0: 그 당시에 독일로 한번 상상을 해보죠.
1: 되게 이야기 네. 재밌게 하신다.
0: 네. 코우 연구소.
1: 아, 코우 연구소. 네,
0: 코우가 예. 1870년대 그 위대한 업적을 할 때는요.
1: 네네네.
0: 시골에 그냥 무명의 의사였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와이프가 남편이 심심해하니까 현미경을 사다 줬거든, 선물로요.
1: 심심해서.
0: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위대한 업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약 스타가 돼서
1: 네.
0: 독일에서 막 이제 베를린에서 그 수도잖아요.
1: 네.
0: 연구소 만들어주고 막 엄청난 이제 돈과 이게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아까 연구하면서 세균들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미 이런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의학 연구실에서는 생쥐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1: 예.
0: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 쥐, 생쥐 이런 걸 가지고.
1: 네.
0: 그 당시에도 뭐랬냐면은 콜레라균을 발견했잖아요.
1: 네.
0: 그런 거를 이제 그 쥐에다 주사를 해줘요.
1: 예.
0: 그래서 얘네들이 콜레라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것들이 증명의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면역학보다는 미생물학, 세균학의 실험이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하다 보니까 면역학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1: 어떻게요?
0: 왜냐하면 네. 연구자들이 생쥐 10마리에다가 콜레라를 딱 넣어줬어요.
1: 네.
0: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1: 네.
0: 이건 실험을 안 해봐도 예상이 되죠. 10마리가 다 죽을까요?
1: 아, 몇 마리는
0: 예,
1: 살았구나.
0: 예, 그러니까 비실비실 하다가
1: 예.
0: 몇 마리 살은 거예요.
1: 아, 나왔어요.
0: 네, 저절로.
1: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그 생쥐들이 아까웠겠죠. 또 쓴 거죠.
1: 아,
0: 다음
1: 또
0: 실험할 때.
1: 아이고, 예.
0: 근데 그게 이제 위대한 발견의 시초가 된 거죠.
1: 아, 그래요?
0: 예. 아, 했는데, 쌩쌩하네.
1: 한번 낳은 애는 또 주입해도 예, 쌩쌩하다.
0: 처음에 이걸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했겠죠.
1: 저 같은 사람
0: 예, 근데 약간
1: 몰랐잖아.
0: 눈치가 빠른 사람도 뭐 이상한데? 하면서 얘들은 안 걸리네. 근데 그게 아까 홍역과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1: 그러네요.
0: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 그래서 이제 실험을 그거를 의식한 다음에는 한 번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눈치를
1: 예.
0: 채면은.
1: 예.
0: 그 다음부터 그게 주제가 된 연구들을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시야로만 보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게 진짜 다 또 진짜 해본 거예요. 오,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안 생기네. 아예 아프지도 않네, 얘네들은.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근데 또 이런 거죠.
1: 네.
0: 그럼 콜레라균 이미 발견했잖아요.
1: 예.
0: 했는데, 야, 그럼 얘네들은 모든 병에 다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옆에 또 있으니까
1: 예.
0: 탄저균을 또 주사해 봤어요.
1: 그건 걸릴
0: 거예요. 그건 걸려요.
1: 그건 걸리겠죠.
0: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거가 홍역 옛날에 걸리면 안 걸린다는 거가 홍역만 안 걸리는 거지 천연도 걸리거든요. 아까 옛날 할머니들의 지혜에서도.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이걸 실험실로 재현을 한 거죠. 여기서 실험실로 그 상황을 재현을 한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저는 가끔 이 내용을 어디 가서 강의를 재밌게 할 때가 있는데
1: 네.
0: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뭔가 물질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1: 네.
0: 이 사람은 기 이런 거 말고.
1: 그럼 어떻게 설명하나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냐면은 야, 그러면

0: 이거가 뭔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한번 경험을 하니까 이 몸이 이걸 기억을 하네. 이 기억은 어떤 물질로 저장돼 있을 거다. 이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에 이 물질이 이 생쥐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병에 한번 났던 생쥐가 뭔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데.
0: 그렇죠. 그 물질로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게 어디 있을
0: 이게
1: 건가?
0: 이게 물질로 돼 있다면 이 기억을 경험이 없는 생쥐한테 물질을 옮김으로써 이거를 전파시킬 수 있을까?
1: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1: 어, 근데, 맞는 말 아닌가요?
0: 근데 이게 우리 시각에서 그렇지 이런 생각도
1: 그때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자님이 그때 독일의 과학자라면 이 면역이 지금 언어죠. 면역이 된 생쥐로부터 그 어떤 물질을 체의 성분을 꺼내서 아직 경험이 없는 애한테 넘겨줘야 돼. 그래서 이게 넘어가나 봐야 돼. 뭘 맨 먼저 해보겠어요? 맨 먼저 해볼 만한 거.
1: 피를 뽑아서 할 것 같아요.
0: 나보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피를 먼저 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피를 뽑으면 피가 바로 굳습니다. 피는 되게.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피는 우리 사람 피를 뽑아봐도요. 한 30분 되면 굳어요. 그럼 이제 피가 굳고 나면 이제 피 어떤 물 성분, 그러니까 적혈구 이건 가라앉고 물 성분이 이렇게 노리끼리한 액체로 남아요. 우리가 혈청이라고 그러죠.
1: 혈청.
0: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혈청을 다른 아무 경험도 없는 생쥐한테 주사를 해봤어요. 근데 뭘 해봤을까요? 아까 이제 그게 뭐 콜레라균이라면 해봤더니 얘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1: 안 걸렸겠죠?
0: 안 걸립니다.
1: 아,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0: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가 한 번 앓으니까 안 걸리네. 이것까지 안 것도 위대한 발견인데
1: 그렇죠.
0: 위대함의 포인트가 더 위대해지는 거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1: 다른 생쥐한테도 이게 적용될
0: 그렇죠.
1: 수 있다.
0: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의미가 두 가지로 또 해석될 수 있어요. 이제 약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1: 어떻게요?
0: 아, 이건 우리가 진짜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아직 이 혈청에 뭐가 녹아 있는지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
1: 그건 모르죠.
0: 모르긴 모르지만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우리 대학생들도 배우는 면역학의 일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런 걸 해봐요. 아까 콜레라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딴 건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건 우리가 이제 현대 면역학에서는 특이성.
1: 특이성.
0: 아, 금방 이해되시죠? 이건 특이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현상 자체는 면역은 기억이라는 게 있다.
1: 기억.
0: 그러니까 이게 면역의 3대 특징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특이성, 기억. 이게 그때 다 나온 겁니다. 그때 이미. 1900년도가 되기 전에.
1: 그 면역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메치니코프, 그 유제품 브랜드 아닌가요? 그리고 파울 에를리히라는 그 두 분의 논쟁이라고 하던데요.
0: 근데 이 두 분의 논쟁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를 드릴까요?
1: 하던 교수님 흐름대로 갑니다. 교수님 흐름대로 가자.
0: 아까 얘기한 걸 들어가 보죠.
1: 위대한 논쟁. 무슨 논쟁인지 궁금해요.
0: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제 그 20세기가 되기 전에 아까 요 시대가 다 언제냐면은 18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가 되기 전에 얘기들이에요. 이럴 때가 이제 면역학이 제대로 이제 학문을 체계를 이제 갖춰간 건데 이때 이제 세계사적으로 유럽에서 보면은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보불 전쟁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프로이센군이 파리까지 점령을 하고 아무튼 막 이제 그런 시대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그 민족 감정은 소위 전통적인 한일 감정보다 더 이제 약간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면역학의 문제인데 거기 두 학파가 생겼어요. 아까 이제 그 파스테르가 위대한 학자였는데
1: 파스테르 프랑스 사람이죠.
0: 그 사람이 이제 파리에 파스테르 연구소가 생겼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한 학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코흐
1: 독일 사람이죠.
0: 베를린 그 두 학파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독일 학파와 프랑스 학파인 거예요. 이제 독일 학파는 아까 혈청을 내가 옮기니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언어는 그게 항체인데 그때 항체라고 안 불렀어요.
1: 그럼요.
0: 항체가 녹아 있는 혈청이니까 항혈청이라고 불렀어요.
1: 항혈청.
0: 뭐 항콜레라 혈청. 항장티푸스 혈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혈청을 가지고 요즘 언어로 치면은 항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면역에. 이거를 연구한 이제 일파들이 이제
1: 독일학파.
0: 독일학파였던 거죠. 그때 이제 그거의 가장 선두주자가 이제 파울 에을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파가 하나 있었었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 쪽인데 시작은 프랑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일리아 메치니코프라는
1: 메치니코프.
0: 메치니코프도 유산균으로 유명하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 메치니코프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은 건 유산균 업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유산균 업적은 노벨상 받고 나서 말년에.
1: 말년에.
0: 그러니까 한 거고 약간 취미 연구 같은 걸로 한 거고 진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위대한 업적은 대식세포의 발견이었습니다.
1: 아, 중요한 것 같다, 뭔가. 대식세포?
0: 네, 그러니까
1: 이게 뭡니까?

0: 이제 면역학이 또 다른 점을 처음 나온 거거든요.
1: 예, 예, 예.
0: 세균 같은 걸 무조건 내 몸에 원래 있는 세포인데
1: 예, 예.
0: 세균 같은 걸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대식 세포.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파스텔 연구소에 나중에 이제 글로 오게 됩니다.
1: 그럼 프랑스 사파랑 결을 같이 하게 되네요.
0: 그래서 예. 거기서 연구.

0: 하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자들은. 예. 사실 지금에서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1: 그러니까 답은 둘 다 중요하다가 맞는
0: 지금 거죠. 지금 와서는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서로 너희 건 안 중요하고 우리 것만 중요하다.
1: 아, 그랬군요.
0: 이렇게 싸운 거예요.
1: 네.
0: 이게 하는데 약간 좀 유치한 싸움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1: 예. 그러면 그 대식세포와 예. 그 항체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0: 지금 보면은요. 예, 예, 예. 둘이 컬래버레이션도 해요.
1: 둘이 협력을 합니다.
0: 예, 협력한 것도 있어요.
1: 어떤 식으로 했는가?
0: 이런 거죠. 예, 예. 세균이 여기 있어요.
1: 예, 예.
0: 근데 대식세포는 그냥 잘 잡아먹는데
1: 예.
0: 여기 항체가 있어요.
1: 예.
0: 그럼 항체는 세균에 붙어요.
1: 네.
0: 항체가 붙어요.
1: 그 세균을 막기 위해 붙는 거죠. 항체도.
0: 그죠. 항체를 죽이려고.
1: 예, 예.
0: 항체가 붙었을 때
1: 예.
0: 이게 붙어 세균이에 이제 항체가 코팅돼 있잖아요.
1: 예.
0: 대식세포가 더 잘 잡아먹어요.
1: 아,
0: 예, 예.
1: 진짜 협력이네.
0: 협력이에요, 이거는.
1: 그러니까 항체가, 야, 예. 내가 얘 잡고 있어! 하면은 대식세포가 와서 예. 먹어준다고?
0: 그러니까 이 용어도 있어요. 옵소니제이션이라고. 이 용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표지를 하는 거죠.
1: 오, 신기하다.
0: 예, 예. 그래서.
1: 보불 협력이에요, 보불 협력.
0: 심지어는 예. 항체가 붙으면은
1: 예.
0: 항체 꼬리 쪽이 있거든요.
1: 예.
0: 대식세포가
1: 예.
0: 항체 꼬리 쪽에 붙는 수용체가 있어요.
1: 그러니까 꼬리 쪽에
0: 항체가 아. 코팅해줬으면은
1: 예.
0: 항체를 코팅됐으면 항체의 꼬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인식해가지고
1: 예.
0: 항체가 코팅한 걸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어요.
1: 그걸 뒤에 붙어서 대기하고 있다고요?
0: 그걸 그냥 딱 이런 이게 다 있어요. 예.
1: 신기하다.
0: 분자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지금은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1: 예.
0: 사실 양쪽을 화해시킨 거는
1: 네.
0: 노벨상위원회.
1: 어떻게 화해시킨
0: 이 사람들이 1908년도에
1: 네.
0: 노벨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1: 메치니코프랑 에를리가 예, 공동 수상.
0: 예, 예, 근데
1: 아, 잘했다. 노벨 위원회가 잘했어요.
0: 예,
1: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또 한 시간이 더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0: 예.
1: 2주 후에 한 시간 더 신시아 교수님과 이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막 궁금한 게 막 있는데 저도 좀 참았다가
0: 예, 예,
1: 예. 두 번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시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이광민의 잡지사 6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한번 만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의 심리학자죠. 지각심리학자 한림대 심리학과의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0: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냈습니다.
1: 아유, 그나저나 네. 저희 부인도 안 해주는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0: 처음 들어본 단어.
1: 예, 너무 낯설어서.
0: 아, 치명적이시죠.
1: 제 것 같지 않은 단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0: 잡지사와 좀 뜸한 그 기간 동안 저희 네. 구독자 여러분도 치명적인 그 교수님을 또 뵙고 싶다.
1: 아유,
0: 이런
1: 감사합니다.
0: 댓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1: 아유, 저도 그리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0: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0: 네, 또 재미있는 심리학 얘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은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은 좀 생생하게 바로 기억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아 내가 뭐 먹었더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가장 신비로운 능력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1: 뭐 기억하면은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문학에서는 참 말랑말랑하고 아름다울 텐데
0: 그렇죠.
1: 심리학은 좀 딱딱하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보라는 측면에서 정의를 하고요.
0: 정보.
1: 네, 어떤 특정한 정보가 우리 뇌 마음에 입력돼서
0: 네.
1: 유지되었다가 다시 꺼내 쓰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기억 과정이라고 합니다.
0: 네, 컴퓨터 같네요.
1: 약간 저희가 보통 기억은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0: 네.
1: 보통 많이 다루는데요. 네. 인지심리학이 컴퓨터공학이랑 친구 같은 아이라 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굉장히 잘 갖다 쓰는 영역이에요.
0: 근데 그 데이터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나중에 꺼낼 때도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종종 우리는 기억의 왜곡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사실 원래대로 하면은 잘 기억될 것 같은데
0: 네.
1: 그 기억이 잘 되면 제 학생들이 그렇게 낮은 중간고사 점수를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0: 왜 애초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1: 아, 그렇군요. 네. 입력부터 제대로 안 됐군요.
0: 네네네.
1: 아, 그렇죠, 저희 그렇죠. 미스테이크였습니다.
0: 예, 예. 근데 기억의 왜곡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1: 기억의 네. 왜곡 자체는 사실은 이게 입력하는 그대로 있기에는 우리가 머리의 용량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정형으로 탁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던 것처럼 거기 있어! 라고 해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0: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네. 서로 잊혀지기도 하고 네. 서로 간섭도 하면서 좀 들어간 것과는 다른 형태로 머물다가 또 꺼내기도 하는데 꺼내는 과정에서도 잘못 꺼내지기도 하고 아. 잘못 엉키기도 하면서 네.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거의 좀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대표적으로 이제 보니까 작화현상, 선택맹 이런 것들이 있나 보네요.
0: 아, 이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거긴 한데 예. 선택맹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 세팅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두 명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1: 예.
0: 여기는 긴 머리의 여성. 여기는 짧은 머리의 여성. 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편집자님한테 두 분 중에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1: 네.
0: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고르시면
1: 긴머리.
0: 긴머리를 고르신단
1: 네.
0: 말이죠.
1: 네.
0: 그럼 이제 아, 이 사진 고르셨군요. 그렇게 딱 줘요.
1: 네.
0: 근데 그때 마술 트릭을 써서 사진을 바꿉니다. 이렇게.
1: 네.
0: 그래서 긴머리의 여성분을 고르셨지만 짧은 머리 여성의 사진을 줘요.
1: 네.
0: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첫째로 그거를 못 알아차려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다음에 더 흥미스러운 거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사진을 골랐니?
1: 아, 그러면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이유를 대나요?
0: 네.
1: 아, 진짜로?
0: 나는 평상시에
1: 에이,
0: 짧은 머리를
1: 바보로 하나.
0: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기
1: 그렇게 된다고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지금 맞춰서
1: 네.
0: 우리의 기억이 조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야.
0: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저 아시는 분이 네. 아, 자기가 옛날에는 뭐 콜라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콜라를 마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지금 당신이 그때 당뇨병에 걸리셔가지고
1: 네.
0: 콜라를 제대로 못 드시거나 그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드시던 모습을 부럽게 보셨나 봐요.
1: 아.
0: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아, 옛날에 많이 먹었지 뭐 이렇게 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먹어도 괜찮았던 시절이 그리운 거죠.
0: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 날 보고 아빠 맨날 때리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난 때린 적이 없는데.
1: 네.
0: 근데 잘 보면 네. 이제 아빠들이 그런 장난 치잖아요. 막 수염 가지고 막 부비고.
1: 아, 그렇죠. 따갑게.
0: 네. 네. 그러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뭔가 아빠가 자기를 아프게 했다. 어쩐 이렇게 그런 걸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커지면서 네. 그런 행위가 바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컸으니까 그렇게 아팠던 건 때리는 행위로 해서
1: 어렸을 때 맞았구나.
0: 네. 네. 잘못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들이대면서 과거에 진짜 때렸던 거를 미화시키는 건 아니시죠?
0: 오늘따라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은데.
1: 또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워서.
0: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 예. 네. 아,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신동들이나 또 기억력 좋은 뭐 달인 이런 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0: 네.
1: 보면 이제 정보를 머리에서 사진처럼 찍어서 암기를 한다.
0: 네.
1: 이걸 막 노하우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0: 그렇죠.
1: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네. 하나 본데 이것도 좀 학문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0: 뭐 사실은 뭐 경험적으로는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0: 사실 저도
1: 네.
0: 물어보면
1: 네.
0: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1: 이미지화한다.
0: 네, 내가 어렸을 때는 네. 시험 볼 때 눈을 감으면 몇 페이지가 생각이 나고 그럼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 문제는 여기서 세 번째 줄 아래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1: 천재 같아.
0: 이렇게 말은 하는데
1: 예, 예.
0: 그리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한번 보면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뭐 이렇긴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딱히 이렇게 증명된 케이스는 없어요.
1: 그렇습니까?
0: 네. 물론 약간 시각화해서 외우는 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혹시 뭐 장소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 장소법이 뭔가요?
0: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방법인데
1: 네.
0: 자기가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그 기억을 해서 이렇게 딱 해놓고
1: 네.
0: 요소 요소에 외워야 되는 아이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장소법이라고 하거든요.
1: 장소에.
0: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외워야 될 거를 시각화해서 외우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많이 있기는 한데
1: 네.
0: 정말 사진 찍듯이 모든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같은 경우는
1: 네.
0: 과학적으로는 좀 약간 갸우뚱한다.
1: 네.
0: 또 있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
1: 저희가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죠.
0: 네, 네, 그렇죠.
1: 근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길 잘 찾는 사람도 혹시 그런 원리를 쓰는 거냐고.
0: 길 잘 찾는 사람은 뭐 그런 원리를 쓰실 수도 있고요. 우리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셀이 있다, 세포가 있다고 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뭐 미로 찾기 같은 거 할 때도 쥐한테도 뭐 그거 하면 잘 돼 있고 그래서 유난히 길을 잘 찾고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사실 길 찾는 것도 얘기하면 긴데
1: 네.
0: 이게 참 지도처럼 크게 하시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1: 예.
0: 장소를 특정적으로
1: 맞아.
0: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장소를 특정적으로 기억하시는 것보단 전체
1: 그게 네. 더 잘 찾겠죠.
0: 네, 그렇죠.
1: 제가 후자여서 길을 잘

0: 못 찾습니다.
1: 네. 근데 예. 그것도 학습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결론이 어두웠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더 어두운 거예요.
0: 그럼 내가 이 가정을 네. 잘 이끌으려면
1: 나까지 이거 정신을 못 차려 우리는 각성, 미아가 각성. 된다. 예. 그랬더니 그 일을 굉장히 좋아져서
0: 또 그럴 수가
1: 신경을
0: 있습니다.
1: 쓰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하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뭐 바둑이나 체스 두는 방법 어릴 때 배웠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근데 머리에선 잊어버린 것 같은데 몸이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심리학에서는 뭐 이 두 기억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1: 기억 자체는 이제 크게 보면은 다 똑같은 기억은 아니고
0: 네.
1: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외현 기억이라는 애랑 암묵 기억이라는 애로 구분을 해요.
0: 네.
1: 외형 기억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뭘 먹었지? 라고 하면 내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0: 네.
1: 내가 밥을 먹었고 거기서 무엇인가 먹었다는 게 인출에 실패할 뿐이지
0: 그치.
1: 뭔가 갖고 있는 그 기억들.
0: 네.
1: 이게 이제 외현 기억이고.
0: 외현 기억.
1: 암묵 기억은 내가 그거를 봤는지 못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기억들을 얘기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뭐 좀 다시 좀 얘기하면 외형 기억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고 의미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일화 기억은 말 그대로 에피소딕, 에피소드.
0: 네, 어제 밥 먹었어. 네,
1: 그다음 제가 어저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디테일한 에피소드.
0: 네.
1: 그다음 의미 기억은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억들. 버스를 탈 때는 돈을 내야 해.
0: 아, 그런 것들.
1: 네, 뭐 우리나라에 살려면 뭐 길을
0: 뭐 규범이라든지
1: 네, 규범이라든가. 난 무슨 뭐 이거는 헤드폰이야. 이건 마이크야. 라고 하는 그 의미에 관한 기억들을 또 구분할 수 있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외형 기억이고.
0: 외형 기억이고.
1: 암묵 기억은 정말 말 그대로 내 머릿속 어딘가는 있는데 네. 내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조차 못 하는 기억들이에요.
0: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
1: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단순 노출 효과에 관한 실험인데
0: 네.
1: 그 단순 노출 효과는 쉽게 말하면 특정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슬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0: 광고 기법 같은 데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프레임 사이에 재빨리 막 글자 같은 거 넣고 막
1: 아, 그것도 있죠.
0: 어, 예.
1: 그거는 아예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0: 다,
1: 되는
0: 다르군요.
1: 거고.
0: 예. 예.
1: 뭐 요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0: 네.
1: 보여주기는 하는데 주의를 못 주게 해갖고 내가 봤다는 사실을 기억 못해도 단순 노출 효과는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뭐 이거 점화라고 하는 개념도 좀 있기는 한데
0: 네.
1: 뭐냐면 내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 못하는데
0: 네.
1: 그 사실이 나의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0: 가령.
1: 예를 들어서 어떤 예. 실험도 있었냐면
0: 예.
1: 그냥 노인분들을 데려다가 무슨 단어 암기를 시키거든요.
0: 네.
1: 근데 한쪽 권에는 뭐 좀 발랄하고 건강하고 역동적인 단어들을 외우라고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한 조건에서는 좀 이렇게 힘없고 좀 이렇게 노화와 관련됐고
0: 네거티브한
1: 네, 좀 예. 네거티브하고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단어를 외우게 하면 끝난 다음에 무슨 단어 외웠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0: 네.
1: 거기서 봤던 건 뭐냐면 실험이 끝나고
0: 네.
1: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속도를 쟀더니 활동적인 단어를 들은 사람은 빨리 걷고. 좀 약간 처지는 단어를 들은 분들은 좀 느리게 걸었다는 거죠.
0: 네. 재밌다.
1: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억 못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영향을 끼친다.
0: 그런
1: 거죠.
0: 거군요.
1: 그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사에 싹 넣었다는
0: 네.
1: 코카콜라를 계속 특정 말하면 안 되나요?
0: 뭐 콜라를
1: 넣었더니. 뭐 콜라를 계속
0: 예.
1: 넣었더니 콜라 받는지도 모르는데
0: 마시고 싶고.
1: 마시고 싶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화라고 하는
0: 점화.
1: 건데 요거와 비슷하게 있는 암묵 기억 중에 하나가
0: 네.
1: 절차 기억이라는 애가 있어요.
0: 그건 또 뭡니까?
1: 요거는 자전거 타는 거. 절차. 자전거 타는 걸 어떻게 타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0: 어렵죠. 어렵죠. 예.
1: 할 수는 있는데.
0: 할 수는 있는데.
1: 더 어려운 거는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아,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뭐 이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는 말로는 설명 못 하는데 뭔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어릴 적에 수영이나 자전거를 배워놓으면 나중 가서도
0: 예.
1: 나 다 잊어버렸어 라고 하지만 가보면 막상 하는 거는 몸이 기억한다. 뭐 이런 식의
0: 절차
1: 말하는.
0: 기억.
1: 네.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또 예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제 뇌에 정보가 입력되면 정보가 머무는 방이 있겠죠?
1: 그렇죠.
0: 예. 정보가 머무는 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그래서 그거를 그 저장소라는 개념으로 우리 인지심리학에서 이제 기억이다 라고 하면 딱딱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0: 네.
1: 감각 기억이라는 방이 있고 단기 기억이란 방이 있고
0: 네.
1: 장기 기억이란 방이 있습니다.
0: 아, 세 개군요.
1: 예. 예. 보통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

0: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단기는 짧게 머무는 기억방, 네네. 장기는 오래 머무는 방. 이제 감각이 좀 애매한데 네. 감각은 어쨌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정보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감각기관에 잠시 머무는 1초.
2: 단기보다 5초, 짧은.
1: 더 짧은. 네. 정말 순간적으로 머무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감각기억의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각기억에는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겠네요.
1: 그런데 예. 우리가 그렇게 뇌가 그렇게 효율이 아주 좋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걔를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감각기억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지는 애들만 단기 기억의 방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 아, 거기서 단기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예.
1: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은 방이 엄청 커서 네.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머물러요.
2: 네.
1: 단 굉장히 빠르게 없어지는 방이고,
2: 네.
1: 일단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면, 네.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렇죠. 머물긴 하는데, 요게 네.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2: 예, 한계가 있어요.
1: 그래서 이제 아마 매직 넘버 세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 못 들어보셨나요?
2: 네, 매직 넘버 세븐.
1: 매직 넘버 세븐이 단기 기억 용량을 보통 표현해 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개까지는 기억을 한다.
2: 아, 그래요?
1: 그래서 기억을 네. 요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네.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7자리였어요.
2: 그렇죠. 저희 집 전화번호도.
1: 네, 집 전화번호가 네. 없었고 네. 핸드폰이고 010도 없었고 그냥 지역번호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친구끼리 됐고 네. 다음 또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옛날 사람 같지만 저희 어렸을 때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저 전화번호를 너
2: 그렇죠. 예.
1: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예. 딴 데 말고 도서 클럽 아니고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가지고 뭐 전화번호 왜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 예.
1: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스치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2481712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2: 아 이거 어렵다. 집중해야 돼.
1: 그럼 이제 일곱 자리는 예. 한 번 듣고 외운다는 거예요.
2: 외워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예. 매직 넘버 세븐이니까 일곱 자리 숫자는 그냥 외운다는 거죠. 그것보다 길어지면 여기가 힘든데. 그래서 여기
2: 지금처럼 8자리였으면은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1: 조금 힘든 경우도 있을 거고.
2: 예.
1: 그래서 요 매직 넘버 세븐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2: 네.
1: 물론 최근에는 매직 넘버 세븐이 아니다, 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2: 아,
1: 아무튼 단기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었고 옛날에는 매직 넘버 세븐이라는 아이로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2: 네.
1: 얘가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2: 네, 네.
1: 단기 기억은 좀 한계가 있는데
2: 예.
1: 장기 기억은 혹시 우리 편집장님 8살 때 1학년이셨잖아요. 몇 반이셨어요?
2: 제가 8살 때 1학년이었죠. 1학년 6반.
1: 6반. 담임선생님 성함이?
2: 한흥자 전자.
1: 그러니까요. 그때의 예.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
2: 나,
1: 거잖아요.
2: 나요. 예.
1: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는 예. 원칙적으로 용량의 한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2: 네.
1: 망각이란 아예 없는 거다.
2: 예.
1: 우리가 못 끄집어낼 뿐이지.
2: 네, 네,
1: 뭐 이렇게까지
2: 네.
1: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 네.
1: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잘 옮겨야죠. 그래서 이럴 때 좀 잘 옮기는 게 좀 기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예. 감각 기억에서 예를 들어 근데 엄청 큰 통증이 오거나 이러면
1: 예.
2: 바로 장기로 넘길 수도 있나요?
1: 그러니까 장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단기로 갔다가
2: 한번 거쳤다가
1: 예, 보통 가는 경우가 많고요.
2: 그게 프로세스군요.
1: 네. 예. 좋습니다.
2: 드라마 이제 클리셰 같은 장면 중에 주인공이 사고 나서 기억 상실하는 장면이 유독 많죠.
1: 네네.
2: 이 경우는 어떤 방에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까?
1: 이게 기억 상실증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 예.
1: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네. 애는 갑자기
2: 부분만 삭제되지 않나요?
1: 부분만 아닌가? 삭제되는 경우는 뭐 약간 이제 좀
2: 막 가족들은 다 알아보는데 그 남자친구만 못 알아보고 막 이러기도 하고.
1: 그건 아닐 가능성이.
2: 아, 그래요?
1: 네.
2: 고증 오류인가요?
1: 네, 고증 오류라기보다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뇌의 특정 부위만 약간 손상이 되면 그런 부위가, 그런 경우가 있다곤 하는데 대충 이제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고 일상적으로는 그냥 선택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2: 네.
1: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기억을 억압하는 수는 있어요.
2: 해당 기억을 억압한다?
1: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게.
2: 네.
1: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 너무 말이 길어지지만 계속해도 되겠죠.
2: 아, 그럼요.
1: 그 어릴 적에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니라 네,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기억을 아예 삭제해버려요.
2: 네.
1: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억압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일명 잘 아시는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억압했던 애가 무의식 쪽에 계속 살아있으면서 나중에 공포증이라고 하는 걸로
2: 발현되죠.
1: 살아나서 강아지만 보면 이유는 모르는데 막 무섭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2: 예.
1: 그래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지울 수가 있기는 해요.
2: 네네.
1: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일반적으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기억 상실증은 갑자기 눈 떠보니 나는 어디 여긴 어디 아, 나는 누구나 여긴 어.

0: 뭐 그런 거. 뭐 요거는 네. 특정한 사건이나 뭐가 있으면 네. 그 앞에 기억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그렇죠.
0: 요걸 예.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요.
1: 역행성.
0: 네. 네. 근데 요때도 보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차를 탈 때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은 알죠.
2: 알죠.
0: 그리고 지나가는 뭐 거.
2: 네. 말하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죠. 단어도 알고.
0: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미 기억이 있고 일화 기억이 있다 했잖아요. 네네네. 일화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네. 어. 그다음에 요 의미 기억은 살아있고 이런 예. 경우가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마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형태가 있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안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1: 아, 네.
0: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네. 뭐 뇌 해마 부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처음 네, 만나서 네. 안녕하십니까? 시온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오늘 즐겁게 체스를 한번 둬볼까요?
1: 네.
0: 그래서 체스를 둬요.
1: 뒀어요.
0: 즐겁게 잘 둬요. 네. 단기 기억은 살아있기 때문에 둘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갔어요.
1: 오.
0: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최윤입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아, 처음 뵙겠습니다.
1: 어.
0: 우리 체스를 둘까요? 어, 전 체스를 둘지 모르는데요. 아,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1: 어.
0: 그럼 또 이렇게 둬요.
1: 어, 네.
0: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요.
1: 네.
0: 그 다음날 또 가서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그럼 아~ 처음 뵙겠습니다.
1: 예.
0: 이러는 거니까 저장이 장기적으로 안 되는
1: 장기로
0: 거예요.
1: 안 가서.
0: 그래서 이런 예. 경우가 이제 순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도 하고
1: 네.
0: 요즘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단기 기억상실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네. 매일 체스를 두잖아요.
1: 네.
0: 그럼 항상 체스를 몰라요.
1: 어, 그렇죠.
0: 항상 룰을 설명해줘요.
1: 네.
0: 근데 실력은 늘어요.
2: 실력은 늘어.
0: 네.
2: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0: 그러니까 네. 절차 기억은 살아있는 거예요.
1: 절차가 살아있으니까
0: 네,
1: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몸이 기억을 하는 거.
0: 네, 몸이 기억을 해서 게임은 어. 늘고
1: 실력은 늘어.
0: 네, 그러니까 실력은 늘고 맨날 나를 보면 난 항상 어, 새로운 사람이고
1: 룰은 매번 배우는데
0: 나만 힘든 거죠. 맨날 룰을 설명해주니까.
1: 아,
0: 그래서 뭐 이런 기억상실증들이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 치매를 아는 분들도 잠깐 생각이 났거든요.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0: 그쵸.
1: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치매도?
0: 뭐 치매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근데 뭐 그 전에 개인적으로는 참 치매가 슬픈 병인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본인은 행복한 병이라 하잖아요.
1: 아, 뭐 그런 얘기.
0: 예, 근데 남아 있는 사람이 힘든 병인 것 같고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슈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나인지를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냐?
1: 어, 좀 철학적인데.
0: 예,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세포도 계속 죽고 새로 생긴다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한 뭐 1년 전에 나와 지금 나를 비교하면 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울
1: 달라지니까.
0: 수 있다.
1: 어.
0: 그다음에 나는 계속 노화가 되니까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1: 네.
0: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제와 나와 다른데
1: 네.
0: 물리적으로도 다른데 동일한 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럼 이제 뭐 기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막 요즘 빙의하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영혼이 바뀌면 이렇게 저희 둘이 영혼이 바뀌면
1: 네네.
0: 제 몸 안에 이강민이라는 영혼이 있으면 나는 최훈인가 이강민인가 뭐 이런
1: 아,
0: 얘기하면서
1: 네.
0: 결국은 이강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1: 네.
0: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치매는 물론 정체성도 혼란까지 오기도 하지만
1: 네.
0: 기억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1: 기본적으로
0: 치매는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오해까지는 아니지만
1: 네.
0: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알츠하이머 병 이꼴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같은 거 아닌가요?
0: 조금 달라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치매는 기본적으로 그 인지 능력의 저하로서 증상으로서 정의되는 병이고
1: 네.
0: 그 인지 능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 알츠하이머 병인 거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어.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치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알츠하이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0: 네, 네,
1: 올
0: 네.
1: 수도 있고.
0: 아. 네, 뭐 이렇게 그 뇌 손상으로 해서도 올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이제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1: 아,
0: 템포럴리하게 그 치매기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1: 예.
0: 그래서 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억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그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그 상황 자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이제
1: 아.
0: 인지능력 장애로서 많이 보죠.
1: 그렇군요.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을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보낼 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좀 전략적인 방법으로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여기 보니까 이제 원주율 예시도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원주율 혹시 어디까지 외우시나요?
2: 저는 그냥 3.14 네. 끝인데요.
0: 그게 뭐 일본에서는 한때 3으로 했다.
1: 아, 일사도 빼고요?
0: 네, 의욕이 너무 어려워서.
1: 성의 없네. 네,
0: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3.14159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1: 저 얼마 전은 아니고 한 작년쯤에 서점에 갔는데 그냥 원주율만 책으로 펴내는 게 있어요.
0: 맞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간대요.
1: 네네, 그냥 매대에 원주율만 끝까지 써 있어. 예.
0: 아니, 그래가지고요. 네. 사실은 이게 원주율 외우는 대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오. 거기서 이제 누가 가서 하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외웠다. 이런 콘테스트가 있긴 한데요. 네. 이 원주율을 외우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은 3.14159265 쭉쭉 계속 반복하는 거.
1: 200일 때까지.
0: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원시적인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외우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1: 어떻게 해야죠?
0: 뭐 예를 들면 혹시 그 3.14 하니까 뭔가 이제 3월 14일 같은 게 생각이
1: 그런
0: 나고.
1: 그런 느낌 나죠. 예.
0: 그다음에 1592가 나오는데 네. 1592가 뭐 한국사 잘 하시는 분은 네. 아시겠지만 저기 임진왜란이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65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3월 14일 1592년 임진왜란에 왜군 65만의 왜군이 침범했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데 저희가 시험 볼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갖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거를 의미 부호화라고 해요.
1: 의미 부호화.
0: 네. 예.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지어서 한다라고 표현도 되고 네.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은 머리에 흔적을 많이 남기는 거다.
1: 머리에 흔적을.
0: 네. 왜냐하면 저 3월 14일 이것도 네. 저렇게 해주고 외우라 그러면 네. 어려운데 내가 만들면 쉽거든요.
1: 아, 내가 만들면 창작을 하면서 네. 또 학습이
0: 머리에 되고. 흔적이 많이 남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네. 요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보면 네. 그 영어 시 한 구절을 제가 써놨는데
1: 아, 영어 시를
0: 네. 네. O.R.R.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인데 뭐 네. Now I, Even I 뭐 나오는데 네. 저희가 저걸 외울 필요는 없고 네. 저게 왜 유명한 영시냐면 저게 원주율을 외우는 영시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1: 저게 원주율을 외웁니까? 네. 어떻게 외우죠? Now, I, Even I.
0: Now 몇 글자예요?
1: 세
0: 글자. N, O, W 세 글자. 아, I, 1, 1. Even 4. I, 1. 5. 9. 2. 글자 수를 세면은 원주율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저 시를 외워서 원주율을 외우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야, 저렇게 할 수도 있겠네.
0: 근데 이제 저걸 하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저 영시 외우는 게 더 어렵다.
1: 그렇죠. 예.
0: 네, 그러니까 더 자기가 해야 된다.
1: 단어 하나하나를 숫자로 언제 변환하고 있어.
0: 그러니까.
1: 아우, 라임 이러면서.
0: 근데 예. 자기가 저거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머리에 흔적이 많이 남아서. 이게 아, 예. 이제 의미 부호화라고 하는 거고요. 네.
1: 저 이제 그 잡지사 개국공신 중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라고 계신데 네네. 그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 저런 것까지 기억하나 싶은 것들을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유치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뭐
0: 유치할수록
1: 시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0: 유치할수록 기억이 잘 납니다.
1: 그러니까 네.
0: 자기가 만들면서도
1: 어느 순간 유치하다고 하면서 그걸 또 기억하고 있어요.
0: 그게 임팩트가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잘 나갑니다.
0: 예, 역시 썬킴 씨 사랑합니다. 네.
1: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예, 따라가 보시죠. 입으로 따라해 보셔도 좋고. 키워드들을 드릴게요. 복숭아, 소, 의자, 사과, 테이블, 체리, 사자, 소파, 말.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냐가 포인트인 거죠?
0: 뭐 순서대로 기억할 수도 있고 내가 들은 게 무엇인가라고 아, 말하셔도 되고.
1: 이거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외우면은 어려운데 네. 요거를 범주화를 시키면 쉽다고 합니다.
1: 범주화.
0: 그래서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과일, 가구, 동물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눠서 외우면 더 쉽게 외울 수 있다. 그걸 이제 조직 말이 안 나오네.
1: 기억
0: 조직
1: 기억을
0: 조직적
1: 못 하신다.
0: 조직적 부호화.
1: 아, 조직적 부호화.
0: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이제 이해가 덜 되실 거고 네네. 개인적으로는 예. 저희들도 이제 제가 지금 장가를 늦게 가서 아, 네. 젊음을 유지한다는 걸 과시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럼 저희 때는 아이돌의 이름을 외우는 게 아, 미션이었어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0: 예를 들면 소녀시대.
1: 소녀시대를
0: 외워야 된다. 네. 그럼 소녀시대가 9명이잖아요.
1: 처음에 9명이었죠. 예.
0: 아 그렇죠. 예, 예, 아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매직 넘버 7보다 많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1: 네, 예.
0: 그럼 이걸 이제 범주화를 해서 외우면 쉽더라.
1: 어.
0: 작은 애, 큰 애, 외국에서 온 애. 이렇게 외우면 쉽다. 뭐 이런 거고.
1: 저 근데 이렇게 외웠어요.
0: 그죠?
1: 아, 작은 애, 큰 애가 아니라 저는 한창 혈기왕성할 때 네. 그 고등학생 때 소녀시대를 네. 좋아하게 됐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서 그 미모 랭킹을 매겨가지고 아, 상중하에서 세 명.
0: 우리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네.
1: 근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네. 제 취향이 바뀌었거든요.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0: 그 당시에 범주가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BTS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근데 BTS 그쵸. 예를 들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배워도 된다. 나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네.
0: 그런 식으로
1: 하면 좋다. 네.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 놓은 걸 인출. 네. 예. 이제 꺼내는 작업이 핵심일 것 같은데 정보들은 어떻게 기억의 방에서 인출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잘 안 끄집어내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경우에 잘 끄집어내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네. 가장 좋은 거는 외부에 있는 힌트들을 이용을 하는 거다는 거고 다른 식으로 이제 부호와 특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네. 입력됐을 때 똑같은 상황이 되면 더 잘 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 수능 보면 수능 보기 전에 한번 그 수능 고사장 한번 가보라고
0: 가보죠 예비 소집을
1: 예 네, 예비 소집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
0: 저는 안 했어가지고
1: 아 죄송합니다
0: 아 예 거기서 공부를 해라 예 네. 아 그러면 이제
1: 네 상황에 그 똑같은 환경에서 입력이 된 건 똑같은 게 인출이 잘 된다 뭐 이런 거고 사실 이제 실험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잠수부들한테 네. 해녀들한테 네. 단어 외우게 시켰는데 네 절반한테는 물 속에서 외우라고 그러고 절반에는 밖에서 배우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네. 어떨 때 잘 봤다 봤더니 물속에서 배울 사람은 물속에서 시험 볼 때 잘 보고
0: 진짜요?
1: 육지에서 봤을 때
0: 이건 좀 육지에서. 멋있다. 그렇죠. 멋있는데요.
1: 그런데 예. 이게 물리적인 것도 있는데 네. 심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예.
1: 슬플 때 외운 건 슬플 때 생각이 잘 나고 아. 기쁠 때 외운 건 이제 기쁠 때 생각이 잘 나서 아. 뭐 우리가 이래서 연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네. 슬픈 마음에 이제 술잔을 기울였는데 네. 갑자기 그 노래가 딱 들리면
0: 그렇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핑크. 나중에 또
2: 나중에 슬펐을 때
1: 그 노래가 생각이 딱 나는 것처럼
2: 연인은 생각이 안 나도 그 노래는 그쵸?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예. 그 마음 때라서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 다음 주에도 최영 교수님과 또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억의 흥미로운 진실들 최영 교수님과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썸문답, 한국사, 과학, 우주 그리고 금요일 심리학 이야기까지 다섯 편의 알찬 콘텐츠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

0: 내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조심해야 할 교회 오빠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황해찬 대표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영현입니다.
1: 요즘 다음 세대들은 성경 구절이나 또 다양한 기독교 정보들을 SNS를 통해서 접하곤 하죠.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2: 네, 특히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교회 친구 다모여의 대표님이신데요. 반전은 한때 하나님을 미워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교회 친구 다모여의 황해찬 대표님이십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긴장되세요?
6: 너무 긴장되는데요. 네. 텔레비전 나오는 게 처음이라서.
1: 아, 그래요.
6: 한번 잘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네. 지금 이제 교회 친구 다모여의 대표로 저희가 소개했는데,
6: 네네.
1: 뭐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6: 저희 교회 친구 다모여는 이제 네. 19세부터 네. 39세 크리스천 청년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단체예요.
1: 예, 예.
6: 또 사역 미니스트리이기도 하고.
1: 네.
6: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적을 때는 월 조회수가 한 500만 회 정도, 네, 네. 많을 때는 한 1200만 회 정도 월에 이렇게 많이 보시는
1: 월에?
6: 네.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1: 예.
6: 저희가 이제 표어가 예. 지금 세대의 기독교 문화의 재건을 꿈꾼다
1: 네.
6: 이런 표어를 가지고 저희 이제 팀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미니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여기 나오실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좀 부탁을 해요. 새롭게 해서 좀
6: 한 명씩 모시겠습니다.
1: 영향력이 있는
6: 거예요.
1: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모실 분이 아니지.
6: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처음 나와가지고.
1: 네. 보니까 지금 뭐 소셜 미디어 사역을 부탁해라는 책도 적으셨어요.
6: 네. 네.
1: 보통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그런 지금 하시면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내용일 텐데
6: 네.
1: 어떤 것들이 콘텐츠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6: 일단 저희가 올리는 콘텐츠 중에 제가 좀 웃긴 거를 좋아해서
1: 네.
6: 교회 친구 다모여는 좀 유머가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요.
1: 네.
6: 예를 들면은 이제 크리스천 데이트 장소 추천 뭐 이런 거라든지
1: 아 그래요?
6: 네 조심해야 돼 이제 교회 오빠 유형 같은 거
1: 아 좀 몇 개 해주세요. 아 저 봐요. 기독교 청년들은 네. 어디서 데이트 하나요?
6: 저희 뭐 양화진 선교사 명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하고 이런 걸 하는데 네. 다 가면 좋습니다.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6: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올리고 이제 네. 교회 오빠들 뭐 내가 노래할 때 화음 넣는 오빠들 네 쓸데없이
3: 꼭 있잖아요.
1: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삼도 화음 넣는 오빠들
6: 네. 그런 오빠들
1: 그걸 조심해야 돼요?
6: 네 징역 3년이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1: 아 왜요? 화음 넣는 게 습관적으로 넣는 분도 계시고
6: 그럴 수는
1: 나는
6: 있지만
1: 나는 그거보다 네. 해피 버스데이 축하 노래 부를 때 꼭 화음

0: 이상한 사람 있어. 아, 그 꼭 있어, 꼭 있어. 네,
1: 할렐루야.
0: 네? 네, 할렐루야. 그런 오빠를 조심해야 됩니까?
1: 아, 네, 조심하라고. 그냥 유머로.
2: 아, 유머인 거죠. 진짜 조심.
1: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좀 알려진 컨텐츠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다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 예. 말씀 뽑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팔로워 중에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 모여서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예. 안타깝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개발자랑 디자이너를 모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말씀 뽑기 예. 솔루션을 만들었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2월 달에 열흘 만에 만들어서 올렸는데 네. 이제 12월 31일이랑 1월 1일 이렇게 예. 이틀간에 400만 명이 오셔서 그걸 뽑아가신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를 이제 말씀 뽑기 만드는 팀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아,
0: 그리고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이제 그런 말씀 뽑기가 네. 미국 그 중국집 가면 주는 포춘 쿠키처럼 뽑아서 예. 오늘의 운세 보듯이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1: 맞아요. 저희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안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크리스천 중에서. 네. 그런 분들이 조금 한 번이라도 좀 의미 있게 말씀 예, 보셨으면 예. 좋겠어가지고. 네, 네.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고, 기도하면서 만들고 있는 예. 중이죠.
0: 사실 뭐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막중한 일을 맡기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아까 오프닝에 우리 연일 자매가 소개한 것처럼 한때 하나님을 미워해서 떠났던 적이 있었나 봐요?
1: 네, 맞아요. 제가 6대째 크리스천 가문이거든요. 네. 네,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예.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예. 저도 이제 목사님 될 뻔했죠. 이제 네. 할머니께서 너무 원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부목사님 대형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너무 탁월한 목사님이셨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OHP 필름이라고 교회에서 이런 걸로 예배드리도 한 적 있었잖아요.
2: 네. 처음에 그걸로
1: 네, 했죠. 처음에 그걸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빔 프로젝트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LED지만 네.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좀 들여와서 먼저 예배 때 적용해 보시고 뭐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예. 뭐 교회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뭐 그 당시에 홈페이지가 없던 시대였는데 네. 본인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야. 교회 홈페이지를 만드실 정도로 굉장히 얼리어답터이시고 또 교회에서 성도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부목사님이셨는데 네. 그 아버지께서 제가 14살 때 예.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성전 건축 하던 때였어요. 예. 아버지가 이제 성전 건축을 도맡아서 하시는 이제 담당자셨는데 되게 신실하셨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 같은 것도 팔아서 이제 건축 헌금을 보탤 정도로 네. 그렇게 건축에 열심히 하셨는데 그걸 하시다가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가 이제 되게 많이 혼난 날이었어요. 엄청나게 혼나고 나서 울고 막 잠에 들었는데 잠에 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듬어 주시고 뭐 미안하다 이렇게 싸듬어 주시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저께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구급대원들이 집에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갑자기 급하게 외투 입으시고 아버지 쓰러지셨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라 하셨고 그때 이제 아버지 쓰러지신 걸 알고 일주일 후에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되게 빨리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조금 해보면은 발가락이 좀 기억나요. 아버지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소가 이제 몸 예. 구석구석까지 못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그날 이제 돌아가시고 되게 많은 충격 받았죠. 저희 가족들은. 네.
0: 아버지 혼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1: 혼난 게 마지막이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버지 생일이 이제 그 4개월 전이었어요. 한 2월 네. 달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캠코더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아니라 캠코더로 맞아요. 아버지 생일에 이제 기념으로 예. 찍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찬이 예령이, 예령이가 제 동생인데,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나중에 그 캠코더에서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아버지 어떻게 보면 좀 유언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좀 기억하고 있죠.
0: 아버님 그럼 굉장히 젊은 나이가 떠나셨네요.
1: 39살. 아, 네.
0: 너무 일찍 가셨네요.
1: 네. 어머니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지금의.
0: 아, 그러니까. 네. 그럼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고 굉장히 가족들이 심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어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타고

0: 수월한 설교자이고
1: 그러니까.
0: 교회 헌신자이신 아버지 목사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만드는 건 젊고 창창하신데 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비참해져 있어야 되는가. 왜냐면은 또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안 하셨거든요. 예. 사모님이셨으니까.
1: 예.
0: 경제활동 안 하시고 경제 기반이 아버지밖에 없었으니까
1: 예.
0: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난 거죠.
2: 그렇죠.
0: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집에 장례를 다 치르고
1: 예.
0: 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동생이랑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 방 침대로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자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첫 번째로 기도하신 게 첫 마디가 그냥 그 기도하고 끝났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디 하시는 거예요. 한 마디 하시고 그냥 저희 이제 새해에 이제 가족이 너무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도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1: 네.
0: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이쁨 받았었거든요.
1: 네.
0: 아, 목사님 아들이니까
1: 네.
0: 굉장히 이쁨 받았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그 이쁨 받는 그 눈초리가 좀 달라진 거예요.
1: 왜요?
0: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를 보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봐줬던 부분들인데 제가 너무 개구쟁이였거든요.
1: 왜?
0: 근데 이제 같은 개구쟁이가 목사님 아들이었을 때랑 아니었을 때랑 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어린 마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3: 이제 아빠의 존재가 없고.
0: 네.
1: 아니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원래 더 좀 측은해서 더 잘해주지 않나요?
0: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누리던 것들 이제 사택에서도 나와야 되고
1: 아.
0: 그런 것도 있고 뭐 사실은 그런 거죠. 저희 동생이랑 제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1: 네.
0: 뭐 그 당시 어렸으니까 장로님 댁에 벨로 누르고 들어가서 용돈이라든지 과자 줄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런 걸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1: 예.
0: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런 거, 딸이니까 그런 게 좀 용인이 되고.
1: 예.
0: 요즘 애들 보면은 뭐, 진짜 목사님 애들 보면은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여기 교회 목사님이 하면서 약간 기고만장해 있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 기가 이제 죽는 거죠.
1: 예.
0: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제가 오늘 좀 괴리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예.
0: 괴리를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그때부터 이제 좀 교회를 떠나지 않았나 교회를 느끼고 또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아,
1: 네.
0: 아빠 때문이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1: 네.
0: 그런 걸 조금 느끼는 시기였던 것 같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는 좀 성격이 좀 아이다 보니까
1: 예.
0: MBTI 아이다 보니까 사고 큰 사고는 안 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게임 중독에 들어가고 이제 캔커피 중독이 있었어요. 제가 좀 특이하게
4: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0: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4: 제 주변에 두 명 죽었어요.
5: 진짜요?
4: 파란색 캔커피.
0: 네 맞아요.
4: 그거 박수 쌓아놓고 물처럼 먹는 사람.
0: 네 저는 그거를 키만큼 쌓아놓고 먹었어요.
4: 저 아는 분이
0: 네
4: 이따 누군지 그 유명 가수 한 분도 그렇고 제 주변에 친한 형
0: 네.
4: 그 캔커피를 박스로 쌓아놓고 물 그러니까 갈증 나면 계속 그 커피만
0: 네,
4: 마시는
0: 저도 거예요. 그런 그거를
4: 두 명 갔어요.
0: 거죠.
4: 두 명 갔어요.
0: 그걸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저는 한 거예요.
4: 그러니까 그.
0: 그걸 이제 하게 되면서
4: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어떻게 좀 방관이 됐네요. 아무도
0: 완전 피폐해진 거죠. 그럼 또 어머니도 저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을 것 같고
4: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뭐 네. 생계 이어나가셔야 되니까
0: 네.
3: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한순간에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고
0: 네.
3: 감당이 안 되는 충격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황혜찬 대표님 상황처럼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1: 예.
3: 사모님이 진짜 홀로 되시는
0: 네.
3: 우리가 뭐 홀사모라는 그렇죠. 표현도 쓰는데
0: 네.
3: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1: 아, 그러니까.
3: 막 자녀 양육도 그렇고 어머님이 이 책임 여러 가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어머니가?
0: 어머니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게 사실 어머니가 제일 힘드시죠. 그때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머니 친구분이 동창분이신데
1: 예.
0: 그분도 사모님이세요.
1: 예.
0: 오셨는데 이제 얘기하시는 게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들은 그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면은 양말 팔러 다닌다더라. 이런 농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저희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1: 예.
0: 너무나 상처였고 어머니가 그때 충격 받으셔가지고 그분 다시 안 보겠다라고 하시고. 그때 저희 저도 이제 그게 20년 지난 지금도 기억날 정도니까 저희 온 가족이 약간 그때 이제 교회를 좀 떠나게 되는 계기가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전혀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보신 적이 없는 분이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보육교사를 하셨는데 첫 월급이 이제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었어가지고 11조를 자동으로 떼가는 그래서 한 70몇만 원 가지고 저희 세 가족이 중학생, 초등학생, 어머니, 살아가야 되는

0: 그런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그거를 이제 사모님이신데도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예. 몸으로도 오고 막 정신적으로도 오고 그렇겠죠. 못 견디시다 보니까 매일 일하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술 드시고 신앙 이제 하나님을 거의 이제 저주하시고 정말 그런 지금은 아니신데 예, 예. 그런 정도로 많이 낙심하셨고 예. 좀 이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이제 욕도 예. 하시고 이제 예. 그런 엄마가 아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동생도 그런 동생이 아니었는데 이제 가정 자체가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런 목사님 한 분이 없어졌다는 그런 하나만으로도 예. 예, 그랬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아시고 그냥 저를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알면서도 내가 나를 봐도 인정이 안 되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방에서 밤새 하나님이랑 문답을 했어요. 네. 제가 헤드 뜰 때까지 정말 하나님 뭐 정말 저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말 제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알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제가 그런 말씀을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나요? 뭐 그럼 정말 저 지금 자유해도 되나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는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께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하나님 밤새도록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자유함을 얻었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순간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세 번째 만나고 나서 자존감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네. 완전히 해결되고 지금은 아내가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자존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저한테 부담스럽다 네. 내려라 할 정도로 네. 자존감 이제 왕자가 됐습니다. 제가.
1: 네. 너무 그래도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자존감이 회복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누구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2: 그래요. 네.
1: 내가 그거 포장하다가 더 지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러면서 더 깊은 죄악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뭐 아내의 말씀처럼 되게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완전 180도 바뀌었는데 제가 봉사를 그렇다고 막 줄이진 않았어요. 네. 열심히 했고
1: 육보공 계속
0: 육보공 조금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천천히
2: 4봉
0: 3봉 5봉 4봉 3봉 이렇게 네. 내려가긴 했는데 네. 다음 이제 리더만 할 때도 있었고 네. 네. 그렇게 됐었는데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제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지신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볼 수 있을까? 이 마음에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절대 이제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때 못 넘어가던 것들을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고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7호차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다녔었는데 그 스타렉스에 제가 이제 운전석 앞에다가 문구를 하나 붙여놨어요. 네. 나는 지금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을 운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문구를 붙여놓고 너무 낭만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도 붙여놓고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거 하니까
2: 그런 거 붙이고 끼어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다음 사람 피해 주고
0: 그런 거 할 때는 교회 스티커 떼놔야 돼.
2: 그러니까 막
0: 농담이고
2: 전용도로 타고 막 이러면
0: 예. 교회에서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시켰어요. 이렇게 깜빡이 잘 키고 다녀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2: 그러니까 뭐 모든 게 기뻐지고 네. 봉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내가 우러나서
0: 너무 좋아서
2: 받들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셨겠네요.
0: 네네.
2: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지금 SNS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의 그 목표 비전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80억에게 전도를 하는 비전을 세우셨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부터 하고 아멘. 시작을 하죠.
0: 할렐루야.
2: 아멘입니다. 80억. 네? 전도를 위한.
0: 네. 제가 이제 책에다가도 적어놨거든요. 네. 책의 첫 줄이 내 꿈은 80억 명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정말 이 소셜미디어가 사실은 단군 이래로 네.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그렇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이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그런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느꼈고 저희 소셜미디어 사역자들끼리는 이런 말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하는

0: 근데 네. 바울이나 예.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지금 살아 있었다라면 예. 한 명 정도는 소셜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순교했을 것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다들 전도하려고 했을 테니까 예.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아마 팔로우 수 많았을 거예요. 바울 정도 되면
0: 저희보다 많았겠죠. 할렐루야. 네. 양보해드리겠습니다. 1등의 자리를.
2: 교회 친구 다모여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그 네. 우리 안에 뭔가 언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분들을 겨냥한 콘텐츠가 또 있겠어요, 그죠?
0: 네, 있죠. 저희가
1: 어떤 거 올려요?
0: 저희가 이제 비신자들을 겨냥하면 콘텐츠는 좀 중의적인 콘텐츠를 많이 올리거든요. 예.
1: 목사님의 일상 뭐 이런 건 또 궁금하겠네요.
0: 잘생긴 목사님이라면 궁금해요.
1: 아, 잘생긴 목사님. 네. 아,
0: 예. 하지만 이제 그냥 생겼으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1: 박영 목사님 한번 좀.
0: 궁금해할 수 있죠. 네, 궁금해할 수 있죠. 이 정도면은.
1: JYP 출신 목사님의 일상 이런 거.
0: 너무 궁금한. 저도 궁금한데.
1: 그러면 그 정도 붙여줘야 그쵸. 오잖아요. 그 정도.
0: 네. 네. 저희는 이제 중의적인 콘텐츠를 좀 올리는 편인데 네네. 그게 뭐냐면은 크리스천도 은혜 받고 비크리스천이 봐도 감동을 받는 네. 그런 콘텐츠를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1: 네, 어떤 거?
0: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부의 아버지가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될 분한테 신랑한테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이 딸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담담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딸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딸에게 뭘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뭘 주셨고 이런 간증들 같은 얘기예요. 했는데 그 신랑한테 딱 나중에 딱 한마디 해요. 나와 하나님이 열심히 만든 이거를 망치지 마. 라고 아빠가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올리는데 그거를 보는 이제 그 올리자마자 사실은 보는 분들이 400만 명 넘게
1: 난리 났겠어요.
0: 일주일 만에 400만 명.
1: 나 지금 얘기만 듣는데 눈물 날 것 같아.
0: 근데 나와 하나님이 그 망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댓글이 달리는데 대부분 다 비신자들이에요.
2: 공감이 돼.
0: 우리 아빠도 저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라면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400만 명 중 댓글 달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이제 좀. 중의적인 컨텐츠 많이 올리는 편이고 그럴 때 좀 반응이 많은 편이죠.
1: 그런 컨텐츠가 많이 많아져야 하는데
3: 맞아요.
1: 그렇죠. 우리 문화 컨텐츠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네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고 기도하는지가 궁금해지고 맞아요.
0: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상한지 네네네. 얼마나 해볼만하고 얼마나 걸어볼 만한 건지를 좀 알려주는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어요.
1: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아무래도 젊은이들과 이제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이런 기성세대 또 혹은 또 우리 저도 사실 방송 중에 많이 좀 깎긴 합니다만 우리 기존의 기성세대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 대한 이 젊은 친구들의 뭔가 불만이랄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 교회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을 거라서 직접 경험하실 것 같아요.
0: 저는 일단 제 인생의 모토, 이제 어떤 컨셉,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업이에요.
1: 유업. 예.
0: 저는 이제 사실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유업이 없었던 거죠. 있었지만 기도의 유업이 있었지만 아버지 없이 자랐고 저희 교회 친구 다모여라는 팀도 이렇다 할 어른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진짜 땅 파면서 해왔던 거거든요. 후원도 잘 안 받고 7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뭐 어떤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왔는데 저희 이제 표어가 지금 세대 기독교 문화의 재건을 꿈꾼다예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공연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 문화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법,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법, 찬양하는 법. 찬양할 때 우리가 막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찬양이 신나면은 수련할 때 보면은 기차놀이 막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세대가 끊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성벽이 무너진 거라고 그걸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무너진 상황에서 이것들을 다시 세우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시 세우려면은 저희 청사진이 이 어른들의 신앙의 전수다, 유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저희 이제 젊은 세대가 있잖아요. 이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어른들의 신앙, 그 신앙의 어떤 야성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야성들이 탑재만 된다면은 네.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해석이 안 되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이겨내버리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힙함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런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는 그래서 이 윗세대와 아비세대라고

0: 한 아들은 그걸 들춰냈잖아요. 네. 그 아버지 세대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걸 욕하는 우리 세대의 잘못도 있는 거고 사실은 어른들도 젊은 애들은 뭐 근성이 없어 이렇게까지 뭐 애들은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세대와 세대의 간극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1: 특히 한국은 네.
0: 근데 저는 이게 화해가 되는 순간 네. 정말 큰 부흥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이 어른들의 야성, 믿음의 야성, 신앙의 전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네. 어른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냥 마이너리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호로만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정말 안전벨트가 되어 주시고 네. 정말 어떻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런 신앙의 전수를 해 주신다면은 네.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어른 세대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꼭 다음 세대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은 그에게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화해해야 되고 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것도 사실은 네, 네, 네. 이 유업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1: 그래요, 그래요.
0: 그리고 교회 친구다마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른들의 이 어깨에서부터 시작한다면은 예. 다시 한 번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역할들을 교회 친구다 모여가 이 젊은 세대에서 젊은 세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어른들과 이 자녀들을 좀 연결하는 것들이 저희의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
1: 그래요,
0: 그런
1: 그래요.
0: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겠네요.
0: 네.
1: 근데 사실 뭐 기성세대도 사실 반성해야 될 게 너무 나 때는 말이야. 나 고생했던 시절, 나 배고팠던 네. 시절, 니네는 호화로 온 줄 알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거든요.
0: 맞아요.
1: 가본 적이 없는 세상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꾸 단절이 일어나고 사실 우린 유교 문화 아래서 네. 늘 애들은 애들끼리 놀게 하고 어른은 어른끼리 놀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어른이 또다시 세대 간의 간격을 네. 벌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친구 다모여가 네. 교회 친구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네. 어른, 예. 교회 성도님들 다모여로 돼서 네. 어린 친구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까지 기성세대까지 교회 집사장로님들 포함해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가져보는 게 되었습니다.
2: 네. 아멘.
1: 감사합니다. 기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0년 후에 당신은 이미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세요.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3: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입니다.
4: 역설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역설로

0: 가득합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섬김이 권위가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부활은 이러한 역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철저한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고 끝이라고 여겨졌던 지점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단순한 교리적 사실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교육의 방향까지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부활의 사건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삶 속에서 죽음의 역설을 지나 생명의 승리를 살아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이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첫째, 자기 기준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음의 역설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 나의 관점, 나의 고집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기독교 교육은 이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생명을 살리는 삶이 참된 승리임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부활신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참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죽는 그러한 삶입니다. 셋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메타노이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메타노이아, 곧 회개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역설을 통해 생명의 승리를 살아내는 존재로 세우는 교육입니다. 자기 기준에 대하여 죽고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세 가지 여정 속에서 아이들은 부활을 아는 것을 넘어 사는 것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죽음의 역설은 더 이상 낯선 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이었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0: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430년 동안 긴 세월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이끌어오던 일대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느보산이라는 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40년 동안 이 백성을 잘 이끌어왔지만 이제 약속의 땅이 내 눈앞에 보이지만 미안하다, 너는 여기서 인생을 접어야 되겠다. 아직 시력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시험들만 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순종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 설교 세 편을 통해서 백성들과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명기고요. 신명기 내용은 한마디로 죽어가면서도 축복하고 떠나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40년 동안 서임받다가 마지막에 보상받지 못하고 중간에 해고당해서 내침을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40년 동안 서임받은 건 다 어디로 가고 한 번 버림받은 듯한 거절감 때문에 뭐 난리를 치고 복수하고 그렇게 길길이 날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죽어가면서도 축복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선임자를 통하여 그 멋진 믿음의 모습을 계승하고 본받습니다. 그래서 이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전쟁을 합니다. 33번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 다 거의 마치고 나니 그 젊었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된 거예요. 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모세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표현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한지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해주셨다. 33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긴장된 순간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쉼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쉼을 얻은 것은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난공물락의 요새, 가나안성에 살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들, 그리고 연합한 연합군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 가정의 평안, 교회의 안정, 사업의 유지,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크리스천은요

0: 뭔가를 이룬 다음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본문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또 반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1절에서 여호수아 나이 많아 늙었다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온 줄 알았는데 누가 있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생명 주셨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게 그 전쟁의 난리통에도 평안을 주셨다. 3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23장 여호수아 23장 전체에 가장 많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 후손들을 모아놓고 신앙의 후배들을 모아놓고 한 첫 번째 일성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니라?
1: 여호와시니라.
0: 한 절 더 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도시를 떠나게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가족들을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천국 문에 딱 도착했을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의 무거운 모든 죄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모세도 여호수아도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면 그렇게 그냥 은혜 속에 살다가 편히 죽었더라 하면 될 텐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너도 나도 누구나 다 늙어간다. 더 중요한 것은 늙음은 초라하거나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완성이요, 하나님을 본향에서 만날 준비를 하는 성화의 아름다운 과정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늙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라도 후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시신이 운구되어 장례를 치르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과 나의 장례 절차를 통해서라도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감동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전쟁에 출전할 수 없게 되니까 그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적 축복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나이 많다고 이 나이에 뭘 스스로 자기를 폄하할 때 하나님은 심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로 75세까지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5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살이 되어서도 꿈을 안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전수받아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과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있었다면 노년

이번에는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진중해집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이 깊어집니다. 기다림이 깊어집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사건 딱 만나면 침착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늙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손을 높이드는 기회라고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다음 세대가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땅도 분배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자기가 가고 나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생활이 안정된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해 노구를 이끌어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8절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것 이대로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성공보다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을 계승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믿음을 남기는 겁니다. 사건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남기고요. 거룩한 눈물을 남기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남기고요. 말씀을 남기고요. 섬긴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본문에 굳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음을 드러내는 것은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늙어가니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쇠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젊은 날만 여호수아를 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끝까지 붙잡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백발을 칭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늙음 자체보다 어떤 삶을 살아서 백발이 되었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뒤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공의로운 길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삶의 흔적이 백발이 된 것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약속해요. 백발은요, 세월의 흔적입니다. 백발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눈물, 기도, 인내, 억울함, 답답함 다 겪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킨 면류관을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샌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뭐하며?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 잘 섬기는 것보다 먼저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들 만나면 그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보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은 신앙의 선배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은 세월 속에 증명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젊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성경은 거룩하게 늙어가는 노년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노년은 쇠퇴가 아닙니다.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길입니다. 단순히 나이 많이 먹었다고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 자리를 지킨 삶이어야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지난 세월을 귀하게 보십니다. 젊은 세대들은 선대의 그리고 선배의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를 귀히 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2절 같이 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 하고 나서 3절에
무슨 단어를 집중하고 있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노란 글씨에 보면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명의 주여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우리 각자가 오늘 먹고 살 수 있도록, 작고 큰 것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내 두 발 딛고 있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같이 보실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지금까지 한 것처럼 잘 해달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것은요, 이 현장은요, 이 상황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복전쟁에 이겼습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안정되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수술 잘 받고 사업 성공해서 한 50억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앞으로 평생에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도 어느 인생에도 다 미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기까지는 문제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너희 앞에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쫓아내줄 것이고 그들을 떠나게 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예비한 땅을 복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무슨 의미예요? 사랑하는 후손들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축복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한 것이 결론입니다. 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신앙의 원칙을 딱 세우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주의를 지키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제대로 하고 나는 크리스천답게 살리라. 축복하며 살리라. 원칙을 세우고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귀가 얇아요. 너무 귀가 얇아요. 그리고 나서 7절을 읽어봐요.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상 돈 앞에 액을 복거라고 세상 권력 앞에 액을 복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약속 붙잡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 간절히 합니다. 철학기도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력과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 없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건강, 오늘 가정의 평안, 오늘 사업,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하고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안정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 도착할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늙어갈 것이고 여전히 감당해야 할 과제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 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0: 더 중요한 것이 14절 결론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말씀 붙잡고 기죽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잃지 말고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이웃교회의 집사입니다. 정확히 밝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부르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신앙의 양보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타협입니다. 사단은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작은 양보 하나가 결국 큰 댐을 무너뜨립니다.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살아있는 모든 믿음, 복된 신앙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살고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예배에 가까이 하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 설금설금 빠지기 시작하면 영혼이 시듭니다.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 많아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고 백발이 상승해도 기죽지 말고 면류관인 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지키며 축복하는 모습으로 살아다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숨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도 기억하십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국립현충원을 찾는 여러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손자, 손녀의 손을 잡은 어르신들 또한 많이 뵐 수 있는데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가들, 말을 배우기 시작한 꼬마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이곳에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겠지요. 그저 나들이가 즐거운 듯 귀여운 발걸음을 이리저리 옮깁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지만 바로 그 천진난만함이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낸 가족들의 마음을 조심스레 어루만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름 없이 이 땅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선배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잠시 고개를 숙여봅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생명이 이어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범키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들었어요. 오늘 현충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또 생명을 던지신 분들 희생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분들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오늘 날씨 참 좋았죠. 네, 이렇게 또 맑은 날 그 깊은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것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한 해의 가운데쯤에서 서로에 대한 의미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필요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박성옥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 열려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입니다.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와 노래들 전해볼까요?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POP 3.1교회 예, 간사의 노래. 원제는 섬김의 길이죠. 네, 간사의 노래는 부제목이 있는 거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 주영훈 조범준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연들 함께 나누면서 건너가요. 3612번님 부서 이동을 고민 중입니다. 좋은 선택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부서 이동이라고 하면 아마 회사 내에서 이렇게 업무나 이렇게 이동하는 건가 보죠.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부서에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는 부분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인사이동을 결정해주는 부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겠죠. 무엇보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도 좀 인상되면 좋겠고요. 화이팅! 7880번님께서 하나님 작년에 대학 모두 떨어지고 올해 재수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온 힘을 다해 임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힘주셔서 지치지 않고 완주하게 해주세요.

주세요. 차 안에서 엄마와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시군요. 그래요. 자신에 대한 모습을 지금 바라볼 때 어쩌면 제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한 5년쯤? 한 10년쯤 지나고 이때를 생각하면, 야, 그때 엄마랑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 그때 엄마가 또 나한테 많이 잘해 주셨어. 그때 우리 가족들이 정말 나를 잘 참아주고 나를 위해서 애써줬어.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 준비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성적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화이팅! 그러면 힘내시라고 이곡 준비했습니다. 브라이언 김의 주가 일하시네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아홉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망종은 벼와 같은 곡식의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추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땡땡은 망종 전에 배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차로 즐겨 마시기도 하고 밥에도 넣어서 먹는 이것, 땡땡차, 꽁땡땡밥,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 땡땡밥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칼국수집에 가면 요 땡땡밥을 먼저 한 조금 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 정도면 뭐 거의.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온다는.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힌트곡까지 보내드립니다.

진아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이동희의 창문, 그리고 소리엘의 땡땡라 힌트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아,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정답 참여 뭐 거의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네요. 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참여 이어 부탁드리는데요. 언제

캠프 퀴즈를 하면 하는 말이지만 정답이 너무 쉽다고 정답만 땡땡 두 글자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 이렇게 완성돼야 됩니다. 샵 1212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해외 CCM 몇 곡 들을까요? 매트로 레드만입니다. Blessed be your name.

박성호의 CCM 캠프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입니다. 2부에도 함께 해주세요. 1부 끝곡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2009년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0: TBS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026년 6월 6일 토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또 레인보우 앱 CCM 캠프 유튜브 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사연 좀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신청곡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빙옥의 버튼 꾹 누르면 진행자에게 전달되는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캠프 퀴즈 참여한 분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 기다립니다. 자, 2부의 시작은 주말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하고 있죠. 한 주간 CCN 캠프에서 방송 선곡되는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꾹 눌러주신 곡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좋은 곡도 한 번 더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트가 선곡표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나 살펴보니까요. 손영진의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사랑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 그리고 웨이메이커, 오늘은 리랜드의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세 곡의 인기곡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간 인기 곡 캠프 선곡 함께 들었습니다. 손영진의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랑 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 그리고 웨이메이커 리랜드 버전으로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선곡표 하트가 이렇게 선곡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누르셔야겠죠. 네, 지금 누르십시오. 지금 선곡표는 오늘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방송한 날짜별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 나 그때 12GM 캠프에서 뭐 들었는데 그 곡 무슨 곡이지? 그때 시간이 하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가서 살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연 함께 나눕니다. 1433번님께서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담배를 끊지 못하셨어요. 여러 차례 금연을 시도하셨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죠. 그런데 정

1996년 퇴임 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에 어느 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셨대요. 그 순간부터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금연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죠. 지금은 벌써 여든이 넘으셨는데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이게 너무 멋진 사연인데요.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정년퇴임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 모르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년퇴임 후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그 순간부터 바로 이런 게 회심이죠. 이런 게 회심. 그렇죠.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또 이 믿음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널리 널리 전하는 정말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시간들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지지한 캠프 같이 들으시나요? 고맙습니다. 2429번님이 신청곡 보내셨네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김훈이의 노래 신청합니다. 날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아들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네, 건강 우리 필요하죠.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이 또 우리 주님 만나는 거 너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앞에 사연 기억하시죠? 우리가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쩌면 이젠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까지 때까지. 네. 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정하신 때에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려 믿습니다. 아들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더 큰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김훈이의 노래 듣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아홉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망종은 벼와 같은 곡식의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추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땡땡은 망종 전에 배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차로 즐겨 마시기도 하고 밥에도 넣어서 먹는 이것. 땡땡 차, 꽁 땡땡 밥.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힌트곡까지 보내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토요일 밤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이제 주일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네. 교역자분들, 설교자분들은 뭐 마지막 설교를 한 번 더 정리하거나 예배 인도자, 또 성가대 지휘자, 뭐 반주자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는 찬양들 한 번 더 쑥 훑어보고, 또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악보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안 나온 우리 똘똘이가 주일학교에 나오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섬기고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Most Dear의 노래 준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곡 나가기 전에 오늘 캠프 퀴즈의 정답은요. 네, 보리입니다. 보리. 네, 정답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월요일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슝슝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은요. 소망의 바다의 순례자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손지수가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곡을 전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이 곡이 참 좋다고 신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손지수 씨 음성으로 함께 나눈 세상을 사는 지혜, 오늘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6월 6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문을 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앨범에서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앞서 전해드린 강중현 선한 능력으로 오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담고 싶습니다. 고백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틀 안경님께서 찬양의 심포니 박종호 찬양 신청곡 써주셨는데 굉장히 웅장한 곡이죠. 그래서 약간 이 클래식한 그런 찬양으로 성가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박종호 찬양의 심포니에 이어서 안양시립합창단 이상길 지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박종호 236 오케스트라 함께한 찬양의 심포니, 안양 시립합창단 이상길 지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에 이어서 대한생명 찬양선교단이 부른 아름다운 이 세상도 이어봤습니다. 송서지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함께합니다. 리리맘님께서는 친정엄마 뵈러 갑니다. 정확하게는 친정엄니 뵈러 갑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날씨는 덥지만 서로 사랑하는 날 되시길 기도할게요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찬양도 준비할게요. 또 김명수님께서 맞아요. 초여름 날씨 덥지요. 집안 사방 창문 열어놓고 시원함을 느끼며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니 감사입니다 하셨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오늘 함께해 주세요. 창문에 창문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창문이 부른 창문 들으셨고요. 김현철, 송정미, BMK 강명식 함께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We Love 한밤의 프레이즈,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의 눈을 열어 접속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6월 6일 오늘 현충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곡 십자가 군병들아 제이밴드의 찬양과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엘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후렴 부분 너무 멋있죠? 우리 애국가와 함께 이 찬송가가 아주 절묘하게 새롭게 편곡이 되어서 종종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같은 국경일에 제가 종종 선곡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웅장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바라는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같은 날 또 빼놓을 수 없는 찬양들이 있다면 조크라테스가 부르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는 부흥 찬양 앨범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두 곡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창력을 가진 그런 가수죠. 로렌 데이글의 You Say 그리고 에일리가 부른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유독 축복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해외 CCM 두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조크라테스 앨범에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들으셨고요. 부흥한국 싱어즈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전해드렸어요. 하늘소망님께서 따님 22살 생일에 축하해 주세요 하는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일하느라 엄마가 함께 있지 못해 미안하지만 또 아빠랑 맛있는 회전초밥 먹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라는 사연 보내오셨죠. 누가 별을 놓았지 찬양도 보내오셨는데 따님께서 아직 아기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 조찬미 찬양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목소리 함께 할 수 있는 찬양과 함께 또 이 곡과 잘 어울리는 곡이 있습니다. 뭔가

유은성의 소중한 너를 위해, 앞서 투 미니스트리 별과 고래, 또 심희서 조찬미가 부른 보사노바 버전, 누가 별을 놓았지, 하늘소망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소망님께는 따님께 좋은 선물 되실 것 같은데요.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오늘 끝곡은 The Power of Your Love 메들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 아처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이 찬송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따라 부르고 있는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작사자와 작곡자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가사 내용과 곡조가 서로 멋지게 조화를 이뤄 창궁을 마음껏 날아올라가는 독수리의 멋진 기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찬송인데요. 기독교인의 삶은 한 가지 영원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진취적인 삶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한 믿음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신뢰하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독수리처럼 저 하늘을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전합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천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0: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라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7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방선거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진 선거를 마쳤으니 이제는 갈등이 아닌 화합을 이루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깊어진 양극화가 회복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로에게 쏟아내던 비난과 혐오가 멈추며 편견과 차별을 넘어 존중과 공감이 살아나는 사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더욱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의 그루터기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단한 삶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성

인공주의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시는 은혜로 맡겨진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품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6월 7일 주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윤영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왕승원이 부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어서 좋은 나라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21장 성우 손정하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거문고에 맞춰서 목청을 더두며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청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쇠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성경 낭독 욥기 21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이었습니다. 찬송가 367장 듣겠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트리니티 승어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이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소리엘의 찬양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인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들렸던 두 장소를 소개합니다. 사복음서를 시간순으로 겹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리고에서 있던 두 사건이죠.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이고요.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한 25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을 악명높던 세리장이 회심했다. 제자가 되었다.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았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그 베단이란 지역.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거쳐갔던 베단이라는 지역에 나사로가 살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입성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2.7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시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도 굉장한 인물이 된 거죠.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행렬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는요, 앞에서 가고 뒤따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화 2절과 3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리로 보내려 하시니. 사실은 제자 둘에게 순종하기 힘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냥 가서 나귀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지 않고 그들은 갑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실제로 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메인 것을 풀에서 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마음의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다를까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도 놀랐겠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니까 정말 열리고 풀리고 메인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면서 역사를 보게 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과 실천과 실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될까 하다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귀가 보일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다 보면 나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무언가 계산하거나 가능성을 재는 영역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온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원한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말 종료나무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버려서 그 앞에 나아갔는데 이것이 진심이었는지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그 외쳤던 소리,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성난 군중이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0: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피로를 채워줄 호산나 왕을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으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 5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냐?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이고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명확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신 것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너희들이 원한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정복자로 공의와 심판을 싸우기 위해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심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호산나 외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할 때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각자의 로마가 있을 겁니다. 로마의 앞집에서 벗어나고 내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주를 찾지 않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광 이미 얻은 구원의 감사로 주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2월 7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이화 챔버콰이어가 부르는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전용대의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민호기가 부르는 이곳의 땅 위에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0: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중앙 루터교회 임진수 목사입니다.
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초기 교회부터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하나님을 점점 계속 연구하다가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교부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함께 교회력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당시 얼마나 혁신적인 말씀인지는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의 놀라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말은 신의 대리자인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통치자인 파라오만이 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집트인들은 신의 대리자인 파라오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라오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바빌론의 신화인 아트라시스를 보면 계급이 낮은 신들은 직접 일을 해서 신들의 세계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산에서 금을 캤고 땅을 경작했으며 물을 직접 퍼올려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고된 나머지 급기야 이 계급이 낮았던 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을 멈추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최초의 파업이 신들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신이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 일을 대신할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이러한 제안은 어떨까요? 노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즉시 행동을 옮겨줬고 이러한 이유로 신의 일을 대신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신의 도구가 아니라 신적인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죠. 게다가 신의 형상이 특정한 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류는 두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입니다. 그렇죠? 최근 종영한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일명 모자무사가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드라마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아주 잘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웠고, 현대인들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딱 들여다보면 나만 빼고 다 잘나가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이를 계속 보다 보면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저 사람 비해서 내 가치는 정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존재 가치가 땅으로 추락한 현대인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귀한 존재라고 선언됩니다. 신생아를 보세요. 아까 소아 보잖아요. 소아. 소아가 뭐 하지 않아도 어때요?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 존재만으로 귀엽고 사랑스럽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곤 합니다.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는 이런 현실을 자신의 작품인 천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주부 안쪽에 그의 작품인데 함께 그 그림을 참조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한번 보세요. 큰 유리 상자 안에 살아있는 수천 마리 떼의 파리떼와 잘린 소의 머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소의 머리예요. 그리고 그 소 머리에는 피가 흥건하게 있습니다. 파리들은 썩은 냄새에 이끌려서 소머리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번식을 하고 구더기를 낳고 파리로 태어납니다. 그 안에 이 생태계가 그 유리 안에 계속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가치한 죽음과 생명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천년처럼 천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것을 작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전기 퇴치기가 있는데요, 그 퇴치기는 자외선 빛을 뿜어내면서 파리를 유혹합니다. 파리는 본능적으로 해충 퇴치기가 내뿜는 빛에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죠. 가짜 빛에 속은 파리들은 결국 소머리 옆에서 함께 썩어져갈 운명으로 전락합니다. 작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우리의 인생이 이 파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파리처럼 유혹과 거짓의 빛에 이끌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에 이 천년의 악순환, 천년이 아닌 계속되는 악순환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은 유혹과 거짓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참 인간이요 참 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신 분,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 원수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분,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신 분, 바로 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신 예수님은
오늘

0: 교회력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당부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자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자는요, 좋은 전수를 받기 위해서 책상머리에 앉아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을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약자를 돌보신 것처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따스한 품으로 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입니다. 신의 형상을 잃고 헤매는 이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러 애쓰는 이들을 찾아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 예수님처럼 약자를 돌보고 죄인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존엄한 삶으로 초청받은 귀한 사람이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뒤이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죠. 세례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즉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이례적인 공적 신앙 고백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종교개혁가 루터는 세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세례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 매일 기억하고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옛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종종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루터도 이런 말을 덧붙여서 했대요. 옛 아담은 좋은 수영선수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세례의 물속에서 익사되었어야 할 우리의 옛 자아가 실제로는 자유형과 접영을 통해서 물 위로 계속 살아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죽지 않은 옛 자아는 살아서 우리의 새로운 자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자아를 이겨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 아내만 봐도 알겠죠. 이 사실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옛 아담은 어김없이 이 세례의 물에서 헤엄쳐 나와서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늘 싸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을 거는 이 옛 아담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세례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다라는 이 세례의 기억이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에 담긴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새로운 삶을 다른 이들도 함께 누리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꼭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만으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한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제 다음으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삼위 가운데 한 위격이신 성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주 성령 강림절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찾아 읽어볼 텐데요. 맨 마지막 39절에 괄호친 부분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전까지만 같이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특징은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리라라는 말씀은 물이 흐르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개인의 영혼에만 머물지 않고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물처럼 흘러갑니다. 여기서 그 배에서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히 성령 체험이 개인적인 내적 체험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통해 전인적인 사건을 통해 밖으로 성령이 흘러나간다라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자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특징은 타자와 연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은 마르고 갈라진 땅을 적시고 황폐한 곳을 다시 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고독한 개인을 공동체로 만들고 분리된 사람들을 서로 살아나게 해서 연합시키며 타인과 우리를 교제 안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을 받을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적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특징은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성령 충만을 영어로 엑스타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 황홀경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라틴어에 기반을 두는데 엑스라는 말과 스타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엑스라는 말은 영어로 EX예요. 그러니까 뭐뭐 밖에 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에 서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폴 틸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관심, 자기의 이익,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의 밖으로 나간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뜻이 말이죠. 성령은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벗어난 눈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른 이들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고 그들과 연합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해지면 이성이 더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타인을 바라보게 되고 더 분명하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며 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자기 중심에서 해방되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셋인 동시에 하나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종합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고전 신학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를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 중에 페리라는 말은 주변에 라는 뜻이고 코레우레인이라는 뒤에 붙은 말은 함께 춤을 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페리코레시스는 함께 춤을 추듯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완벽한 관계를 말할 때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한 설교처럼 비빔밥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은 밥대로 어때요? 맛있죠? 고추장은 고추장대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계란과 당근도 각자의 식감과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 비빔밥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함께 섞여서 비벼지면 신세계가 펼쳐지죠. 한 입을 딱 들었을 때 너무나 맛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각 재료가 서로를 살려내며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뭘 하나 한 방울 똥 넣으면 좋죠? 참기름 한 스푼 딱 넣으면은 완벽한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식전이라 배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각자 고유한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완벽하게 하나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은혜 안에 있고 아들의 은혜는 성령의 교제 안에 있으며 성령의 교제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다양한 사역 속에서 셋이 각각 그 성격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서로를 완벽하게 포함하면서 완벽하게 일치하여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를 생각하는 즉시로 셋의 광채로 둘러싸이며 셋을 분별하자마자 즉시 하나로 되돌아간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 위격의 아름다운 광채가 드러나고 세 분의 서로 다른 사역을 분별하면 다시 하나가 되는 완벽한 일치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라는 말,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항상 신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밌게도 이 신비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삼위 하나님이 내가 삼위일체로 살듯이 너희도 삼위일체적으로 살거라라고 말입니다. 현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문화, 배경,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은 종종 분열과 갈등을 만들곤 하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의견이 자주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완벽하게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다양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보수와 진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 다양성 안에서 진정한 일치를 추구하며 사는 곳이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빔밥의 각 재료가 자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하나의 음식이 되듯이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서로의 맛을 살려.

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따로 독도같이의 삶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등장하는 진정한 축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이 기도의 의미를 간략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음받았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자들이 되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참 제자들이 되거라. 너희는 성령의 교제로 연합하여 자신을 넘어 타인을 만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거라.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인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함께 이르듯이 너희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거라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축도는 단순히 개인의 복을 가져다주는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삼위일체적인 삶으로 변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따로 또같이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맛은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살리는 맛있는 비빔밥 공동체가 바로 우리 중앙 루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중앙 루터교회 임진수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품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를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안아주는 장면, 또 넘어져 우는 아이를 가슴으로 안아주는 모습,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서로를 꼭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은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게 사실 자기 사람 편든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팔이 왜 안으로 굽을까? 원래 팔은 안으로 품는 방향으로 굽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팔이 밖으로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안을 때로 팔은 안으로 굽고,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을 때도 팔은 안으로 굽고, 또 넘어져 우는 아이 위로하며 품어줄 때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은 원래 누군가를 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건 가족들끼리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점점 안아주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빈틈없이 껴안고 살다가 부부가 돼서는 서로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하게 되고, 또 어릴 때 그렇게 안아주고 안겨있던 자녀를 어느 순간 어색하다는 이유로 밀어내거나 또 밀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 언제 안아보셨는지,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는 사실 가장 가까우면서도 정작 품지 못하는 서글픈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달려가 아들을 품어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한 그 반대에서는 끝내 마음을 닫고 동생을 품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러나 정확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강요해 받아내고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허랑망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리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간 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심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하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안고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동네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을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무릎 꿇으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 사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갈 때만 해도 뭐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나갔을 텐데 돌아올 때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겠죠.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매일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아들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달려가는 것은 채통 없는, 체면 없는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양반은 그 양반이 지켜야 되는 그런 품위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른이 어른으로서 지켜야 되는 체면, 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낭패감에 젖어 고개 숙이고 돌아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달려가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야, 돈은 다 어디다 썼냐? 몰골이 이게 뭐냐? 왜 이제야 왔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져 묻는 거 좋아하죠. 뭐만 있으면 뭐 어떻게 됐는지 왜 그랬는지 그렇게 뭐 물을 말도 많고 할 말도 많은지 따져 묻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달려가서 목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글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지금 돼지 우리를 치던 그리고 며칠을 걸려서 걸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은 아마 몸에 온통 냄새가 나고 있을 거예요. 옷도 더러워서 보기 흉할 거고 그런 사람을 가서 끌어안고 그 냄새를 이겨내면서까지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망가진 인생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큰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아들,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아들, 한마디로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또한 이 아들은 성실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성실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돌아와 보니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소식을 알게 되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화를 내면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먼저 3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써버린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근데 29절 말씀에 보면
자신

인을 위해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신을 위해서는 허락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화가 단단히 난 큰 아들은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30절 말씀해 보면 이 아들이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아들이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아들,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쟤랑 나랑 형 동생의 인연을 끊겠다, 가족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되지만 내 동생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아니다, 너의 동생이다. 큰아들이 끊어버린 그 관계를 아버지는 다시 이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품는 자와 품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렘브란트의 상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먼저 뒷모습을 보이며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아들을 눈물로 품어 안고 있는 아버지의 온화한 모습이 보여져 있고 그 옆에 큰 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무릎을 굽혀서 둘째 아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큰 아들은 옆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꼿꼿이 서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뻗어 그 아들을 품고 끌어안아주고 있는데 큰아들은 제 손을 꽁꽁 감춘 채 가슴에 자신의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으로 둘째 아들을 품어내고 있는데 큰아들은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방관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품고 큰 아들은 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품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를 쓴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번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는 그런 스킨십, 그런 터치 하나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딸에게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지금도 저와 밖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걸어갈 때면 늘 옆에 와서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딸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어릴 때 아빠 딸로 자라온 아이 이제는 다 커서 사실 컸으니 좀 아빠랑 멀리 할 수도 있는데 길을 걸을 때면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고 그럴 때마다 참 행복감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손을 잡는 그 행동을 통해 딸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손길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엄마 손이 약손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약손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엄마 손 뭐 만져준다고 낫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내가 배가 아픈데 엄마가 와서 배를 만져주며 쎄쎄해주는 그런 손길을 느끼면 그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엄마가 옆에서 위로해 주니까 그 위로 때문에 아파도 아프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도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다 알죠. 그런데도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끌어안아줘요. 품어줍니다. 품는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너가 비록 망가졌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품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 끌어안아주는 행동을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그 품어주는 행동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준 것은 아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실패와 수치, 더러움, 그것을 그대로 안고 돌아온 상태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줍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죠. 냄새도 매우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 왔냐? 한번 조금 더 지켜보자. 너 하는 거 보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야, 너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좀 씻고 와라. 씻고 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자마자 달려갔고 그저 와라 끌어 안아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우리를 의미하죠.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큰 아들처럼 은혜보다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둘째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큰 아들도 사랑하셨어요. 둘째에게는 달려가 끌어안아주시는 모습으로, 큰 아들에게는 집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본인이 나가서 그 아들에게 말을 먼저 걸어주시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집 나간 아들도, 마음이 굳어져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아들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이유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셨다, 품어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팔은 원래 품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실 누군가를 품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품기 쉽지 않죠. 반복해서 실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 품기 어렵습니다. 자꾸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품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를 향해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를 품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착한 아들이었던 큰 아들이 왜 둘째 아들, 동생을 품지 못했을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그는 계산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동생과 자신의 삶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쟤는 이미 지목 다 받아갔고 그리고 실패하고 왔는데 쫓아내시지 뭐하러 받아주시고 또 받아준 것도 속상한데 살찐 송아지까지 먹이면서까지 이게 잔치 벌일 일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옆에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면서 왜 저놈에게는 저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게 계산으로 맞는 일입니까? 나한테 오히려 더 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계산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보다 계산이 커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산을 덮어버리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계산이 앞서게 되면 은혜도 사랑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은혜를 앞서와야 되고 내 감정보다 사랑을 앞세우며 살아가야죠.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마땅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계산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군가를 품어주는 삶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품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남보다 못한 가족, 정말 왼수 같은 그 가족을 품어준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품에 그 따스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족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품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그 숙제의 주제는 안으면 포근해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순히 응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격하게 거부하는 가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안아야 되나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데 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부당해도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0: 주변에 보십시오. 그리고 안아주면서 그동안 몰랐던 포근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팔은 원래 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팔을 그 목적 그대로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혹시 내가 그 팔로 밀어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밀어내는 팔이 아니라 안아주는, 품어주는 팔로 사용하시면서 서로 안에 있는 그 따뜻함을, 그 포근함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두 팔 벌려 다가오시고 아무런 사랑을 받을 것도 없는,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주셨기에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은혜의 삶을,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함을, 우리의 그 포근함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특별히 품어주는, 안아주는 그 포근함을 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에 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00

0: 1,3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2: 오늘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의 예언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창세기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0장. 예, 다 100점 성도들입니다. 창세기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마지막은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남기는 말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권위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인간의 역사는 파괴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에나 다 길이 있다, 그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열두 아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 그리고 이 열두 아들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야곱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나이가 147세가 됐죠.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아들들의 미래를 말하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합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다 모여라. 나의 말을 들어라. 2절이요.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임종이 갖고 온 것을 알고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은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열두 아들 미래를 예언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루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0: 본령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안에 침상에 올랐었도다.
1: 그 야곱이 그 당시 살 때에 그 당시 문화는 한 사람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인인 레아, 그 외삼촌 라반의 큰딸 레아, 눈이 좀 나빴다 그러죠. 그 레아에부터 난 첫 번째 루벤인데, 이 루벤이 큰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물이 끓음같이 물이 팍 끓었다 가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정적인 잘못과 실수를 하고 해선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너는 앞으로 장자지만 장자로서의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으뜸으로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심장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되지 못하겠다. 역대상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르우벤이 장자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은 누가 받느냐? 요셉이 받았다는. 그래서 큰아들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당시 집의 가장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 축복기도로 임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지도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을 기도하고 끊임없이 목사님 하는 일을 잘 도와드리고 존경하고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뤄야 됩니다. 싸우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싸우는 교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싸움은 마귀하고 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냐고요. 마귀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손 안 대고 와서 응원단을 만나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마귀가 더 와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싸움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싸우려면 누구하고 싸워? 마귀하고 싸워라. 악한 세력 귀신들하고 싸우라. 흑암의 권세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마귀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공격 대상이 돼갖고 막 그냥 서로가 섭섭하다 그러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말고 우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누가 싸워요? 악한 원수 마귀가 싸웠어. 승리하는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는 일이 없고 다툰 일이 없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몬과 레위의 얘기가 나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두 형제가 같이 뜻을 합해서 그 자기 누이를 동침한 그 희위족속 추장 아들을 벌하기 위해서 온 희위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분노, 혈기로 사람을 다 죽였어요. 분노가 참 문제입니다. 분노, 분노. 갑자기 그냥 물을 끓어오듯이 확 끓어오는 분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 말씀 들으면서 저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한평생 필요 없는 일에 화 안 내고 살겠습니다. 따라주세요. 화 안 내고 살겠습니다. 어사론 내가 하루도 열 번씩 화내는데 따라주세요. 화 안 내고 살겠습니다. 네. 화내갖고

그런 유익이 없어요. 누가 화낸다고 짜장면 안 사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성격을 잘 다스리세요. 화는 화를 만들고 미움은 미움을 만들고 싸움은 싸움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막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세요. 다 같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결국 그들이 그 과격한 성격, 사람 막 살인한 것 때문에 후손 대대로 분깃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을 몇 개 얻었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고, 레위 지파는 아예 분깃을 안 줘가지고 열두 지파에 흩어져 살았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살듯이. 왜? 그들이 과격하고 그 파괴적이고 살인적이고 분노하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는 정말 참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자, 유다가 그 네 번째죠. 르시레유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특별히 복 주셔서 유다 반열에서 계속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개된 내용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 후에 알들이 왔다 갈 때 베냐민이 안 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할 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유다가 내가 나서서 내가 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정말 유다가 장남 몫을 했어요. 장남 몫을. 실제로 루벤이 그래서야 되거든요. 큰형이니까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유다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결국 베냐민도 오게 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나게 됐는데, 그 유다의 그 희생적인 모습이,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면 주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자기 잘하고 자기가 높아지면 절대로 하나님 높여주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울왕은 참 겸손한 왕이었어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왕으로 지목하고 찾아갈 때 짐 보따리 뒤에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다윗을 자기 충실한 부한데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꼭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이기니까 왕인 그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순신을 왕보다 더 존경했거든. 그리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왜?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나보다 더 저 사람을 칭찬하냐. 역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에도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 참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리더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가 왕권을 가질 것을 설명하지.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건 뭐냐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것, 그 지팡이 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왕권이 있고 실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모든 백성이 유다 지파의 그 왕권 앞에 굴복하겠다, 복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왕권의 축복과 함께 풍요로움도 도와주십니다. 11절 다 같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나무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의 은혜가 축복이 유다지파에 임할 것이다. 12절까지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와 같은 풍요로움을 유다지파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자손만대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늘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복이 임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을 하면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불평 많이 한 사람도 오늘로 불평의 입을 닫고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 감사. 미국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땡큐 문화예요. 입말문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불평을 안 해요. 늘 감사해요. 물건 가서 사면서 땡큐. 어디 가서 휘발유 넘어서 땡큐. 그냥 음식점에 가서 땡큐, 땡큐, 땡큐.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대편 마음에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줍니까? 성질 내고 와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음식점에 음식 나르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해야 돼, 감사. 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원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스불론이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자, 스불론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실제로 스불론은 갈릴리 호숫가에 거하면서 상업 무역을 하게 되어서 경계가 그 시돈까지 저 멀리 번이게 페니키아까지 이르게 되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갈은 이제 스불론의 형입니다.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인데 14절 15절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가나안 친족 속을 쫓아내려갔거든요.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멍해가 돼서 그들에게 종살이 하게 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단 지파에 대해서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몰아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지파는 숫자가 적지만 땅도 조그맣게 못 차지하지만 굉장히 강한 지파, 독사처럼 물고 상대편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지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잠시 숨을 멈추고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8절 야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지파가 앞으로 어려움 당할 것을 보니까 주님, 주님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갓 지파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적하리로다. 갓은 일곱 번째 아들, 실바의 첫째 아들인데 그 용감한 군사들이 많아서 적을 추격할 만한 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딱 축복이 끝났습니다.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아셀 지파가 후에 갈릴리 호수의 비옥한 지대를 차지하고 그 풍요로움을 누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가 본 모세도 아셀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입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암사슴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그 민첩하게 움직이는 또 평화롭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납달리 지파가 나중에 그 자유로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축복이 큽니다. 요셉이 일찍이 13년 플러스 9년 22년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다 자리를 잡고 그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 9년 전에 총리가 되어서 본인들이 초청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칭찬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은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이 요셉을 대적이 치려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해서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형들이 쳐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원에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높아지고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25절의 축복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원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위로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땅에서

깊은 샘에 뭐 샘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셔서 풍요로움을 가져오듯이 전복에는 뭔가 태복이라는 것은 자네의 후손의 복,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자, 26절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새의 모래로 돌아오며 그 현장 중 뛰어난 자의 성실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운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용맹한 용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사, 에훗, 사울왕 이 다 베냐민 지파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용사들이 나가서 전쟁에 가서 쳐서 이겨서 빼앗아 갈 그런 설명이 나오고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는 말씀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복을 주신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갖고 택함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축복 문을 닫아놨어요. 왜 닫아놨느냐?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문이 닫힌 겁니다. 늘 원망과 불평을 말하니까 문이 닫힌 겁니다. 저 사람 한번 복 받을 사람인데 늘 입만 열면 불평하라고 있어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실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접시에 담지 않습니까? 접시가 깨끗해야 음식을 담죠. 접시에 곰팡이가 썰어 있는데 어떻게 접시에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접시에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있어서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말 예수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아주 정결하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그릇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음란한 생각, 방탕한 것이 있고 교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 더러운 그릇에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복받는 비결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준비된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복받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복이 임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릇에 뭔가 지금 더러운 것이 담겨 있어요. 빨리 설거지를 해서 닦아내가지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식을 놓고 설거지 안 했든지 곰팡이가 그냥 그렇게 쓰러진 모습으로 복 주세요 하면 야 그릇이나 좀 씻고 와라. 기도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그냥 그 마음 그릇에 그냥 온갖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막 파라타못해 한 곰팡이까지 막 쓸어가지고 그래놓고 복 달라고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리되지 않은 한 복이 맞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미움도 씻어내고 원망과 불평도 씻어내고 부정적인 생각 혈기 부리는 것 마음의 상처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복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 앞에서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미움, 교만,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하나님을 화찌게 하시고 오늘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 된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복받은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0: CBS
1: 1954년 전쟁 후 이 땅의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오늘은 사도행전 제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은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지혜로운 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한 그 조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아이는 자신의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돈이지.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집에서 깨끗한 옷과 좋은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번엔 돈이 많고 명예까지 있지만 나이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고 건강함이 제일 행복이야. 내 팔다리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고 행복이지. 또 그 다음에는 젊고 건강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군인이 말합니다.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아내와 그리고 귀여운 재롱을 부리는 아이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 다음으로 남편과 함께 다섯 아이와 살고 있는 여인이 말합니다. 가족도 잠시 있고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처럼 여러 사람이 말한 각각의 행복의 조건을 듣고 이 아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게 없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구나.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이미 갖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간절히 원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2025년도 기준 1인당 GDP는 약 3만 6천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4,900만 원 내지 5천만 원으로 IMF 기준은 전 세계에서 약 37위 내지 48위권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전체 GDP는 약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약 12위 내지 14위권 경제대국으로 평가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약 6.0점으로 세계에서 중간 정도인 67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경제적인 성공에 비해서 행복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 국민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보통 행복과 소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경제 수준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그 이후에는 증가 효과가 약해진다는 것이며 1인당 GDP가 3만에서 4만 달러 넘어서게 되면 행복 증가가 둔화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9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무려 49년간 통치하는 동안 그의 수입은 그 당시로서 오늘 화폐에 비교하면 3억 달러에 달했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렸으며 그리고 3,321명의 아름다운 왕후와 616명이 되는 자녀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다는 나흘밖에 없었다. 부귀 영화가 행복을 그에게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인 데이비드 핑크는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첫째는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할 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억지로 무의미하게 하는 일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목적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며 보람과 기쁨을 누릴 때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둘째는 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쉬어야 되는데 휴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전한 놀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셋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은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건강, 행복,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과 놀이와 사랑, 예배가 제대로 갖춰질 때 그럴 때 진정 인간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했던 그 고별 설교인데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35절 말씀,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구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그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팔복에 이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제9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주는 것이 복될까요? 그 첫째는 남에게 줄 때 내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내 것이 나가는 손실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릴 적 아주 나약해서 한번 강에 수영을 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밀려가 익사 직전에 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가정의 정원사 아들이 용감하게 강물에 뛰어들어 처치를 구해주었습니다. 이때 처치 아버지는 그 처치를 구해준 소년에게 너는 내 아들의 은인이다.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대주겠다. 이 소년은 학비를 지원받아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처칠도 장성해서 훗날 영국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 총리가 되어서 이란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그만 급성 폐렴이 걸려 자리에 누워 양국 현안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평소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왕이 폐렴 치료의 최고 권위자를 이때 처칠에게 보내주어서 그 의사는 단 하루 만에 처칠의 폐렴을 깨끗이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바로 플레밍 박사로서 소년 처칠이 강물에 빠졌을 때 구해줬던 바로 그 정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처칠 아버지가 베푼 사랑의 장학금 수혜자는 바로 자기 아들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주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자신을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시간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모든 인간을 위해서 다 쏟으셨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과 몸을 감쌌던 옷까지 모두 다 내어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받을 것만 생각하지만 어른은 누구인가 줄 것을 생각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는 기도뿐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젠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며 어른 후 성숙해지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미군 병사가 유럽의 거리를 걸다가 길모퉁에서 한 창백한 소년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배고프니? 소년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이 그런 말을 대답을 하지 않자 그 병사는 말했습니다. 대답해. 난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단 말이야. 난 너에게 빵을 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껌도 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면 따뜻한 커피도 줄 수가 있어. 그자 그 소년이 이 병사를 올려다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질문합니다. 아저씨, 그럼 아저씨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주는 삶을 달 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셋째,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자녀 때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 자식들이 빌어먹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란 말이 있었던 것처럼 쌓이고 쌓인 선행은 그 복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가르쳤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땅의 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 종 엘리야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가루로 만든 떡을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이로 인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서도 보면 수넴에 살고 있던 한 귀부인이 하나님 중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더니 이로 인해 그 가정에 아들이 주어졌고 또 나중에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살게 된 이야기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선행에 대해서 그 자녀들 때에 가서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80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의 한 촌락에 허술한 집에 서적을 판매하는 고학생이 방문했습니다. 이 집에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에게 우리는 가난해서 책 살 돈이 없어요. 엄마는 일을 가지고 저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학생 알았다는 듯 죄송하지만 우유 한 잔만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우유 두 잔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한 병원에 위독한 여자 환자가 진료하는데 모든 의사가 동원돼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완치된 환자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걱정이 그만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부인은 청구서 뒤에 붙은 편지를 읽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그날 저에게 건네주신 우유 두 잔으로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서명자는 옛날 그 소녀가 우유 두 잔을 주었던 고학생으로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은이나 금 같은 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앉은 뱅이를 향한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주려 해도 없으면 줄 수가 없고 사랑을 베풀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베풀 수 없듯 내게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넓은 병실을 혼자 사용하는 특실을 쓸 수 있었는데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일반 병실을 사용하기에 그곳의 신방 같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저는 건강할 때 전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비로소 같이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비록 괴롭지만 병든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특실에 있으면 혼자 감옥에 갇힌 양 지내야 될 텐데 일반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 자신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다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일만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을 말씀하며 그분을 본받고 따를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주님은 자신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알버트 웰스 2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복잡하지 않다. 희생할 때 희생한다고 느끼지 않으며 자신을 내어줄 때 무엇을 잃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만족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정비례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음 셋째, 내가 지닌 물질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과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내 소중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위해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허울 좋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적으로도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교인들이 세상에서와 교회에서 씀씀이가 다른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10달러짜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고 시장에서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이 참 이상하다. 사람을 만나 돈 10만 원 들이 식사하는 것은 기꺼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만 원 한 장 가지고 벌벌 떤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지 물질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짐스 토벌은 그의 책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참 역설적인 것이다. 남에게 많이 나눠줄수록 자신도 많이 가질 수가 있다. 사실 뭐든지 풍요롭다 보면 남한테 많이 줄 수 있지. 하지만 많이 나눠주다 보면 생기는 게 또 풍요로움이다. 이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에서나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나누면 줄지 않고 더 많아집니다. 바닥나지 않고 더 채워집니다. 그것이 나눔의 역설이며 나눔의 신비입니다. 게다가 보너스까지 얻게 됩니다. 마음의 행복과 평화, 풍요로움과 따뜻함, 주변과의 관계 회복 등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요?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희망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고린도 후서의 8장 2절에 칭찬하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복음이 값없이 전해져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감사해서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리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또한 우리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빌리 그레임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기 위한 손이라면 다른 하나는 주기 위한 손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다음은 어려운 이웃에게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35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라는 이 말씀처럼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어쩌든 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의 고전을 일컫는 실버스타인의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많은 사람들의 큰 감동.

을 줬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기가 늘 놀러 와서 쉬고 가는 한 소년을 위해 계속 무엇인가 축복을 제공했습니다. 나뭇잎을 주기도 하고 열매를 주기도 하고 놀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휴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도 행복했고 소년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커가면서 점점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생각하다가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드는 열매를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되지 않겠나고 말합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소년은 다시 와서 자기의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생각하다가 자신의 굵은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소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바다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 여행을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생각하다가 그러면 자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동안 소식 없던 이 소년은 늙은 소년이 되어서 다시 그 나무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늙은 소년이 된 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은 별로 갖질 못했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늙은 소년은 이제 자기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제 나무는 그 소년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남은 밑동이 남아 있으므로 자기 위에 걸터 앉아라. 늙은 소년은 그 남은 밑동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줄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작품 끝에 다시 한번 나무는 행복했습니다라는 말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로부터 오랜 세월 그만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주는 것 행복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들숨과 날숨과 같아서 들숨이 크면 날숨도 크고 날숨이 크면 들숨도 커집니다. 말 들숨을 그치고 날숨도 그치고 날숨이 그치면 들숨도 그치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런 연속적인 관계 속에 전개되어집니다. 사랑도 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자가 받게 되고 받게 되면 주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 받고자 한다면 먼저 주어야 되겠습니다. 사막의 교부시대 한 수도사가 원로에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분투하지만 선배들처럼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묻자 원로가 말합니다. 전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으뜸 규칙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웃을 위로 끌어올려 주었소. 근데 지금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밑으로 잡아내리려고 애쓰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서 은혜도 떨어지고 결국 사막의 교부시대는 세 번째 세대에서 저물고 말았습니다. 프랭크 루박은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플러스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떠나고 마신다. 성경은 돈에 대한 사랑을 경계하고 재물을 우상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히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마모니즘을 경계하고 있는데 마모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 교훈을 쫓아서 남에게 베푸는 일을 힘써 왔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바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남에게 주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분량을 쫓아서
남에게 주기를

에서 행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축복에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두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데 성경은 그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주 예수께 진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설교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무슨 그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어디 그런 얘기가 있지? 여러분 2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이 이게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에게 감동하셨으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끔 하나님의 뜻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나는 이해 못하겠어. 또 하나님은 왜 꼭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느 때 무엇이 도대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첫째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건져주려고 구원자로 오면 적어도 나보다는 힘도 세고 능력이 있어야 나를 쑥 꺼내서 구원해 줄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는 강해야 되고 적을 물리쳐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영웅이라야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허약해 보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맥없이 끌려가시더니 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도 꼼짝 못하시고 그냥 어린 양처럼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다 팔짱 끼고 웃는 거예요.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 십자가에 자기 자신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맥없이 죽은 그런 허약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서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중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 같으신 분이신데 아니 죽으시면 어떡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인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요. 두 번째 뭐가 또 어리석어 보이나 하면 이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그게 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십자가의 도를 사방에 알려주는 전략이 뭐냐 하면 전도라고 하는 건데 참 그거 미련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참 좋은 방법이야 이러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참 답답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미련한 방법으로 보일까요? 이런 겁니다. 아니 요새 누가 다른 사람 말 듣느냐고 아무리 말해도 다 듣지 않아요. 그러니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미련하게 보인다,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로 남한테 뭐 이렇게 말해주는 전도는 그건 다 옛날 캐캐 묵은 방법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서 모범이 됨으로써 생활로 전도해야 돼요. 딱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참 전략이 좋았어요.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를 많이 세웠고 병원을 많이 세워서 했기 때문이지 그런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실패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제일 열심히 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조선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조선말도 못하지만 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뭐 많은 선교사를 예를 들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셨다고 하는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오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목사님이잖아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선교사였고 아펜젤로는 감리교 선교사이십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의 그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를 해봅시다.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 혼자 몸이었어요. 원래 약혼녀가 있었는데 조선에 선교사 간다고 하니까 그 여성이 파혼을 선언해가지고 혼자 왔어요. 그리고 혼자서 사역을 하다가 1888년 3년 이후에 한 여성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분이 릴리어스 스털링 호톤인데 나이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여러 살 많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한 8살 연상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재중원이라고 하는 근대 병원이 생겼는데 거기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는데 이 두 분이 결혼했어요. 그때는 뭐 결혼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양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1889년 3월 14일이에요. 아니 뭐 날짜까지 꼭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는데 제가 왜 1889년 3월 14일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날 신혼여행 떠났거든요. 근데 신혼여행을 어떻게 떠난지 아세요? 전도여행으로 떠났습니다. 전도여행. 신혼의 첫날부터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분들의 목적지는 황해도 송도를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함경북도 강계로 해가지고 의주까지 갔다 오는 장장 1600km를 이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두 달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게 신혼여행이었어요. 그 선교 본부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때는 서양 사람을 본 적이 거의 다 없는 시대라 생김새가 다른 서양 사람들이 나타나면 조선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가끔 봤는지 몰라도 서양 여성을 본 적은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잘못하면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기 어렵다 그렇게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온돌 생활이 이분들은 익숙하지 않은데 더군다나 공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공격했을까요? 벼룩 그리고 빈대 이런 것들이 막 공격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냐 하면은 말 타고 가면 편할 텐데 그때만 해도 여성이 말 타면은 그거 무슨 뭐 매춘부나 기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를 타는데 이게 가마가 멀미가 무지하게 나는 거거든요. 흔들어 대니까. 그래서 가마도 좀 타다가 주로 걸어서 다녔다고 그래요. 걸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은 구경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쭉 따라오는데 낮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따라오고
밤에라도 좀 눈을 붙여야 되는데 알잖아요 여러분, 문창오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들이다보는 거. 그래서 저 평안북도 강계 갔을 때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피신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국 공사가 딘스 모아인데 그분이 이게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되면 안 되니까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가서 기독교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여행만 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전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뭐 전도를 안 할 뿐이겠어요? 전도를 다 가는 데마다 열심히 서툰 조선말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 이제 의주에 갔잖아요. 의주에 갔더니 김일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도 중에 한 분인 백홍준이라는 분과 사돈지간인데 나중에 교회 영수가 되고 의주 지역에 기독교가 뿌리내리게 하는데 아주 절정의 공로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 김일연이라는 분과 협력을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는데 딘스모아 공사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분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세례 받을 사람들을 다 배에 태웠대요. 압록강에. 그래가지고 그들을 태워가지고 압록강 저 건너편으로 가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위에서 세례를 베풀었대요. 이거를 한국의 요단강 세례 그렇게 부르는 압록강 강 위에서 저 중국 쪽에서 베푼 세례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난 조선에서 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도 많이 세웠고 병원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왜 세웠냐 하면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전도하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가 근 500여 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는 80% 넘는 게 전체 대학에서는 80%가 넘는 게 사립이고 이 사립학교 전체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영상도 하나 보실 텐데 이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선배들은 다 말로 전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 바울의 전도,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파하니가 캐리소라고 하는 바로 그 동사입니다. 이 전도의 원조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전도.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전파하라가 캐리소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도 전도하도록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 역시 전파하다는 캐리소라고 하는 동사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는데 제1의 전략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입으로 말해가지고 전하는 전도였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전도가 최상의 전략일까요? 말로 전하는 게 왜 가장 훌륭한 방법일까요? 이거는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치 좋은 산꼭대기에 등산 가셔서 와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건 알죠 우리가. 그러면 그 산하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나요? 모릅니다. 경치가 좋다는 것만 아는 거지. 근데 누가 옆에 와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말로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설명해 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천국의 비밀, 이런 걸 차근차근히 다 말해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설명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옆에 사람이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생겨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신 어르신들이 옛날엔 참 많았어요. 이름도 잘 못 쓰시는 분도 계셔요. 아, 그런데도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잘 믿으시는지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남편이 안 나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남편은요 공부 많이 하시고 교양도 많고 그런 분인데 가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분이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누군가는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깨달아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혼자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즉 전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2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말로 설명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우리 속에 확실해야 될까요? 이 복음은 반드시 나와 이 사람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진 능력에 대한 확신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확신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23절 24절도 마찬가지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친척에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요 이렇게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와보세요. 우리 교회요 교통이 편리합니다. 광역버스도 많이 오고 지하철도 좋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점심밥도 맛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교회를 선전하는 거지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아, 근데 목사님, 제가 마음의 십자가의 도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복음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저 저는 교회 오라는 말만 해요. 교회 오면 설명은 목사님이 할 거 아닙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누가 묻거들랑
딱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묻거들랑 쫙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자리 잡혀 명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복음을 전도할 때 내 속에 내가 말을 잘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철저히 자기 말재주 이런 거 다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재주 이런 거 다 그런 걸로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전하는 게 부실해도 이 사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눈먼 사랑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와 잘생기고 멋지고 아주 착하고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 저 사람은 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아, 난 그래도 사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대단히 훌륭해서 사랑받을 자격 있나요?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마 저 김은성 목사는 사랑받을 사람 못 된다고 글을 쓸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 그래도 사랑한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이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해도 보통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다 사랑하다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이네 그렇게 생각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라는 방법도 이것도 어리석은 방법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다 어리석어 보여요. 그 사랑도 어리석은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독생자가 죽게 하신 것도 진짜 어리석은 방법이고 전도를 통해 하는 것도 어리석고 그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시는 것이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리석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어리석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로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방법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똑똑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어린애처럼 좀 어리숙한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눈을 가려서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된 어리석은 사랑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그 전도라는 미련한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주일 이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주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름도 쓰고 내가 전도할 사람도 작정하게 돼 있어요. 올해 안에 내가 적어도 3명 4명
복음을 전도

하겠다. 쭉 쓰세요. 그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쓰시고 그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차라도 한 잔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 좀 해줄게. 날 친구로 생각하면 10분만 들어봐라. 진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작정해서 써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명단이 하늘로 제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누구도 다 쓸 수 있어요.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전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락교회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공동체처럼 보여도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무언가에 숙달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척척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신의 삶이 기능적이라는 증거다. 당신의 삶에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난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는 분노와 미움의 불씨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말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음식에 맛이 있듯이 우리 말에도 맛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조화가 있는 것처럼 말에도 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말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유튜브도 다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 속에서 표현되는 마음의 표현이 언어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쓴 책에 보면 당신이 진실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말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자꾸 말하면 그것을 기억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합니다.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는 이 혀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움직이며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혜로운 이 말 한마디가 행복을 만듭니다.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혀에 대한 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지체, 길들일 수 없는 지체다 그랬어요. 그리고 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혀를 네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혀를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재갈을. 오늘 3절에 보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어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의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그 재갈이 입에 물리면. 또 하나는 4절에 우리 혀를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비유를 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에 그 작은 키가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 작은 혀도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5절에는 혀를 불로 비유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울 수 있음 같이 이 사람의 혀도 이와 같은 위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지체가 바로 우리 혀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는 쉬지 않는

닭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체가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짐승이나 벌레나 새나 하물며 물고기까지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저 싱가포르에 가면 주라기 공원에 새들의 묘기를 보게 돼요. 호루라기를 불면 큰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갖다 전달해줘요. 또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관중들에게 독수리가 막 인사를 해요. 전에 북한에 갔을 때 이 사자 호랑이 맹수가 어린아이가 그 호랑이 덩어리 타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그 맹수와 같이 놀아요. 물질을 안아요. 모두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지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혀! 이 작은 혀. 혀는 작은 지체지만 길들일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혀를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고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지체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혓바닥을 사오더래요.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맛이 없는 걸 좀 사와라 했더니 또 혓바닥을 사오더래. 주인이 화가 나서 이놈아 너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했더니 주인님 좋은 것으로 말하면 혀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나쁜 것으로 말하면 혓바닥보다 더 나쁜 것이 없어서 혀를 사왔습니다 하더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유익을 주고 잘못 사용한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은 왜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곰은 쓸개 때문에 죽는데 그 쓸개를 빼가느냐고. 사람은 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모임 공동체에서든지 분쟁과 갈등과 분노와 이런 일들이 뭐예요? 말에 의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서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서로 높여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신앙의 이 모순성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순성이 뭐냐?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 저주가 나왔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없다고 하는 오늘 야고보의 탄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저 바깥의 세상을 향한 게 아니에요. 오늘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신앙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11절에 보면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느냐? 오늘 신앙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샘구멍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왔다, 쓴물이 나왔다 할 수 있느냐? 탄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쓴물이라는 게 뭘까? 악한 말, 정죄하는 말, 독이 있는 말,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말해요.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져요. 인격이 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끼 밥은 굶어도 참을 수 있어요. 가난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건들고 약점을 건드리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대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치명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자존심. 또 하나는 약점을 말할 때 치명적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비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자존심, 약점을 건드리면요, 누구나 큰 상처를 입어요. 분노로 변해요.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의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의 폭력은 더 무서운 폭력이라는 거예요.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어져요. 마음에 난 상처는 일생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고. 그래서 30초 동안에 한 말이 30년 간다는 거야. 저는 어느 부부가 남편이 죽었는데 세상에 죽은 날부터 장례 치를 3일 동안을 거기 나타나질 않아, 부인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힌 상처를 받았든지 남편이 죽었는데 묻을 때까지 그곳에 나타나질 않아. 얼마만큼 아픈 상처를 안고 있었는가를 그걸 보면서, 야, 참 무서운 거다. 여자는 더 무서워요. 남자는 성질나면 울그락불그락해서 붉은 독, 푼 독이 오르는데 여자는 거기에 노란 독이 하나 더 있대. 사람이, 여자가 노리끼리하게 독이 오르면 그건 피해야지, 물리면 미친 개한테 물린 것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대요. 여러분,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라는 말과 폐려한 말이라는 게 나와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그러나 폐려한 혀는 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올량한 혀란 말은 부드러운 말, 따뜻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폐려한 혀란 말은 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파괴하고 찢어놓는다는 뜻, 찢어놓는다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생선이 상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선처럼 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멸시키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폐리한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 오늘 이 폐리한 언어를 버리고 생명 있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오늘 이 잠언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중성의 모순성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 맺지 감람 나무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순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말에 의한 실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정화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담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고, 분노할 때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솔로몬은 사람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기 입을 지키고 혀를 지키면
영혼을 보존만

나를 보여요. 오늘 길들일 수 없는 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방향을 설정하는 것 같은 작은 휴마 같은 이 위로를 가진 우리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사용하는 것이 영혼을 보호하는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은혜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자. 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입을 열면 감사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감사하는 거야. 감사. 이건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이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생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드릴 때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저 하나님께 알려라. 감사함으로 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매일 한 가지씩 작은 것을 칭찬해 보세요. 굉장히 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엄청난 용돈을 주고 뭐 그거에 몇천 배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한 가지 한 가지를 칭찬해 줄 때 기가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책망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와 이 칭찬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의 이 사고방식, 사고의식이 전혀 다르대요. 어려서 책망을 많이 들고 자꾸 억눌리고 짓눌리고 자란 아이는 심리적으로 성격이 폐쇄적이랍니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사고를 많이 저지른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방어를 하려고 언어도요 자꾸만 더듬더듬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윽박지르고 막 이러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칭찬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 보세요. 매사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용기와 담력을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신부가 성찬을 이렇게 집례한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종을 두는데 그 옆에 있던 청소년, 소년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성찬기를 놓친 거예요. 그게 뺨을 때리면서 신부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내지 말라고. 그 후에 그는 교회를 영원히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핍박하는 공산주의 지도자, 그 유고슬라비아 티토란 대통령이에요. 그 소년이 훗날의 티토 대통령, 유고슬라비아 공산화시키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비웃는 거예요. 그때 이거 한 사건으로 인해서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는 어느 교회에서 비슷한 사건이랍니다. 목사님도 와서 봉사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집례하던 목사님이 너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열심히 배우는 걸 보니까 너는 훌륭한 성직자가 될 것 같다. 머리를 쓰다듬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 말대로 훗날이 손이 성장해서 홀튼 휴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된 거예요. 싫어합니다.

배세로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우리가 허물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막 잘 되면 막 비웃으려고 그러고, 아, 저 뭐, 미꾸라지가 뭐, 용이 됐다는 둥, 뭐. 그 아주 좋았던 해가 비하시키고 끌어내리고, 막 이래. 우리 교회 사람을 하는데 딴 동네 참 많아. 그건 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미꾸라지가 용이 돼? 여러분, 사람을 자꾸 비하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혀가 될 때 자신도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 성도는 따라요. 믿음 있는 말을 사용하자. 우리는 믿음 있는 말을,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믿음 있는 말을 자꾸 사용해보세요. 신앙과 불신앙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된다와 안 된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신앙과 불신앙이에요.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에서든지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긍정적인 말아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요?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해요? 신앙은 긍정입니다.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길을 못 찾지만 하나님은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의 열두 정탐꾼의 이 사건들은요, 우리 신앙과 함께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의 보고를 보세요. 똑같은 환경을 정탐하고 와서도 못 들어갑니다. 아, 저 가나안 땅 입구에 아낙 자손이 장대만한 인간들이 그냥 쫙 지키고 있고요. 그 성문은요, 초롱선 같아요. 우리는 못 들어와요. 40년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 문만 통과하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못 들어간다는 그 한마디 말을 듣는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꿈이 유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만 유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도 유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래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국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들어간다고 믿음의 말을 듣고 따랐던 그 사람들만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마세요. 전에 제가 91년도니까 오래됐어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저 카자흐 공화국에 갔어요. 그 알마트에서 집회를 막 인도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대접을 하는데 양을 잡아주면서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양을 잡아줄 때마다 우리 주둥이를 잘라서 양을 자식에게만 먹입니다. 그리고 좋은 꼴을 먹어야 건강한 양이 되듯이 너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말만 하며 살아라,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요. 인생을 여러분도 살면서 우리도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새김질하면서 행복을 낳고 은혜를 낳고 하는 생

0: 있는 언어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길들여도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는 긍정적인 언어가 되고 하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2: CBS.
3: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3: You sing to one.
4: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 거쳐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그동안 지켜온 신앙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수많은 변수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군대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단단해졌다고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CBS 광장은 오랜 시간 군성교 현장을 섬기고 지금은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신 이은성 목사님과 함께 크리스천 청년의 군생활 그리고 군선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오늘 CBS 광장은 크리스천 청년의 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군 선교사 이은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제가 지금 군 선교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보통 이제 군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군종 장교, 군종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 군 선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죠?
1: 네, 특별히 군대에는 두 개 종류의 사역하는 사역자를 말할 수 있는데요. 군목은 250명가량 전군에 있습니다. 예. 250명가량이 계급이 있고 그다음 계급에 따라서 우리 사례비가 있고 그에 따라 군 생활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시고요. 말씀하신 군 선교사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신분 자체가 민간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로 인해서 계급이 없고 사례비가 없습니다. 자비량으로 군 안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대교회에 주로 계시고요. 군목은 여단이나 사단, 군단, 그 상급 부대 계신 분들을 말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목사님은 그러면 군 선교에 대해서는 마음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1: 저는 뚜렷합니다. 그 군대, 제가 군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0: 원래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군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1: 아닙니다. 크리스천이었는데 예. 거의 뭐 잘 안 믿었죠. 그리고 군대 가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더 비참하게 교회 없이도 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군 복무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고 그때 이후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 군 선교 현장이 아니요 군대 현장이겠죠 그 당시엔 군 현장이 특별하구나 그렇게 좀 특별함을 가지고 예. 그렇다면 나도 한번 저 군 선교사 또는 군목처럼 군대에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0: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요? 군 장교가 아니었고 사병으로 군 복무하신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 기간에 어떤 큰 회심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저는 그 일반 부대보다는 조금 특별한 부대를 입대하게 되었고요. 그 KCDC라고 전문 대항군 대대라고 불리우는데요. 처음 입대하고 그 자대 간 다음에 받은 게 북한 군복 세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 왔다. 싶었는데요.
0: 입대해서 이제 훈련할 때 네. 북한군 역할을 하는 부대에서 근무하신 거군요.
1: 맞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2년 군 생활했는데 2년 예. 동안 입고 있었던 전투복은 북한 군복이고요. 일반 한국 군복은 휴가 때 입었던 군복입니다.
0: 예.
1: 그 부대 특별한 거는 훈련 간의 훈련 성과에 따라서 휴가를 보내요.
0: 네.
1: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 그 등

0: 등수를 계속 매겨주는 부대입니다.
1: 등수요?
0: 네. 그 저희 부대 500명인데요. 상대편 일반 사단에서 연습하고 오신 귀한 우리 한국군과 2주 동안 시나리오 없이 전쟁을 치러요. 야산에서. 그래서 레이저 총이 있어가지고 상대편 모두가 이제 장비를 마일즈 장비라고 레이저를 탐지하는 장비인데 총에 맞으면 맞았다는 거에 뜨거든요. 그걸 가지고 2주 동안 한 다음에 몇 명 죽였는지 1등부터 500명까지 대자보처럼 부대들은 붙여져요. 그래서 1등부터 이제 9박 10일 주가 뭐 4박 5일 이런 식으로 잘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했죠.
1: 네.
0: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가난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형이 그러더라고요. 군대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거기서 좀 인정받고 잘하면 너 나중에 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입대 하기 전에. 그 말이 저한테는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축소판이라면 여기서 한번 어릴 때는 돈 때문에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비교도 됐고 했는데 군대 입대하니까 전투복도 똑같고 똑같은 밥 먹더라고요.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성과도 있었고 그만큼 500명 가운데 1등도 해봤거든요.
1: 네.
0: 2주 동안 27명을 사살해가지고 근데 엄청 인정받고 좋은 군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은 허무였어요.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우울증 같기도 했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이것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면 마지막에 남는 것도 없겠구나. 그까지 가는 거야 생각이. 근데 예.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도 모르는 사이였어요. 눈물과 회개의 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가난한 것은 하나님 없는 게 가난한 거군요. 그런 깨달음 고백이 터져나온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달라졌어요.
1: 예. 군에서 이 훈련을 할 때 이제 단어를 이제 사살이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이제 가상으로 적을 제압하는 뭐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0: 네, 가상입니다.
1: 예,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리적인 무거운 마음이 군생활 마치실 시점에 크게 왔군요.
0: 네, 맞아요.
1: 예.
0: 가상인데 분위기가 가상처럼 느껴지지 않는 부대입니다. 2주 동안 그냥 아예
1: 몰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나 보네요.
0: 맞아요.
1: 예.
0: 그 동기나 우리 전우가 죽으면 정말 죽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놨기 때문에
1: 네.
0: 그거에 흠뻑 젖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원래 근데 군 입대하실 때는 크리스천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경험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네. 제대 후에 신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군대 사람이 만나고 회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군대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질문처럼 군목이라는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거든요.
1: 네.
0: 근데 알아보니까 저같이 중간 신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고 말씀해 주신 게 군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목표가 군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군 선교사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1: 예. 그러면 군 선교사는 이 부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0: 그 부대 안에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우리 한 사람으로서 그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용사들 그리고 간부들 간부들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 신앙 정진을 위해 무형 전투력이라고 말하죠 군대에서는 네 그것을 위해서 일반 목회인데 목회하는 대상이 군인 또는 네. 군인 가족이라는 것이 특별한 점이죠.
1: 예. 근데 이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화 나눌 때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논문은 북한 이탈주민 복음화에 대한 주제로 논문을 쓰셨다고 했어요.
0: 네.
1: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0: 근데 그 논문이 조금 전 풀네임은 그냥 이탈주민이 아닙니다. 북한 군 출신 이탈주민의
1: 예.
0: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좀 넘었거든요. 제대한 지. 그 이후로 동일해요. 군선교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입고 있었던 전투복.
1: 예.
0: 북한 군복을 입었었는데 그 전투복 입은 사람들까지 선교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논문도 상통하는 겁니다. 북한 군인들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통일지대. 지금도 탈북민 사역도 그냥 탈북민이 아니라 나중에 북한 군 앞에서도 말씀 전할 때 잘 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1: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그 군에서 맡았던 역할이 북한군이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북한군 선교에 대한 마음까지 갖고 계신다.
0: 맞아요.
1: 예, 그런 말씀이네요.
0: 그게 계기입니다. 아무런 예. 저도 뭐 북쪽에 가족도 없고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예. 요즘 이제 군 생활 하신 지가 오래된 분들은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말 많이들 해요. 복무 기간도 많이 짧아졌고.
0: 그럼요.

0: 생활에 군 생활하는 동안에 지원되는 부분도 좀 많이 풍족해졌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물론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여전히 이제 군대에 간다는 것은 좀 약간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1: 네.
0: 군 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청년들 최근까지 만나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1: 사실 군 선교 현장에 오는 입대하는 용사들의 마음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강한 메타포는 그 외로움이라는 것 같아요.
0: 외로움이요.
1: 홀로 떨어져서 있는 그 외로움, 공허함. 저도 느꼈던 거고요. 아마 그 시대에 따라서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북한군이나 대한민국이나. 달라진 건 환경인 것 같거든요. 환경은 제가 처음 국방대학원에서부터 사역할 때랑 필승교회까지 보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건 핸드폰이죠. 핸드폰 보급 이전과 이후가 다 세대가 달라집니다.
0: 네.
1: 그래서 용사들의 그 마인드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 자체가 좋아진 것이 복음 전달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 됐다는 것이 좀 현실이 좀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복음 전달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때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도 동일할 텐데 그냥 편안할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을 조성한 게 군대였는데 그 독특함이 조금 무뎌졌다.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하는 이 장병들에게는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럼요.
0: 예.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가요?
1: 이 군 생활 가운데 목표는 동일합니다. 병사들은 간부들 먼저 해볼까요? 간부들은 진급이고요.
0: 예.
1: 용사들은 전역입니다. 고민은 전역하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0: 버틴다.
1: 예. 용사들 용어는 버틴다고 표현하죠. 예.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전역 이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요것이 핵심인데요. 그 가운데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많이 봐요, 요즘에. 그 핸드폰이 생기면서 인해서, 핸드폰이 인해서 생활관에 말들이 없어졌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그, 뭐, PX 갈 거도 서로 그냥 카톡으로 하고 나가면 돼요. 서로 예. 일반 대화는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코로나 이후 더 심해졌어요.
0: 네.
1: 근데 그것들이 군 생활 가운데 고민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도 또 현실로는 그냥 묻어져서 그냥 거기서만 잘 버틸려고 하는 그 이중성이 묻어 있는 것이 군 생활 가운데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버틴다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또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또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1: 네.
0: 크리스천 청년들이 군에 가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버틴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버릴 수도 있겠군요.
1: 당연하죠. 사실 제가 만난 그 병사들, 용사들 중에 뭐 청년부 회장, 목사님 아들, 신학생 너무 많았어요.
0: 예.
1: 근데 그 태도가 버틴다로 있는 친구들은 변화된 게 없고요. 더 신앙을 잃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봤습니다.
0: 그렇다면 군 입대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1: 저는 개인적인 준비는 뭐 당연히 있었겠지만 주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기존 교회도 입대할 때만 관심이 많아요. 부모님도 동일합니다. 예. 입대할 때는 막 눈물도 흘려주시고 근데 뭐 조금 용사로 잘 지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휴가 몇 번 나오고 하면 그 관심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아들 하나로만 놓고 그 청년 하나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하나에 훈련 과정임을 좀 인식하고 군대 전체를 좀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딜 가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한 3%라고 말해요.
0: 군 내의 기독교인 비율이요?
1: 네, 맞아요. 청년 비율도 그렇게 3%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볼 때 한 개 중대 한 100명 보잖아요.
0: 예.
1: 100명 중에 3% 맞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인원은 더 많겠지만 예.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또 정말 그런 마인드로 있는 친구는 한 3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홀로 들어갔다. 뭐 목사 아들이건 또는 뭐 신학생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물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교회와 부모님이 그 용사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군 복음화율이라고 이제 명명한다면 3%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저희 예전에는 부대 내에 교회에 가면은 장병들로 가득 찼거든요. 요즘은 전혀

0: 분위기 가 아닌가요?
1: 전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시대마다 확확 변하는 게 지금 군성교 현장인데, 제가 처음 군성교사로 또 활동할 때는 아까 말씀한 초코파이도 통했어요. 초코파이랑 그냥 싸제라 그러거든요. 민간인 거.
0: 예.
1: 민간 빵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고, 뭐 피자, 햄버거도 본인이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유병수로 올리고.
0: 아, 예.
1: 그러므로 먹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교회 먹는 것 때문에 또는 분위기 때문에 오는 친구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진짜 신앙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곳이 군대고, 그렇게 따진다면 3% 맞는 것 같아요, 저는.
0: 그런데 여전히 그 한국교회 안에서 이 그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가면 군대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 뭐 황금어장이다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0: 군 선교사를 경험하신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런 표현들은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아요. 그 3%라는 것이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이 밝히고 정말 군교회에 있는 목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라는 개념이라면 회색지대가 참 많아요. 회색지대라 함은 뭐 배경이 기독교 배경 집안 안에 있는 친구들, 그렇지만 저처럼,
0: 예,
1: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부모의 눈치 따라서 온 친구들 많고요. 그리고 그냥 교회 부대 와서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생산적인 활동을 표현하거든요. 아이들이 생산적인 활동, 그냥 누워있는 건 좀 그러니까 하려고 종교를 하나 갔는데 그게 기독교인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우리가,
0: 예,
1: 다가가가지고 선교해야 될 우리는 사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황금어장 당연하고요.
0: 예.
1: 보는 관점을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3%라 표현한 것은,
0: 예,
1: 그만큼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97%의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 이런 관점이면 황금어장 맞죠.
0: 긍정적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네,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다.
1: 팩트는 똑같습니다. 예. 네.
0: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대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볼 수 있고 개인 여가 시간에 충분히 뭔가 즐길 거리가 많아진 시대여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장병들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군성교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청년들 자주 접하셨어요? 어떻습니까?
1: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보급되고 난 이후로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더 그런 것 같아요. 본인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온라인으로.
0: 아, 예, 예.
1: 그런 친구들이 생겼어요. 저도 처음에 너무 당황했고. 그런 친구들 근데 케이스로 보면 전역할 때 보면 다 잃어버려요. 그 처음엔 보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본다면 제 케이스로 보니까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홀로 했던 분들 친구들은 다 탈락했고요. 교회 안에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친구들은 변화하더라고요. 그 변화는 한 명, 두 명 때문에 제 군성교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0: 예.
1: 그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또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도 생기고요.
0: 예. 변화된 사례가 분명히 있고 그 사례를 접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10년 넘는 시간 동안 군성교 현장을 지키셨다 말씀하셨는데,
1: 맞습니다.
0: 좀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1: 어떤
0: 청년들을 좀 만나셨습니까?
1: 사실 군대 현장에 오면 그 가정 환경이 안 보여도 다 나중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좀 의기소침해 있고 또 군대 안에서는 바깥 걱정 별로 안 하거든요. 사실 부모님 걱정 별로 안 해도 되고 자기 뭐 생활만 잘하면 되고 한데,
0: 예,
1: 계속 집 걱정하고 이런 친구들 눈에 띄어요. 근데 사실 그런 친구가 더 마음에 가고 저도.
0: 네.
1: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은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저는 사실 군 선교하면서 일반 교회에 원래 나왔던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없어도 그 친구들은 군교회를 다니거나 제대해도 교회 다닐 거예요. 제가 관심 있었던 친구들은 복음을 안 접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종병들한테 이런 걸 설명한 다음에 그런 친구를 찾아와 달라고, 찾아서 내 앞에 데려다 달라고,
0: 예,
1: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 한 명 한 명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그 소유리 문답 가지고. 소유리 문답 딱딱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그 상황을 군대를 맞춰가지고 매주 그렇게 훈련했던 친구들 지금 변화가 됐고요.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지금 신학교도 가가지고 얼마 전에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이라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가 그냥 원래 있는 가장 우리 어물에서만 그물에서만 물고기

0: 막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군성교는 전략적으로 안 믿는 친구를 향해서 더 가야 되는 현장인 것 같고요. 그런 변화들은 그 친구도 그렇고요. 또 배경이 어려우니까 군 생활 적응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은 희망이죠.
1: 직접 만나서 제자로 양육하는 긴 시간을 거친 청년들은
0: 네.
1: 말씀처럼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도 있다고 하셨지만
0: 네.
1: 군대 교회는 이제 예전에는 아까 간식 언급하셨지만 간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면 그냥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군중 심리랄까요? 다 같이 손을 들고 또 이 찬양 즐겁게 부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 제대한 이후에 전역한 이후에 이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는가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늘 많이 있었어요.
0: 정확합니다. 군성교 현장의 큰 고민이 그겁니다. 군대 안에서 그 3%가 뭐 10%가 되고 또 그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전역하고 이어지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부대 안에 있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제 신대원 동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지만
1: 예.
0: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풀리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풀리지 않은 숙제 중에 핵심은 군대 안에서 진짜 복음을 전했느냐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나온 친구가 그 다음 교회 가느냐 이거는 그냥 너무 러프하게 생각한 것 같고요. 진짜 복음을 통해서 양육된 친구는 갑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나온 친구가 갔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은 군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맞는 1년 반 동안은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제 군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말씀처럼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도 군대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심지어 뭐 신앙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중요한 뭐 습관이랄까요? 군 생활 내에서 어떤 권면을 하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정체성이죠.
1: 정체성이요?
0: 네. 그 용사들 처음 입대할 땐 교회에서 파송도 해줘요. 파송도 해주고 일반 교회에서
1: 네.
0: 잘 갔다 오라고. 처음에는 관심도 두고 막 그러는데 그 관심이 사라지고 나서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라는 거 놓치지 않는 거. 그거 근데 그게 혼자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군교회가 있는데 그런 정체성에 대한 훈련과 확신 그리고 주변에서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계속 일반 교회가 군교회랑 같이 연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사실 저는 입대한 용사들 오면 그 교회도 연락을 했거든요.
1: 예.
0: 근데 교회 입장에서 근데 되게 좀 그렇게 관심 별로 없어요.
1: 예.
0: 그런 계속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이 청년을 향한 기도가 이어져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왜 군대에 갔는지 그리고 군성교 현장에 많은 환경적 변화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군 부대가 참 다양하잖아요.
0: 너무 다양합니다.
1: 예, 뭐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소대 분위기도 다 다르고요.
0: 네.
1: 불가피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군대는 군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군대가 신앙생활하는 곳은 이라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성도로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부대 일에 뭐 근무나 이런 것은 근무를 먼저 가야죠.
1: 예.
0: 그리고 그 갈 때 안타까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1: 안타까움이 있느냐.
0: 내가 신앙 예.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 뭐 소율이 문답 같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인데 그걸 못하고 이걸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될걸요. 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고 회개할 수 있는.
1: 예.
0: 그래서 그거를 그 고민할 게 아니라 군 복무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 가운데 군목이나 군성교사는 그걸 더 독려해야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훈련하고 있으면 챙겨주고 또 근무 중이라면 예배 못 왔으면 끝에 가가지고 또 섬겨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대가 좋은 부대인 것 같습니다.
1: 예. 오랫동안 군성교 현장 지켜오셨는데요. 군성교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점 어떤 의미를

0: 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1: 그 청년들을 이렇게 몰아넣는다 표현하면 좀 더 과격하긴 하지만
0: 예.
1: 몰아줘서 함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라는 그 공동체에 있었지만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 뭐랄까 그 농도 자체가
0: 네.
1: 뭐 채플도 있는 학교들 많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들도. 근데 점점 무뎌지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이 우리 한 현대 사회 안에 군대라는 곳이 마지막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온다면 큰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그런 그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것, 그리고 군대 특수성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를 군 선교사로 또는 군목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같이 좀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해답을 찾으려고 막 그 군선교 한국 교회에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군선교 현장에서 좀 해답을 찾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군선교 부분에서 무엇을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되게 피상적으로 답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집중하는 군선교는
0: 예.
1: 그 신교대 현장입니다. 신교대 연무대 교회라고 큰 예. 교회가 있거든요.
0: 예.
1: 당연히 집중해야 돼요. 거기 전략적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단들의 신교대는 사라졌어요. 연무대로 다 모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 진중세례 말씀하신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진짜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자대 현장입니다. 용사들이 끝까지 제대할 때까지 생활하는 그 현장 가운데 무엇을 도와야 될까? 무엇을 전개될까? 왜냐하면 연무대는 진중세례에도 뭔가 딱 사진도 멋있고요.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대 안에서 실질적인 용사들의 그 몸부림과 그 사역 현장은 처절합니다. 거긴 그 시선을 안 봐요. 그런 시선을 좀 돌리는 것. 군성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빛을 바라는 그 많은 곳, 언론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안 바라는 실제 군성교 현장 자대, 대대교회, 여당교회, 그런 쪽이 한국교회가 좀 손을 뻗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솔직히 진짜 그 사역자끼리 만나가지고 논의해야 돼요. 각 부대마다 너무 달라요.
0: 예. 군 선교사는 자비랑으로 사역하시는 거죠?
1: 그럼요. 자비랑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 거의 지금 제 아버지뻘
0: 예.
1: 그 65세가 정년이거든요. 군 선교사가. 거의 60세, 50대 후반이 거의 전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배가. 군 선교사.
0: 자비랑이면 그러면 군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이어가시나요? 그 뭐 후원하는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개별적으로 많이 없고 그렇게 후원해 주는 교회 그런 관점을 가진 교회도 별로 없어요.
0: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군사역 처음에 할 때 택배 일부터 막 시작했고요. 자비라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0: 네.
1: 그 택배 일뿐만 아니라 좋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 우리이 군선교를 그 선교적 관점으로 파송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0: 목사님은 그런 인연이 있으셨지만 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런 후원 기반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1: 없어요. 그래서 예. 나이 많은 분들은 연금 또는 또 개인적인 가족들의 후원 그런 걸로 거의 예. 다 사역하십니다.
0: 예.
1: 열악해요.
0: 예.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금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군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보거나 또 뭐 지금 주일이니까 주일에 라디오를 듣는 장병들도 있을 테고요. 청년들에게 당부 또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1: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입대할 때 편하게 표현하면 그 쫄아 있는 마음, 낮은 마음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용사들 계급이 조금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자대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그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저는 용사들의 눈빛만 봐도 사라지는 모습을 느끼거든요. 눈빛 자체가 네. 처음 입대한 용사랑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모습. 저는 첫 마음을 잃지 말라. 처음 그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붙들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지 않게끔 마무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청년들에게는 첫 마음을 잃지 말라 하셨지만 또 청년들을 군에 보내면서 기도했던 교회들 또 성도들 또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1: 정확합니다.
0: 예,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청년들의 군 생활 그리고 군선교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은성 목사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0: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강대국의 권세와 국제 정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주제, 선거와 정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의 주인공 사울 왕. 예, 뭐 익숙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죠?
2: 사울,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했던 임금이라는 점에서 뭐 매우 특별하고, 그러다 보니 최초의 왕은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었던 거지, 그 다음에 이 최초의 왕은 어떻게 자신의 통치를 이어갔고,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몰락하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가장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본문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냥 종교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등장과 지속과 몰락을 보면서 일상 속의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뭐 흥미로운 내용이다 싶습니다.
1: 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합니다. 왜 원했던 건가요?
2: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첫머리에 보면 사무엘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근데 그 아들들이 불의를 행했더라, 정의롭지 않았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불의를 이렇게 행한다니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했던 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입니다. 그래서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의함도 있었지만 그게 사실은 핵심이었다라기보다는 이미 진즉부터 이스라엘은 왕정에 대한 갈망과 욕망들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요 표현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왕정의 핵심은 일본이 꽉 짜여진 행정체제입니다.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행정체제. 그 다음에 2번이 상비군. 언제나 다른 일 하지 않고 전쟁만 열심히 하는 이런 상비군. 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스라엘의 체제는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했듯이 사사는 보통은 지도자가 그냥 안 보이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고 그가 일어나서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자, 그러면은 뭐 소 몰고 농사 짓다가 무기 들고 나가서 승리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좋은 것 같지만 이 백성들이 이거 싫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보단 아예 전쟁 전문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건 알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를, 이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요구의 본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재앙이 있는, 이게 싫은 거죠. 그냥 그거 다 빼버리고 시스템으로 안정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받아 전쟁하기 그만하고 전쟁 전문가들, 사람 죽이는 게 전문인 사람들을 계속 양성해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왕정 요구의 본질에 있는 게 하나님께 대한 거부였던 거죠.
1: 안정을 원했다라고 하지만 뭐 좀 강한 나라를 원했다고.
2: 뭐 그런 셈이죠. 결국에는. 예. 결국에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한 악행을 보면서 왕을 원했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뭐 개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거든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도 경고를 하기를, 너 왕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냐, 너희 아이들 데려가서 자기 신하 삼을 거고 너희 재산 뭐 뭐라 뭐라 명분으로 다 가져갈 거고 결국 너네는 다 왕 앞에 종이 되고 말 거다, 이런 식의 경고를 하지만 이 백성들은 상관없지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무서운 이야기다 싶어요. 자기네가 안정이 될 수만 있다면, 자기네가 그냥 자기 생활만 하게 될 수만 있다면 이런 이 왕이 생겨서 누굴 좀 데려가고 돈을 뺏어가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게 늘 저런 소리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독재하면 어때? 잘 먹고 잘 살수면 경제만 살린다면은 좀 뭐 폭압적이면 어때? 비민주적이면 어때?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식의 표현

0: 일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 사울 시대 때 왕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랑 저는 겹쳐진다 싶습니다.
1: 그렇다면 그런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등장한 첫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0: 그렇죠. 근데 뜻밖에도 처음에 사울은 그렇진 않습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고 이걸 찾겠답시고 사울이 자기 사환과 더불어 온 땅을 돌아다니더라 이지요.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아마 나중에 사울이 정치인이 된다면 요거 포스터에 쓸 만한 이미지이겠습니다만 어찌되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에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요게 다윗의 이미지였다면 사울 역시 잃어버린 나귀를 끝까지 찾는 모습,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잃어버린 양, 나귀 찾긴 정말 좋은 이미지입니다. 사울이 그러했다라는 점에서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건 명확한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를 사울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붓고 이럴 때에도 사울의 태도가 매우 신중하고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요. 백성들 속에서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야 할 때도 뭐 사울이 숨기도 해요. 아, 이 사람 두려웠겠구나. 정말 두렵고 자기 소속이나 출신이 별로 잘난 게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꽤 많은 좋은 성품들도 가지고 있었고 조심스러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던 아,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1: 예. 그러면서 동시에 외모가 좀 준수했나 봐요?
0: 외모가 준수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성경에 나오지요. 근데 뭐 외모 준수는 되게 많습니다. 다윗도 외모가 얼굴이 붉고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들어오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낮출 줄 알고 그러다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뭐 싸움에 나갈 때는 또 용기가 있어요. 아, 이거 괜찮네 싶습니다.
1: 매력적인 인물이었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0: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하고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것이 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스바에 함께 모였을 때이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라는 걸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다는데 안 믿기는데 그리고 그때 사울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믿기다 보니 막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서 나가 싸우자 해서 나가서는 정말 대단한 승리들을 거두어냈다라는 점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미스바에서의 공식적인 선출, 그다음에 암몬과의 전투에서의 실질적인 승리, 뭐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제대로 갖추면서 그가 임금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예.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절차적 과정과 또 경험적 과정을 충분히 겪어서 왕이 된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백성들이 본 사울은 뭐 외모도 준수했고, 좀 겸손해 보였고, 또 전장에 나가서도 용맹한, 이 모든 것이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기준, 백성들이 본 사울과 하나님이 바라본 사울 기준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그렇겠습니다. 다만 이건 만만치는 않다 싶은 게 저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함정을 봤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보통 내가 너 부르지만 너 나중에 나한테 불순종할 거고 쫓겨날 거야.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고 사울 부르시면 하나님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울을 선택하셨고 정말 사울이 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원하셨다 싶어요. 백성들, 오히려 백성들 같은 경우 아, 저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거라고 회의적인 눈초리들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사울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나귀 찾는 것에나 미스바에서 선출되었을 때나 꽤나 이 사람이 진지하고 겸손하고 두려움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능력주의 따라 부르시지 않고 실력에 따라 부르시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하나님이 실수 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가지고 놓으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 사울은 괜찮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가능성이 애초부터 정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 좋은 길을 걸어갈 기회

0: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싶기도 합니다.
1: 예. 사울이 성경이 초반에는 상당히 괜찮은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0: 너무 괜찮았던 임금이고 초반에 또 우리 승리도 굉장히 많이 해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울의 마음을 오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들이 가령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투하자 했을 때 희한하게도 사무엘이 좀 일찍 오면 좋은데 하필이면 시간이 꽉 차도록 오지 않았고 사울이 기다리다가 이 군인들이 군사들이 독려하는 걸 보면서 사울이 이거 견디지 못해요. 뭐 근데 제가 이걸로 사울 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이 초조하다 보니 오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사울 역시 그러다 보니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필 그때 사무엘이 오는 바람에 사울의 인생이 꼬였고요. 저도 그렇고 누구든 죄도 짓고 실패도 한다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울에게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뜻밖에도 사울이 아말렉한테 대승을 거두었는데 진멸하지 않고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가는 걸 내버려 둬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할 때 두려운 거죠. 이 백성들이 전쟁 왜 하는데 남의 거 뺏자고 전쟁하는 건데 이 양 못 가져가게 하고 소 못 가져가게 하면 사울한테 원망할 것 같고 이 대중들의 요구 백성들의 탐욕 앞에 사울이 어쩔 줄 몰라버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대방의 적장 아각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아각을 살려줌을 통해 자기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요거 이래로 사무엘하고 사울 사이는 완전히 결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지만 그 다음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사울은 번번이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유권자들의 인기에 대한 두려움 유권자들의 탐욕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내렸던 오판을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뭐 결국에는 저는 최악의 리더십으로 몰락하게 된다 싶어요.
1: 사울에게 이 기름 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반대하잖아요. 위험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요. 아들이 군에 잡혀갈 것이다. 경고도 하고 딸도 데려갈 것이다. 경고도 하고요. 그 내용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경고했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분들이 좀 있을까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0: 그렇겠습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상 8장에서 이 왕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바로 그런 말들이었죠. 이 권력은 생겨나면은 이 권력이 애시당초에는 뭐 백성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늘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렇지 우리 선거 때마다 그러잖아요. 선거할 동안에는 막 백성 국민들에게 굽신굽신하던 국회의원 후보자들 뭐 이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 끝나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국민을 무슨 종으로 알고 함부로 하는 일들을 늘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항상 강한 권력은 이 국민들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든다라는 측면이 언제나 늘 존재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사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강한 리더십이라는 게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다 싶어요. 자꾸 겁나 강한 누군가가 등장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그건 노예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인 지도자 국민의 소리를 고르게 귀 기울이고 특히 이 약하고 괴로운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필요하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다면 다시 사울처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소 다 끌고 오고 탐욕 부리다가 공멸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강력해지면 무조건 군비 경쟁하게 될 거고요. 전부 다 국민 전체의 세금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선거를 막 치렀는데요. 지금 시점에 이제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점, 강조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0: 뭐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울을 사울처럼 결국 괜찮았던 사울을 몰락으로 끌고 갔던 것은 백성들의 욕망 앞에, 전 사울이 굴복했다, 그리고 자기 욕망 앞에

0: 굴복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국민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뭐 여전히 주식 때문에 난리법석인 세상 속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의 정말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욕망 앞에 정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전 정말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다 싶은 것이 있어요. 이거 전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돌아볼 일이다 싶습니다. 국민의 욕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할때 몰락할 겁니다. 반드시 몰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권력자들 스스로의 욕망이죠. 대한민국 권력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기회들을 이용해서 자기나 자기 식구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몰락의 길로 넘어가게 될 거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도 선거를 맞이하고 또 지나고 날 때마다 돌아보게 되는 게 내가 기준이 뭐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투표하는 거지에 대해서 정말 나름의 어떤 원칙들이 필요하다 싶고요. 뭐 저로서는 요거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특정 정당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특정 후보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는 전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1: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오늘의 유권자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0: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임금한테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편 72편 같은데 보시면은 이 다윗 가문의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의와 공의, 이 고아와 과부를 지켜내고 뭐 이런 내용들 뭐 줄기차게 반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할때 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바라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할때 누가 우리 사회의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법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삶이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누가 가장 잘 지켜낼 사람들이냐. 즉, 뭐, 우리 시대라면은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있겠지요. 난민 문제도 있겠죠. 수많은 또 뭐, 장애인 상황도 있겠지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누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든든히 지켜낼 이들이냐. 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누가 평화적인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애쓸 사람이냐. 이것도 역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 나면 누가 이기든 간에 우린 죽습니다. 대통령은 안 죽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국회의원도 안 죽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수 없기 때문에 누가 평화적인 통일을 끝까지 진행해 나갈 사람이냐라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외세에 덜 좌우될 거냐. 우리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도 지나치게 중국을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미국에 목을 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이기는 어렵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사울 보면서도 성경 본문 자체가 사울이 참 잘생겼다. 아주 전투 능력 뛰어났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뽑을 때 학벌 보지 마시라고. 그 망할 놈의 학벌이 단한 명도 우리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 학벌이니 뭐가 어디에서 뭔 학위를 했니 뭔 학위를 했니 우린 지금 그거는 대학의 선생들 뽑을 때나 필요한 일인 거겠고요.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는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건 1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고려할 것은요, 누가 약자를 지켜낼 거냐, 누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한 공존을 이뤄낼 거냐, 누가 외세를 강력한 강대국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을 거냐 싶습니다.
1: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선출 이야기를 통해서 선거와 정치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였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빈커.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K-빈커.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군복무 기간은 청년에게 여전히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훈련할 때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공동체 그리고 작은 믿음의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군 생활 가운데 있는 장병들 또 입대를 앞두고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BS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 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6: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7: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8: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7: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8: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7: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8: 문의전화 서울 771-1932.
9: 적당히 채워라.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곧 넘치고 말 것이다.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최인호의 상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0: 현황과 실적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1: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0: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3: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의 문을 여는 창세기의 1장 마지막 구절.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보시며 그렇게 좋아하셨죠. 심히 좋았던 그 풍경,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을까요? 해마다 6월 첫 주일 환경주일이 돌아오면 한없이 기뻐하셨을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조의 아버지께서 보았던 그 감격 그대로, 우리가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며 느꼈던 그 감동 그대로, 세상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 7일 주일에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접속곡입니다.